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0: 저희가 그 KBT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 아, 5분 컷.
2: 이제 5분 컷.
1: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히 5분 컷. 바로 갑니다. 5분 컷.
2: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죠.
2: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2: 열감.
1: 네, 아,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2: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팩도 집에서 자주 하고
3: 모델링 팩. 그냥
1: 1일 1팩?
3: 1일 1팩
1: 하는 것 같아요. 네.
2: 그 제품 혹시 명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0: 토리든.
1: 그 파란색.
2: 파란색.
1: 네네네. 순둥순둥 하는 거네.
2: 아, 유명하네요.
0: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에 또 모델링 뭔지 있을까요?
1: 린제이 거 그냥.
0: 린제이 그 한국인 거야?
2: 린제이.
1: 네,
0: 한글 그거.
1: 맞아요. 티트리? 맞아요, 맞아요. 개어서 쓰는 거.
0: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0: 픽서.
1: 쓰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0: 침냄새 나죠?
2: 아,
0: 이거.
2: 아, 뭐. 저희 공감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2: 저희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0: 맞아요.
2: 예. 네,
0: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1: 사실 없다.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0: 에스테틱.
1: 가는 것 같아요.
0: 리치.
2: 아,
0: 리치 오만.
2: 웨어. 웨어.
1: 제가 끄는 게 아니고 엄마가 끄는 거.
0: 엄카스.
2: 예. 마마스 가더.
0: 지금 5분 컷이죠?
2: 네, 딱 5분 됐죠?
0: 딱 5분 됐거든요.
2: 네, 맞아요.
0: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분이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었습니다.
2: 네,
1: 네, 감사합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혹시 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나?
1: 네.
0: 아이쇼!
2: 네, 저희가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4: 매미 소리.
0: 제가 지금 뷰티, 사실 뷰티에 대해서
2: 얘기해요.
5: 네. 네. 뷰티가 메이크업만 허용되는 거예요?
0: 아니, 스킨케어.
2: 스킨케어.
5: 전 두피요.
0: 두피 나이스.
2: 두피, 두피 나이스. 두피 나이스, 오케이.
5: 나이요.
2: 와, 두피 왜요? 어떤 스트레스가?
5: 두피가 좀 많이 뜨거워지니까.
2: 네.
5: 모자 를 쓰고 싶어도 조금
0: 그쵸. 답답하죠.
5: 답답하고
2: 네.
5: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오니까.
2: 탈모. 노 탈모.
0: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라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뿌린다거나.
5: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0: 나이스 나이스.
5: 아니면은 네. 그
0: 뭘까요?
5: 뿌리면은 스프레이 그런 거 좀 쓰기는.
0: 리프레시 하는 거.
5: 네. 네.
0: 저도 많이 썼습니다.
5: 맞아요.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2: 거. 혹시 제품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5: 네. 닥터 닥터포 헤어.
0: 닥터포 헤어?
5: 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2: 닥터포 헤어.
5: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2: 종류를 다르게 써요?
5: 네. 그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0: 아,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5: 네, 맞아요.
0: 그 녹색.
5: 맞아요. 녹색.
2: 저도요.
5: 그래요?
2: 그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5: 요즘에 그거 써요. 네.
2: 아, 녹색.
5: 맞아요.
2: 그 쓰면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5: 맞아요.
2: 그리고 머릿결도 괜찮나요?
5: 네.
2: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6: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0: 패드.
2: 어떤 패드일까요?
6: 그 패드. 당근 패드.
0: 당근 패드.
2: 당근 패드.
0: 스킨 푸드.
6: 네. 스킨 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시원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쓰는 거.
5: 그냥 픽서만 더 쓰는 거 같긴 해요.
0: 침냄새 나요?
5: 조금.
2: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드리고.
2: 네. 조지가
0: 건강하세요.
2: 저희 오늘 오프라고.
5: 그렇죠. 많이 뵀어요.
2: 아,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0: 그러니까.
2: 이게 집중이 되나 봐.
0: 또 청계천의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내과.
2: 책 읽는 맑은 내과?
0: 그렇죠. 그래서
2: 네.
0: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2: 네.
0: 저기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2: 좋아요.
0: 와, 이거다.
2: 왜 당신?
0: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0: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1: 여기다 이거 한국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0: 그렇죠. What is history?
2: 네, 히스토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자, 한번. 가보죠.
1: 네.
0: 언제도 느껴보는 여유.
1: 예.
0: 마음의 양식과
1: 예.
0: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1: 예.
0: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1: 알았어.

0: 즐거웠다.
1: 또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어울리.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1: 렛츠 고. 와.
0: 예. Yeah.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음흠. 밖에 나가는 순간 음흠.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0: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그렇죠. 속상하죠?
1: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 주거든요.
0: 아,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맞아요. 뭘 뿌려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1: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도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사실 픽서 막 뭐 침냄새 난다.
0: 네.
1: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은 어떤 냄새 날지.
0: 네.
1: 자, 뿌리면 바로 냄새 맡는 거야?
0: 어 근데
1: 오, 아니, 저는 뭐 로장감이 없어.
0: 느낌 나는데요?
1: 그냥 화장품 네. 냄새? 침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 주는가.
0: 네, 그렇죠.
1: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네.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자. 좋습니다.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0: 네.
1: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0: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1: 일단 이렇게.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0: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1: 기분 나빠요. 굳은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1: 네. 아, 바로 지워져.
0: 바로 지워지죠.
1: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아, 땀 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1: 바로 한번 이제 못하면 못하니까. 오! 오!
0: 성공했다.
1: 아,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 세게 한 거예요. 이게 평범하게.
0: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1: 네가 지웠으면. 오, 뭐야, 이거?
0: 아, 이거 진짜요?
1: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은 지워서 지워질 것.

0: 고수적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의 고정력.
1: 네.
0: 완전 고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이야,
1: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0: 다음 제품은
1: 네.
0: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오?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1: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0: 필요한 애인데 가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1: 네, 네.
0: 굳은 다음에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1: 네.
0: 바로 그 팩입니다.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2: 대박.
0: 여름에 더우면 당연히 피부에 열도 오르잖아요.
1: 네네네. 네, 네.
0: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1: 네네네. 네, 네.
0: 피부에 열이 오를 때
1: 네.
0: 이걸 안 내려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1: 커지겠죠.
0: 커지죠.
1: 네.
0: 아, 이렇게 됩니다.
1: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0: 너무 커져요. 꼬꾸만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1: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1: 어떠하게?
0: 큰 걸로.
1: 네.
0: 그러면
1: 네.
0: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1: 네.
0: 모델링 팩은
1: 네.
0: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1: 뭐가 중요해요?
0: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1: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0: 그럼 여기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다는 거. 5만 년까지는 아닌 것
0: 같은데요. 네. 조합을
1: 네.
0: 자 보여드릴 텐데
1: 네.
0: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1: 네.
0: 이
1: 네.
0: 가루 두 스푼이죠.
1: 네.
0: 한 스푼.
1: 네.
0: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1: 네.
0: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1 비율이었는데
1: 네.
0: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1: 네. 예.
0: 그리고
1: 두 스푼?
0: 아닙니다. 30ml.
1: 아, 30ml.
0: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1: 네.
0: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1: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뭔가.
0: 봐봐요. 이게
1: 오.
0: 원래 1:1 비율로 하면은
1: 네.
0: 이게 이렇게 안,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1: 네.
0: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린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 땀나네요.
1: 네.
0: 자, 제가 이제 와이프부터 네.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1: 네.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0: 그쵸.
1: 그거 동일해요. 좀, 좀만 더 발라주세요.
0: 알았어, 좀 더?
1: 네.
0: 부피 많네, 이 친구가.
1: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제.
0: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1: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0: 또 꿀팁이자면
1: 네.
0: 진짜 얼굴을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어져요.
1: 아, 진짜로요?
0: 얇게 하면 얇게 하면은
1: 네.
0: 막 뜯어지고
1: 이게 어.
0: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먼저
0: 네.
1: 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0: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띕니다.
1: 일단 어?
0: 오. 신기하죠?
1: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로 살짝 긁어, 살짝 하는 긁어내셔도 되고 해면 스프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1: 네.
0: 쓱 하시면 떨어집니다.
1: 오.
0: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0: 오.
1: 와.
0: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1: 그러니까 나도 그래.
0: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1: 네.
0: 그 팩 중에서 모델링 네. 팩이 가장
1: 네.
0: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1: 아우.
0: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1: 네.
0: 여름 생존 뷰티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에어 피토 프레시 쿨링 스프레이.
1: 와우.
0: 요, 요 너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1: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예.
0: 놀랍게도
1: 예.
0: 이 스프레이
1: 예.
0: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1: 언제요? 또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0: 아, 저는 사실 관심이 많아요.
1: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와, 두피에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0: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1: 네.
0: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1: 아, 그쵸.
0: 그쵸.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1: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0: 그쵸.
1: 탈모가 진짜
0: 신경 써야죠, 와이어씨.
1: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0: 아무튼 그냥
1: 예. 예.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0: 맞아요.
1: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 또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밖에.
0: 맞아요.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네. 냄새 차이를.
1: 네. 네. 확실하고
0: 알았어. 자, 네.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1: 네. 오. 오.
0: 시원하죠?
1: 오.
0: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1: 오, 이렇게 마저. 오.
3: 이렇게 정리해줘요.
0: 저 이렇게 오. 이렇게 맨날 뿌려 이렇게.
1: 오.
0: 고수장 딱 느낌 오잖아요, 딱.
1: 오.
0: 아, 저, 아. 오. 아, 저라. 아, 누나야. 아. 일단 이거 하잖아요?
1: 네.
0: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일단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1: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0: 바로 와요.
1: 예. 네. 이게 지금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0: 자.
1: 아까
0: 아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나갈 것 같아요.
0: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1: 네. 오!
3: 진짜
0: 형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1: 좋네요.
0: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끌고
1: 네.
0: 다니면서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로 풀면 돼요.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1: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0: 그쵸?
1: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들이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0: 이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 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1: 예.
0: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1: 그런 느낌.
0: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1: 네.
0: 리뷰해 봤고요.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1: 네.
0: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1: 네.
0: 와이씨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1: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티리.
0: 오?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1: 아니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0: 그쵸, 맞죠. 네. 맞죠.
1: 아는 거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데 네. 피부 관리받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0: 그쵸.
1: 이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0: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긴 하지만
1: 네.
0: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1: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또 뭐 해야 되잖아요?
0: 그쵸.
1: 네. 뷰티북.
0: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1: 수요탕!
0: 오늘도 순수 미술로 갑니다.
1: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막지 마세요.
0: 진정감이 바로 떨어졌어, 나는.

0: 네, 다 했습니다.
1: 자, 됐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짜잔.
0: 짜잔.
1: 바이오스부터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So cool,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졌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1: 오.
0: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1: 수 없는데요?
0: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그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의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 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스프레이 있잖아요.
0: 네.
1: 얼어버렸습니다.
0: 오.
1: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0: 오.
1: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기에 아이스 샷건이니까.
0: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1: 언 거예요, 얼음.
0: 아, 얼음이에요.
1: 팝 같은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1: 예.
0: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앤오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0: 네네네. 네, 네, 네.
1: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였지만 네. 그래도 또 인터뷰도 이제 영어를 유창하기도 하고
0: 네, 네, 네.
1: 인터뷰 사자처럼
0: 네.
1: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0: 네.
1: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0: 네.
1: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0: 네.
1: 시민들도 인터뷰하면서 네. 또 의욕절도 많았지만
0: 네.
1: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그 12주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0: 와! 뭐요?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1: 아,
0: 그 테스트!

0: 감사합니다.
1: 어, 한번 봐도 돼요?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아, 아니죠.
0: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0: 와, 감사합니다. This is my life. 큐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깜빡하고 아,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0: 열심히 하긴 했죠.
1: 열심히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주시니까 또
0: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1: 네. 나중에 시즌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1: 네,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0: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저희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1: 와이엇이었습니다.
0: 안녕.
2: 아, 이거 왜?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This is Chungnu-gu District, Seoul, where long-standing history and countless people's lives have come and gone over a long period of time. We will stop by Chungnu momentarily, where the remnants of the old days are blended harmoniously with what makes the place so vibrant today.
2: 어린 시절 보물 찾기 다들 해보셨죠? 이 보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말도 못하는데요. 어쩌면 오늘 이곳은 서울의 보물 창고 같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옛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이 살아 숨쉬는 곳, 이곳 종로에서 특별한 보물 찾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Recall the memory, scavenger hunts seemed to have become more fun and exciting when objects were found in places I had never anticipated to be in. The first treasure hidden in Chungno, where could it be? Gyeongbokgung Palace, an ideal place to visit all year round. We heard there's a very special area right across Yangcheungmun Gate, the west gate of the palace, so we had to check it out. A small park located between the skyscrapers of the downtown area, it's Tongi-dong Maeul Madang. Once on the verge of a sudden removal, the park has managed to keep its ground thanks to the voluntary efforts of the local residents. Let's get into talking about the history of a small park in the downtown. Hwang Du-jin is an architect who has been working hard with fellow residents of the town to protect the park for a very long time.
3: 1997년인가에 네. 서울시가 서울시 전역에 있는 짜투리 땅들 이용해가지고 소위 이제 쌈지공원 같은 개념으로 10개의 도시 소공원을 만들었는데 네. 그때 만들어진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한 20몇 년 됐죠.
4: 와.
3: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민간인한테 소유권이 좀 넘어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 정도의 일인데요.
4: 네.
3: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뭐 근처에 살고 있는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정말 뭐 그때 저희가 여기서 서명록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한 2천 명 정도 가까이 거기다 서명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넘어갔던 거를 또 서울시청이 다시 사서
4: 그러니까요. 이 공원의 예전 모습도 참 궁금하거든요.
3: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2000년대 초반인데
4: 네.
3: 그때 정말 이 공원이 좋아서 사실 일로 이사 온 것도 있었어요. 이 나무는 있었습니다.
4: 네.
3: 네, 이건 뭐 아주 잘생긴 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여기 있는데 옛날로 치면 당산목이겠죠.
4: 네.
3: 그런 게 하나 있었고 이쪽에 이제 정자가 있었고
4: 아.
3: 그리고 이 공원은 다 장애인도 휠체어 갖고 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공원이고
4: 네. 아 그러니까 뭐 턱이 없네요.
3: 네, 네, 약간의 경사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네네. 다 저 장애인 규정에다 맞게 하셨더라고요.
4: 네.
3: 그리고 뭐 그 약간의 놀이기구 같은 거 있어서 네. 여전히 동네 분들 와서 아침에 네. 운동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데 이제 뭐 수조경 같은 것도 다 돼 있어서
4: 네.
3: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저 대한민국뿐 아니라 사실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이 정도로 작고 예쁜
4: 예.
3: 그런 공원은 흔치 않을 거예요.
4: 맞습니다.
3: 예, 정성이 많이 들어간 장소입니다.
1: As a place kept intact by the residents themselves, their affection and love could be felt in many places of the park. These six chairs immediately caught our attention.
4: 이게 보니까 그
2: 기부를 한 의자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이게 보통은 공원에 오면 의자들은 이렇게 다 고정이 돼 있거나 이게 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

0: Movable chairs have become the face of 동이동 마을마당.
1: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공원에 이렇게 이동 가능한 의자를 갖다 놓는 게 추세예요. 그러면 이제 뭐 햇살이 너무 뜨거우면 그늘로 들어갈 수 있고,
2: 네네네.
1: 뭐 이제 뭐 한겨울에는 햇빛 쬐기 위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선택권을 주는 건데 또 이 공공장소니까 그 종로구청에 또 심의를 자청해서 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의자 6개를 갖다 놔도 된다.
2: 근데 이거 움직이는 의자니까 누가 뭐 가져가거나 뭐 이런 에피소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1: 에피소드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개가 없어진 적이 있는데 이 공원에 지금 CCTV가 두 개나 있거든요.
2: 네.
1: 나중에 이제 저희도 막 경찰에 연락해서 네. 찾아보니까 이 동네에 있는 어떤 대형견
2: 네.
1: 이 여기 저 주인이랑 왔다가
2: 아, 반려동물 이제 이거
1: 예, 묶어놓은
2: 목줄을
1: 거죠.
2: 묶어놨는데
1: 근데 끌려... 워낙 큰 개니까
2: 끌고 간 거예요?
1: 네, 끌고 가가지고 그냥 의자 사용했어요.
0: A place where we can forget how grateful it is because it's always there by our side. But a place that always greets and generously gives relaxation to people. That's what parks are known for. As the residents' hearts and love for the park accumulated over time, 동이동 마을마당 has now seeped naturally into the daily lives of the locals.
1: 그러니까 사람 살기 좋은 마을이 어떤 곳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냥 좋은 공원이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공원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24시간 열려져 있는 곳이니까 뭐 거기서 딱히 뭐 어떤 일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의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원 아니겠어요? 그리고 좋은 공원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또 사회가 성숙했다는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들어서는 곳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건물을 짓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고 거기를 계속 공원을 유지한다 하면은 그건 그만큼 그 사회가 공원의 소중함을 알고 그걸 잘 지켜나간다는 얘기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좋은 공원이 있는 곳이 사람 살기 좋은 마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0: Moreover, 동이동 Village, which boasts a high quality of life, has an eye-catching building at the heart of it. It's 동이동 보안인, made with wood in 1936. It was up and running as an actual inn until 2004.
2: 이제 동네 거닐다 보면은 이제는 이제 아주 오래된 여관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간판 보시면은 정말 오래된 여관 같아요. 꿋꿋하게 여기에 오래 이렇게 남아 있고 보존돼 있습니다.
0: Even poet 서정주 had once stayed at this place. I also had the pleasure of leaving my mark in such a meaningful place. An old inn standing tall for over 80 years while holding all the traces of the past. The pictures hung on the walls have piqued our interest.
2: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여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시민분들 또 관광객분들한테 열려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아카이브 사진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0: 이야. Once an accommodation for countless guests, it has now reopened and renovated as a complex cultural space, serving as a gallery and others to greet people once again.
2: 이게 낡았지만 참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또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서 이렇게 전시한다는 것도 너무 새롭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낡으면 다 새롭게 새롭게 이렇게 바꾸려고 다들 하는데 아, 참 이 공간이 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 보안영화관이라는 게 근현대사를 기록해둔 아주 중요한 역사적 공간인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정말 문화 유산으로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0: to fully exposed rafters, vintage wallpaper, and things of old that come as modest as they can be. Standing in the space gave me a weird feeling that I was time traveling back to the old past. And from looking at the artwork displayed in each corner, I could also see how people had spent time in this place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laughing, hanging out with each other, and enjoying their time during their stays. I wish it continues to show my true self and stay by our side as long as possible. This place is known as Hacheon, as it is located west of the Gyeongbokgung Palace. It is also called Sejong Village, as it was the birthplace of King Sejong the Great. To leave a trace of memory, we are in Ogindong's Hacheon, a town of traditional Hanoks, and where traditions and vibes from the old days still live to this day. A path we walk every day can sometimes turn out to be a trip when walked slowly. Especially when walking all corners of the alley, we get to stumble across an unexpected surprise.
1: Oh? 뭐야? 야, 오락실에 여기 있네? 예전에는 이렇게 오락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정통 오락실 같은 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오, 고기인 것 같은데.
0: It reminded me of the arcade I always couldn't resist stopping by on the way home after school. Started out as Yong Arcade in 1988, it almost faced being out of business in 2011. But it was restored by those who share memories of this place and is still being loved by many people of Sachon. Now, it's time to brag my gaming skills. Playing my childhood games reminded me of the friends I used to play them with. What normally happens in arcades is that you become friends with strangers through games. The master of games in this arcade, it turns out he is the owner of the place.
2: 오락실이 요즘에 많이 없어요.
3: 없죠?
2: 네. 네, 동네마다. 네, 옛날 사라졌죠. 오락실들은 다 사라졌거든요. 네. 그리고 추억을 이제 떠올리면 오락실은 항상 아주머니나 할머니가 이렇게 항상 계셔갖고 네. 돈 동전 바꿔주시고
3: 맞아요, 맞아요.
2: 실제 손으로 이렇게 동전 바꿔주고 네. 막 그랬었거든요.
3: 이렇게 이렇게 참고 네. 이렇게 이렇게.
2: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3: 네.
2: 근데 어떻게 여기 오락실을 하시게 된 거예요?
3: 여기가 이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요, 동네인데.
2: 네.
3: 근데 이제 여기가 실제로 오락실 자리였어요.
2: 오.
3: 네, 이제 실제 오락실 자리에서 이제 제가 추억이 있었는데.
2: 네네.
3: 그 오락실이 좀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2: 네네네.
3: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2: 아, 네. 직접 인수하신 거예요?
3: 네.
2: 어릴 때부터 다니던 오락실을.
3: 네.
2: 직접 사장님이.
3: 네. 근데 이제 제 딱 88 올림픽.
2: 네.
3: 우리나라 이제 급속 성장하던 시절에. 네, 그때
2: 당시. 불렁쇠 굴리는 거 알아요?
3: 불렁쇠 굴렸어요. 아, 불렁쇠. 칼라 TV 보면서.
2: 네. 네.
3: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어떤 뭐 전자기기의 이제 등장, 또 일제에서 오는 뭐 그런 어떤 뭐 일본에서 오는 그런 어떤 전자제품들 막 이런 것들이 급속히 등장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동네에 오락실만 한 15개가 있었어요.
2: 아.
3: 네, 이 골목에.
2: 이야.
3: 네, 이 골목에 15개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최후의 오락실이었었고. 근데 이제 그 오락실이 이제 문 닫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2: 네.
3: 제가 이제 인수를 했죠.
2: 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3: 네.
2: 이런 동네 골목골목에 이렇게 추억의 오락실이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 그 소중한 것 같아요.
3: 그쵸?
2: 예전 네. 추억도 떠올릴 수 있고.

0: In an age where all things seem to disappear so fast, Seol Jae-woo has kept the memories of those who lived the same age as him from fading away. As a born and raised Sochon resident, Mr. Seol says he retrieves his forgotten childhood memories and finds comfort and healing whenever he walks the alleyways of the town. With him, we visited another place where the old vibes of Sochon still exist to this day. While unflashy, this local bakery has been known for its portions and hearty breads.
1: 빵집에 오면은 네. 저의 추억의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달달한 설탕과 이 아우. 빵들의 냄새
2: 너무 좋아.
1: 너무 좋죠. 네. 또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던 빵들이 있는데 또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빵들도 있고.
2: 어? 그 빵 아직도 있습니까?
3: 아직도 있죠. 네. 아. 옛날 빵들 계속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신제품도 있지만 어렸을 때도 계속 봤던 빵들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1: 있죠. 네.
2: 어떤 빵이 제일 잘 나가고 어릴 때 남아 있는 빵입니까?
1: 이게 이제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네네. 이 동네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드시고 요즘은 또 이게 이제 유명해져서 관광객들도 선물로 많이 사가시는
2: 콩브레드. 네.
1: 초코 좋아하시잖아요. 초코 모양으로 좀 했죠.
2: 진짜 그러네. 여기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빵집이?
3: 17년간 한 3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 38년? 이야, 기억에 남는 손님 있습니까?
3: 저보다 너무 많은데 네. 그 중에 한 명을 꼽자면 네. 30년 전에 이민 가셨던 분이 거의 30년 만에 딱 와서 저희가 와서 아직도 있구나 그때 먹었던 기억 때문에 왔는데 이 자리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다른 데를 둘러봐도 다 없어졌는데 저희 가게는 다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1년마다 매번 한국 들어올 때 즐기시는 그런 손님들도 있고 처음에 지금 임산부들 오시면 제가 서비스 하나씩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도 임산부가 오셨을 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부모에도 이제 더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좀 파이팅 하시라고 제가 햄버거도 딱 드리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서 기억이 계속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애기 낳고 데리고 오시고
2: 그 아이가 또 아이가 커서 다녀오게 되고
3: 매일 돌, 두 돌, 세 돌에서 그 애가 초등학교까지 매년 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임산부들 오시면 제가 선물 드리고 그런 손님들의 추억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0: It may well be a place that gives comfort to everyone who stops by. This old hamburger is what Mr. Seol says he can die for. Let's take a bite of his memory.
2: 이 안에 이 양배추랑 케찹이랑 섞어진 거 이거.
1: 맞아.
2: 이 맛을 먹어.
0: The baker's family has been keeping the neighborhood fed and has been the history of Sochon since 1987.
4: 또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사람들 이 그런 이야기들이 골목에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오래된 동네잖아요. 이 서촌이라는 곳은 이 서촌에서 우리가 막 되게 급변하고 많이 바뀌는 그런 도시 사이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동네 그리고 풍경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0: Another treasure found in the heart of Seoul. The natural scenery, where you can feel the beauty of time for yourself, is truly magnificent.

0: A peaceful place that didn't seem possible to exist in Seoul. On the outskirts of Pwamdong, everything seemed so laid back and relaxed on this side of town. We met a lady who says she is happy to age along with the time of Jongno.
1: 선생님, 그러면 저 이제 앞에 보이는 저 산이 이제 인왕산. 야, 정말 뭐 병풍처럼 이렇게 멋있게. 야.
2: 그리고 이제 인왕산이고 네. 이제 이쪽이 이쪽이 보이는 게 이제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1: 부각산.

0: 너무
1: 여기서 보는 이
2: He once left Chungno but returned to seek happiness.
1: What is the fruit like? 아니 한참 동안 바라보시는 게 이 동네에 추억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0: 네, 많습니다. 네. 저기 제 앞에 보이는 게 인왕산이거든요.
1: 네, 네, 네.
0: 근데 약간의 지금 먹구름처럼 있으면서 하얀 막 해도 비치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런데 저희 어린 시절에는 놀이터였거든요, 저기가. 네, 네, 네. 근데 저렇게 구름이 끼면 비가 오는 걸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인왕산 아래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물도 있었고 이렇게 계곡이 있었어요. 백사실 네. 계곡처럼 계곡이 있었고 바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면 계곡물도 막 흐르고 그다음 우물에 막 물이 차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그 우물에 물이 차는 거를 비를 맞으면서 기다리면서 계곡물 불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몇 감듯이 이제 놀고 그래서 여기에 오면 백사실 계곡에 오면 인왕산을 닮은 계곡과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 원래 모든 것이 제가 보니까 가까이서 볼 때보다 멀리서 두고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 마음에 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때 인왕산 가까이에 있을 때는 그 맛을 몰랐다가 네. 지금 바라보니까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들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떠오르네요.
2: She pulls out a picture she had been valuing to herself.
0: 이게 이제 인왕산 아~ 여기랑 닮지 않았나요?
1: 오,
0: 어, 너무 똑같죠. 그렇죠. 너무 똑같죠. 이게 68년
1: 네.
0: 60 여기 뒤에 적혀 있죠.
1: 네. 68년 8월 22일
0: 예. 100일 기념인데 저희 동생.
1: 아~
0: 예, 동생 100일 기념에서 인왕산인데 여기랑 너무 그러니까 닮았어요.
1: 동생이고 언니.
0: 네, 저, 네 누나, 누나.
1: 어머니.
0: 네, 할머니였어요.
1: 아, 할머니.
0: 저희 할머님.
2: We reach out for things of our own whenever we are feeling down. To Miss Lee, it's this place and scenery that remind her of childhood warmth and the happy and nostalgic memories to remember. Maybe that is why the little girl is still deeply in love with Chungno. Now let's head to the last location that is as timeless as it could be. A place where time seems to have stood still. It's a vinyl record bar that brings back old memories and vibes right from its entrance.
3: Softly, softly.
1: 야.
3: Come to me.
1: 아, 이런 곳이 있었나요? 야.
3: Touch my lips.
2: It reminds me of the old music tea cafe in the 80s.

0: 저기 계신 분이 여기 엘비바 사장님 같은데. 아, 실례하겠습니다, 사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여기 사장님 맞으시죠?
1: 네, 그렇습니다.
0: 아, 예, 예. 여기 엘비바 저 유명하다 들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었거든요.
1: 네, 어떤 노래?
0: 신청곡 됩니까?
1: 네, 당연히 그거 저희 강점이죠.
0: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신청곡을 저희 그 장모님도 팬이셨던 우리 이문세 선배님의 소녀.
1: 소녀, 예. 예. 바로 틀어서 틀어드리겠습니다.
0: 네네네.
2: I even made song requests on a handwritten note.
1: 아, 나옵니다.
2: Let's take a moment to enjoy the music.

0: The place has over 5,000 vinyl records that the shop owner has been collecting since a kid.
1: 이게 그러니까 LP만의 이 감성이 있어요. 감성. 이 특히 이게 판 약간 이렇게 그 아 역시 이 LP만의 이 감성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요즘 막 음악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거는
2: 틀려요. 네, 왜냐면 이게 플라스틱의 녹음이 그 당시에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음역이랑 음악대가 굉장히 깊이 녹음이 돼요.
1: 맞아요.
2: CD는 깨끗하긴 하지만 잡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LP는 이 레코드 안에 굉장히 풍부한 음역대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

0: 저기 턴테이블 이 바늘과 이거 플라스틱이 닿아서 돌아가면서 이 구현되는 소리는 CD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 예. 아니 그리고 그 잡음마저도 좋아요. 그렇죠. 듣기가 뭐 뭔가 이 그 LP판에 예. 어떤 세월의 흔적을 들려주는 것 같아서
2: 맞습니다.
1: 제가 사실 어렸을 적에 이제 저도 이제 카세트와 LP 세대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예, 저희 예전에 이제 그 변진섭 씨의 예. LP를 처음 이제 들으면서 아, 예, 예. 자라오면서 또 카세트 테이프 마이마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귀에 꽂고 다니는
2: 적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오.
3: Wow, haven't seen this in a while.
1: 이 LP바를 처음에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인가요?
0: 계기는 이제 제가 이제 2010년쯤서부터 좀 많이 세상이 너무 디지털화되는 걸 급격히 느꼈어요. 특히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2010년 이후에. 네. 그러면서 제가 10대, 20대 때 뭐 8, 90년대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시대, 시간이. 네. 점점 사라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제를 제가 다니기도 했었지만 언젠가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한 10년 전쯤에 이 가게가 나와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옛날 시간 8, 90년대에 대한 향수 그게 저를 이걸로 들여오게 만들었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제 고향이기도 하고 태어난 동네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주변에 제가 학교도 나오고 해서 이 근처에서 뭔가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하게 됐죠. 됐는데 기억이 나는 건 지금까지 사실상 그 4,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가 주 고객이었어요. 네.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20대 층들이 굉장히 이 레트로라든가 아날로그 쪽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1: 맞아요, 맞아요.
0: 최근에는 거의 금토 주말에는 거의 20대가 거의 꽉 차가고 있습니다.
1: 야.
0: 평일도 뭐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1: 네. 예전의 음악들의 가사를 이제 보면 유심히 보면 되게 문학적인 네. 내용도 되게 많았었고 시적인 표현도 아,
0: 그
1: 되게
0: 바로
1: 많았었고
0: 예, 예.
1: 그래서 맞습니다. 가슴에 꽂히는
0: 예, 예. 그거.
1: 그런 가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20대들이 20, 30대들이 굉장히 뭐 특히 뭐 산울림이라든가 네. 뭐 이문세 씨 이런 노래들을 뭐 대부분이 그런데 정말 시에 가깝다고 봐야 되죠. 네.
3: The owner says he opened the shop in his hometown because he missed the old days and memories. He wishes that people in the neighborhood and friends stop by to hang out and share friendships while listening to old music.

0: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네. 조금 퍼즐 맞추기 같은 느낌도 같아요. 좀 있어서.
0: 그러면서 또 나름의 재미도 있긴 하겠네요.
1: 네, 네, 네.
2: So it's not easy, of course, but she said it's sort of like solving puzzles, which is why it's also quite fun. Well, when you first hear a melody, I guess like receiving a demo of a song, how do you build the story behind it then?
1: 처음에는 어쨌든 그 아티스트와 곡이 정해진 채로 저희에게 오니까 네.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이 아티의 입을 통해서 하면 좋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2: So first, the artist and the song is already decided, right? Before it comes to her. So she thinks about what story can I tell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artist?
1: 이제 그 후에 네. 이제 곡의 어떤 전개 스타일에 따라서 이야기를 펼쳐가는 편입니다.
2: 아, 뭐 템포라든지 뭐 네, 리듬, 네, 멜로디. 네. Oh, and she would think about how the song unfolds, like the melody, the tempo, whatnot, and creates the story moving forward like that. Oh, okay. Wow. It's a pretty cool sort of work for me. Where do you usually find inspiration, though?
1: 주로 사실 곡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곡과 아티스트에서.
0: 네, 네, 네. 그럼 아티스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네. K-POP 팬이신 분들이 주로 작사를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경향이 아~ 있어요.
2: So she usually gets inspiration from the song itself and the artist. So I asked her, you must know the artist pretty well to be able to write about them and write the lyrics. So she said, you have to be a K-pop fan. And it's usually the K-pop fans who are able to write lyrics well for these artists. All right. Well, how does it feel to hear artists sing your words when they're done?
1: 진짜 좀 짜릿한 느낌이 들기는 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공연장에서 이제 뭐 팬들도 따라 불러주고 하실 때 네. 되게 짜릿한 기분이 듭니다.
0: 아, 저도 짜릿해요. 상상해보니까.
2: So when she hears the lyrics being sung by the artist, it's really exciting. She feels that thrill. And even when it's performed on stages, she can feel that. And I felt that thrill right now as well. Okay, I wonder, which song did you write the fastest?
1: 제가 한 시간이 안 걸렸던 곡이 있는데 더보이즈의 All About You라는 곡이 있습니다.
2: 아, okay. It's The Boys All About You and less than one hour? Did 네. you say?
0: 한 시간도 안 걸렸다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쓰실 수 있었던 거죠?
1: How 일단 yeah. 그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 어떻게든 써내게 되는 편인데 좀 특이한 케이스였던 게 지하철에서 네. 작업을 했거든요.
0: 네, 폰으로 작업하신 거예요? 네.
2: Wow, so it was almost her deadline and she worked on it with her phone in the subway.
1: 네, 그래서 이때 레슨 가는 길이었는데 네.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을 출발하면서 시작을 해서 네. 내려서 학원에서 제출을 했어요.
2: 와, 초스피드로. 네. So she was on her way to a lesson and she was writing it. It was super fast and she gave it in once she got to the academy. And that was the fastest song that she wrote, The Boys All About You. Are you satisfied? 만족하세요?
1: 네, 물론 이제 그 후에 수정 작업이 네. 있기는 했지만 네, 너무 만족스럽게 oh, 나온 것 같습니다.
2: Wow. Wow, you're a genius. Yeah, she is satisfied and she did go through modification, but she is satisfied overall.
0: 그러면 반대로 가장 오랜 시간 끝에 완성된 거군요. What took the longest?
1: 그 QWER의 고민 중독이라는 곡이 있는데 네. 이제 그 곡이 정말 여러 차례 수정을 좀 거치면서 네. 한 달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작업
0: 와,
1: 기한이.
0: 한 시간과 한 달.
2: Oh, it's pretty extreme. 네. Okay, so it's QWER's 고민 중독 or To Be Honest. It was a love song, so so loved. We actually played it here on Culture Crunch as well. Yeah, I mean, so you must be paying quite well for the song, right?
1: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2: Okay, yeah, it seems like she is getting paid quite a lot. Okay, so which of your songs would you most like to, I guess, introduce our crunchers then among the songs that you've written?
1: 저는 이제 최근에 작업했던 곡 중에 네. 아스트로의 사나 솔로 앨범에 들어있는 곡인데요. 네. 데모라는 곡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2: 아, okay, so this is a song by demo of Yoon Sana, who is a member of Astro. Why would you like to recommend this? 이유는요?
1: 이제 처음 그 데모 곡을 들었을 때 그 곡의 느낌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었는데 가사도 되게 잘 만족스럽게 나왔고 또 회사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와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라이션.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션
1: 와이엇입니다.
0: 와. 예. 벌써 예.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렇죠.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자,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1: 네.
0: 와이엇 씨 같은 경우 이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데오드란트를.
0: 데오드란트 네. 종류가 네. 네, 이게 바르는 거 있겠어요.
1: 아, 그러니까
0: 스프레이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1: 네, 스프레이가 있고 바르는 게 있잖아요.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술술 나오네 마지막 기대니까.
1: 네,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네. 너 완전 데오드란트맨이구나.
1: 아, 나 데오맨이야.
0: 저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네.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그거, 왜냐하면 네.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1: 네,
0: 샤워를
1: 네.
0: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네.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0: 몸이 보송보송해져.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맞아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뷰티템.
1: 와우.

0: 이 무더위를 네. 이겨버릴 네. 여름 생일 뷰티템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1: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할 사람이 생겼어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0: 바로 갑시다.
1: 네.
0: 이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1: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생존 뷰티템이에요.
2: 네.
1: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2: 네.
1: 그러면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2: 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1: 네.
2: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맞이 뿌리는 것 같아요.
1: 픽서.
3: 픽서 제품 한번 말해주세요.
2: 그 픽서는 바닐라코.
0: 바닐라코.
2: 바닐라코를 씁니다.
3: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2: 네.
3: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2: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3: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2: 약간 침 냄새가. 아 진짜예요.
3: 아, 진짜요?
2: 유명해요.
1: 뭔 침이요?
2: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그 냄새가
3: 하겠습니다.
2: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3: 그것도 지속력도 좋겠죠?
2: 네네네. 네.
1: 정말 저희 먼저 알아봐 주셔서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2: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1: 얼른 출근하세요.
2: 아 네.
4: 아니에요.
1: 아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아 네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아 네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0: 와 소리 좋습니다.
1: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0: 그렇죠. 자연은 아니고 인공으로 만들었죠.
1: 맞죠.

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0: 저희가 그 KBT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 아, 5분 컷.
2: 진짜 5분 컷.
1: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하죠. 5분 컷. 바로 갑니다. 5분 컷.
3: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죠.
3: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3: 열감.
1: 네,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3: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팩도 집에서 자주 하고
4: 모델링
1: 그냥
4: 팩.
3: 모델링
1: 1회 1일 1팩?
4: 1일 1팩
1: 하는 것 같아요. 네.
3: 그 제품 혹시 명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0: 토리든.
1: 그 파란색.
3: 파란색.
1: 네네. 소금 하는 거네.
3: 아, 유명하네요.
0: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 또 모델링 뭔지 있을까요?
1: 린제이 거 그냥.
0: 린제이 한국인가요?
3: 네.
1: 한국
0: 그거.
1: 맞아요. 가루, 맞아요. 맞아요. 헤어서 쓰는 거.
0: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0: 픽서.
1: 쓰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0: 침냄새 나죠?
3: 아,
0: 이거.
3: 아, 뭐. 저희가 공감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3: 저희가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0: 맞아요.
3: 예,
0: 네,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1: 사실 없어요.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0: 에스테틱.
1: 가는 것 같아요.
0: 리치. 아, 리치 오만.
3: 웨어. 웨어.
1: 제가 끄는 게 아니라 엄마가 끄는 거.
0: 엄카스.
3: 예. 마마스 가더.
0: 지금 딱 5분 컷이죠?
3: 네, 딱 5분 됐죠?
0: 딱 5분 됐거든요.
3: 네, 맞아요.
0: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분이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었습니다.
3: 네.
1: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혹시 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나?
1: 네.
3: 네, 저희가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5: 매미 소리.
3: 매미 소리.
0: 제가 지금 뷰티, 사실 뷰티에 대해서
3: 얘기해.
5: 네. 뷰티가 메이크업만 허용되는 거예요?
0: 아니요, 스킨케어.
3: 스킨케어.
5: 전 두피요.
0: 두피 나이스.
3: 두피, 두피 나이스. 두피
5: 네.
3: 나이스, 오케이.
5: 두피요.
3: 와, 두피 왜요? 어떤 스트레스가?
5: 두피가 좀 많이 뜨거워지니까.
3: 네.
5: 모자 를 쓰고 싶어도 조금
0: 그쵸. 답답하죠.
5: 답답하고
3: 네.
5: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오니까.
3: 탈모. 노 탈모.
0: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라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좀, 뿌린다거나.
5: 그쵸.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0: 나이스 나이스.
5: 아니면은 네. 그
0: 뭘까요?
5: 뿌리면은
3: 시원해지는
5: 스프레이 그런 거 좀 쓰기는.
0: 리프레시 하는 거.
5: 네. 네.
0: 저도 많이 썼습니다.
5: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거
3: 혹시 제품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5: 네. 닥터포헤어
0: 닥터포헤어?
5: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3: 닥터포헤어
5: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쓰는 거 같아요.
3: 종류를 다르게 써요?
5: 네, 그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0: 아,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5: 네, 맞아요.
0: 그 녹색?
5: 맞아요. 녹색.
3: 저도요.
5: 그래요?
3: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5: 요즘에 그거 써요. 네.
3: 아, 녹색
5: 맞아요.
3: 그거 쓰면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5: 맞아요.
3: 그리고 머릿결도 괜찮나요?
5: 네.
3: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1: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0: 패드.
3: 어떤 패드일까요?
1: 그 당근 패드.
0: 당근 패드.
3: 당근 패드.
0: 스킨푸드.
1: 네. 스킨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거. 시원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쓰는 거.
6: 그냥 픽서만 더 쓰는 거 같긴 해요.
0: 그... 네. 침냄새 나요?
6: 조금?
3: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드리고
3: 조지가
0: 건강하세요.
3: 저희 오네오프라고
0: 그렇죠.
1: 많이 뵀어요.
3: 아,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0: 그러니까
3: 이게 집중이 되나 봐.
0: 또 청계천에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냇가.
3: 책 읽는 맑은 냇가?
0: 그렇죠. 그래서
3: 네.
0: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3: 네.
0: 저기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3: 좋아요.
0: 와, 이거다.
3: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0: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3: 여기 나 한국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0: 그렇죠. What is history?
3: 네, 히스토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자, 한번. 가보죠.
3: 예. 네.
0: 언제도 느껴보는 여유.
3: 예.
0: 마음의 양식과
3: 예.
0: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3: 예.
0: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
3: 아.
0: 아.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3: 알았어.

0: 즐거웠다.
1: 또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0: 어울리.
1: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1: 렛츠 고. 와.
0: 예.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0: 와우!
1: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주셔서 놀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1: 네.
0: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0: 네.
1: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밖에 나가는 순간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0: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속상하죠.
1: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0: 픽서.
1: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주거든요.
0: 아,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맞아요. 뭘 뿌려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1: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도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픽서 막 침 냄새 난다.
0: 네.
1: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 어떤 냄새 날지.
0: 네.
1: 자, 뿌리면 바로 냄새 맡는 거야? 다시.
0: 오, 근데 오,
1: 아니, 저는 뭐 로잠감이 없어.
0: 느낌 나는데요?
1: 그냥 화장품 네. 냄새? 침 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 주는가.
0: 네, 그렇죠.
1: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네.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0: 네.
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각자. 좋습니다.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0: 네.
1: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0: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1: 일단 이렇게.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0: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1: 기분 나빠요.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1: 네. 아, 바로 지워져.
0: 바로 지워지죠.
1: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아, 땀 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1: 바로 한번 이제 못하면 못하니까. 오! 오!
0: 성공했다.
1: 아, 진짜로. 아니야, 아니, 진짜 세게 한 거야. 지금 평범하게.
0: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1: 네가 지웠으면. 뭐야, 이거?
0: 아이고, 진짜요?
1: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 집에 가서 지워질까도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의 고정력.
0: 예.
1: 네. 완전 고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예. 네.
1: 이야.
0: 이야,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1: 다음 제품은
0: 네.
1: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0: 오?
1: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0: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1: 필요한 애인데 가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0: 네, 네.
1: 굳은 다음에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0: 네.
1: 바로 그 팩입니다.
0: 오.
1: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0: 대박.
1: 여름에 보면 당연히 피부에 열도 오르잖아요.
0: 네네네. 네, 네.
1: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0: 네네네. 네, 네.
1: 피부에 열이 오를 때
0: 네.
1: 이걸 안 내려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0: 커지겠죠.
1: 커지죠.
0: 네.
1: 아, 오늘 이렇게 됩니다.
0: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1: 너무 커져요. 꼬꾸만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0: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0: 어떠하게?
1: 큰 걸로.
0: 네.
1: 그러면
0: 네.
1: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0: 네.
1: 모델링 팩은
0: 네.
1: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0: 뭐가 중요해요?
1: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0: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럼 막 끝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0: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다는 거 5만 년까지는 아닌 것
1: 같은데요. 네. 조합을
0: 네.
1: 자, 보여드릴 텐데
0: 네.
1: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0: 네.
1: 이
0: 네.
1: 가루 두 스푼이죠.
0: 네.
1: 한 스푼.
0: 네.
1: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0: 네.
1: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대1 비율이었는데
0: 네.
1: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0: 네.
1: 예. 그리고
0: 두 스푼?
1: 아닙니다. 30ml.
0: 아, 30ml.
1: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네.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0: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1: 뭔가. 봐봐요. 이게 오. 원래 1대1 비율로 하면은 네. 이게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네. 그러면은 진짜 오래는데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 땀나네요.
0: 네.
1: 자, 제가 이제 와이프부터 받아드리도록
0: 네.
1: 할게요.
0: 네.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1: 그쵸.
0: 그거 동일해요. 좀, 좀만 더 발라주세요.
1: 알았어, 좀 더?
0: 네.
1: 욕심이 많네, 이 친구가.
0: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제.
1: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0: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1: 또 꿀팁이자면 네. 진짜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어져요.
0: 아, 진짜로요?
1: 얇게 하면은 네. 막 뜯어지고 이게 어.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먼저 네. 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1: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뜹니다.
0: 일단 어?
1: 오. 신기하죠?
0: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쵸,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로 살짝 긁, 하면서 긁어내셔도 되고 해면 스프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쓱 네. 하시면 떨어집니다.
0: 오.
1: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1: 오. 오.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0: 그러니까 나도 그래.
1: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네. 그 팩 중에서 모델링 네. 팩이 가장 네.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0: 아우.
1: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0: 네.
1: 여름 생존 뷰티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에어 피토 프레시 쿨링 스프레이.
0: 와우.
1: 요, 요 너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예.
1: 놀랍게도 예. 이 스프레이.
0: 예.
1: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0: 뭐 언제요? 또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1: 아, 저는 사실 관심이 많아요.
0: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와, 두피에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1: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네.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0: 아, 그쵸.
1: 그쵸.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0: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1: 그쵸.
0: 탈모가 진짜
1: 신경 써야죠, 와이어 씨.
0: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1: 아무튼 그냥
0: 예, 예.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1: 맞아요.
0: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 또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밖에.
1: 맞아요.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네. 냄새 차이를.
0: 예.
1: 확실하죠. 자.
0: 네.
1: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0: 예.
1: 시원하죠?
0: 오.
1: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0: 오, 이렇게 만져. 오.
2: 이렇게 정리해줘요.
1: 저 이렇게 맨날 뿌려 이렇게.
0: 오.
1: 고수장 딱 느낌 오잖아요, 딱.
0: 오.
1: 아, 저, 아, 오. 아, 저거야. 아, 누나야. 일단 이거 하잖아요?
0: 네.
1: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일단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0: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1: 바로 와요.
0: 네. 이게 지금 이제...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좀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1: 자.
0: 아까
1: 아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0: 나갈 것 같아요.
1: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0: 네.
1: 오!
2: 진짜
1: 저거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0: 좋네요.
1: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끌고
0: 네.
1: 다니면서
0: 네.
1: 그냥 이렇게 수시로 풀면 돼요.
0: 그쵸.
1: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0: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1: 그쵸.
0: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들이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1: 이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0: 예.
1: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아, 방금 무슨 일 있었지?
0: 그런 느낌.
1: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네. 리뷰해 봤고요.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0: 네.
1: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네. 와이씨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0: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트리.
1: 어?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0: 하나, 둘, 셋.
1: 짜란. 짜란. 아이씨부터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So cool,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놨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오.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그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의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 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스프레이 있잖아요.
0: 네.
1: 얼어버렸습니다.
0: 오.
1: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0: 오.
1: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에 아이스 샷건이니까.
0: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1: 언 거예요, 얼음.
0: 아, 얼음이에요.
1: 팝 같은 네.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1: 예.
0: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앤오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0: 네네네.
1: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 였지만 네. 그래도 또 인터뷰도 이제 영어로 유창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인터뷰 사자처럼
0: 네.
1: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0: 네.
1: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0: 네.
1: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0: 네.
1: 시민들도 인터뷰하면서 네. 또 의혹절도 많았지만
0: 네.
1: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그 12주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0: 와! 뭐요?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1: 아!
0: 그 테스트!

0: 어, 감사합니다.
1: 어, 한번 봐도 돼요? 네,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2: 아니, 아니, 아, 아니죠.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2: 와, 감사합니다. This is my life. 휴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깜빡하고 아,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2: 열심히 하긴 했죠.
1: 열심히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자리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주시니까 또
2: 부족한 분이 많았지만
1: 네. 나중에 시즌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진짜
1: 네,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2: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저희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1: 네.
2: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2: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1: 와이엇이었습니다.
2: 안녕. 안녕.
0: 아, 이거 왜?

0: When did it all begin? The beginning of joy embedded in daily life, where steps of learning meet a bigger world and history coexists. The legend continues. Innovative technologies come together to unfold a new future. Building a better tomorrow. A joy accessible to all. Always present in your daily life. JDC.
1: This is Jongno-gu District, Seoul, where long-standing history and countless people's lives have come and gone over a long period of time. We will stop by Jongno momentarily, where the remnants of the old days are blended harmoniously with what makes the place so vibrant today.
2: 어린 시절 보물 찾기 다들 해보셨죠? 이 보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말도 못하는데요. 어쩌면 오늘 이곳은 서울의 보물 창고 같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옛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이 살아 숨쉬는 곳, 이곳 종로에서 특별한 보물 찾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Recall the memory. Scavenger hunts seem to have become more fun and exciting when objects were found in places I had never anticipated to be in. The first treasure hidden in Jongno, where could it be? 경복궁 Palace, an ideal place to visit all year round. We heard there's a very special area right across Yangcheungmun Gate, the west gate of the palace, so we had to check it out. A small park located between the skyscrapers of the downtown area, it's Tongyidong Maeul Madang. Once on the verge of a sudden removal, the park has managed to keep its ground thanks to the voluntary efforts of the local residents. Let's get into talking about the history of a small park in the downtown. Hwang Doo-jin is an architect who has been working hard with fellow residents of the town to protect the park for a very long time.
3: 1997년인가에 네. 서울시가 서울시 전역에 있는 짜투리 땅들 이용해가지고 소위 이제 쌈지공원 같은 개념으로 10개의 도시 소공원을 만들었는데 네. 그때 만들어진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한 20몇 년 됐죠. 와.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민간인한테 소유권이 좀 넘어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 정도의 일인데요. 네.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뭐 근처에 살고 있는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정말 뭐 그때 저희가 여기서 서명록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한 2,000명 정도 가까이 거기다 서명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넘어갔던 거를 또 서울시청이 다시 사서
4: 그러니까요. 이 공원의 예전 모습도 참 궁금하거든요.
3: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2000년대 초반인데 네. 그때 정말 이 공원이 좋아서 사실 일로 이사 온 것도 있었어요. 이 나무는 있었습니다. 네. 네, 이거 뭐 아주 잘생긴 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여기 있는데 옛날로 치면 당산목이겠죠. 네. 그런 게 하나 있었고 이쪽에 이제 정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 공원은 다 장애인도 휠체어 갖고 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공원이고
4: 네. 아 그러니까 뭐 턱이 없네요.
3: 네, 네, 약간의 경사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네. 다 저 장애인 규정에다 맞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약간의 놀이기구 같은 거 있어서 네. 여전히 동네 분들 와서 아침에 네. 운동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데 이제 뭐 수조경 같은 것도 다 돼 있어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저 대한민국뿐 아니라 사실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이 정도로 작고 예쁜 예. 그런 공원은 흔치 않을 거예요.
4: 맞습니다.
3: 예, 정성이 많이 들어간 장소입니다.
1: As a place kept intact by the residents themselves, their affection and love could be felt in mention.
4: 이게 보니까 그
1: 통이동 마을마당.
3: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공원을 할 수 있고
4: 네네네.
3: 뭐 이제 뭐 한겨울에는 햇빛 쬐기 위해서 밖으로 나올 수 주는 건데 또 이를 자청해서 받아가지고 네.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의자 여섯 개를 갖다 놔도 된다.
4: 근데 이거 움직이는 의자니까 누가 뭐 가져가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3: 에피소드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이 공원에 지금 CCTV가 두 개가 있거든요.
4: 네.
3: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동이랑 왔다가
4: 반려동물 이제 이거
3: 묶어놓은
4: 목줄을 묶어놨는데
3: 근데
1: A place is because it's always there by our side. But a place that always station to people. That's what part it over time. 통이동 마을 마.
3: 그러니까 사람 살기 좋은 마을이 어떤 곳이? 저는 그냥 좋은 공원이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24시간 열려져 있는 곳이니까 뭐 거기서 딱히 뭐 어떤 일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의사에 따라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원. 좋은 공원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또 사회가 공원이 들어서는 곳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권을 참고 거기를 계속 공원을 그럼 그만큼 그 사회가 공원의 소중함을 알고 그걸 잘 지켜나간다는 얘기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1: Tongidong Village, which boasts a high quality of life, has an eye-catching building at the heart of it. As an actual inn until 2004.
5: 동대 거닐다 보면은 이제는 이제 아주 오래된 여관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간판 보시면은 꿋꿋하게 여기에 오래 이렇게 남아 있고 보존돼 있습니다.
1: Even poet 서정주, I also had the pleasure of leaving my mark in such a meaningful place. An old inn standing tall for over 80 years. The pictures hung on the walls have piqued our interest.
5: 예전에는 여기 지금은 이제 모든 시민분들 또 관광객분들한테 열려 있는 그런 공간 전시가 돼 있습니다.
1: 이야. It has now reopened and renovated, serving as a gallery and others to greet people.

0: once again.
1: "낡아짐은 참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보존되었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또 현대적 새롭습니다. 보통 이렇게 낡으면 다 새롭게 새롭게 아 참 이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현대사를 기록해둔
0: And things of old that come as in the space gave me a weird feeling old past. And from looking at the I also see how people had spent time in this place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laughing, hanging out with each other, and enjoying their time during their stays. I wish it continues to show my true self and stay by. This place is known as Hachun, as it is located west of the Gyeongbokgung Palace, as it was the birthplace of King Sejong the Great. To leave a trace of memory, traditions, and vibes from the old days still live to this day. A path we walk every day can sometimes turn out to be a trip when walked slowly. Especially when walking all corners of the alley, we get to stumble across an unexpected surprise. It reminded me of the arcade I always couldn't resist stopping by on the way home after school. Started out as Yong Arcade in 1988, it almost faced being out of business in 2011. But it was restored by those who share memories of this place and is still being loved by many people of Sachun. Now, it's time to brag my gaming skills. Playing my childhood games reminded me of the friends I used to play them with. What normally happens in arcades is that you become friends with strangers through games. The master of games in this arcade, it turns out he is the owner of the place.
2: 오락실이 요즘에 많이 없어요.
3: 없죠?
2: 네. 네, 동네마다 네, 옛날 사라졌어요. 오락실들은 다 사라졌거든요. 네. 그리고 추억을 이제 떠올리면 오락실은 항상 아주머니나 할머니가 이렇게 항상 계셔갖고 네. 돈 동전 바꿔주시고
3: 맞아요, 맞아요.
2: 실제 손으로 이렇게 동전 바꿔주고 막 네. 그랬었거든요.
3: 이렇게 이렇게 참고 네. 이렇게 이렇게
2: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3: 네.
2: 근데 어떻게 여기 오락실을 하시게 된 거예요?
3: 여기가 이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요, 동네인데.
2: 네.
3: 근데 이제 여기가 실제로 오락실 자리였어요.
2: 오.
3: 네, 이제 실제 오락실 자리에서 이제 제가 추억이 있었는데,
2: 네네.
3: 그 오락실이 좀,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2: 네네네.
3: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2: 아, 네. 직접 인수하신 거예요?
3: 네.
2: 어릴 때부터 다니던 오락실을.
3: 네.
2: 직접 사장님이.
3: 네. 근데 이제 제 딱, 88 올림픽
2: 네.
3: 우리나라 이제 급속 성장하던 시절에 네 그때
2: 불렁쇠
3: 당시...
2: 불렁쇠 부리는 거 알아요?
3: 불렁쇠 불렁쇠 불렁쇠 칼라 TV 보면서
2: 네. 네.
3: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어떤 뭐 전자기기의 이제 등장 또 일제에서 오는 뭐 그런 어떤 뭐 일본에서 오는 그런 어떤 전자제품들

0: 막 이런 것들이 급속히 등장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동네에 오락실만 한 15개가 있었어요.
1: 아.
0: 이 골목에.
1: 이야.
0: 이 골목에 15개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최후의 오락실이었었고. 근데 이제 그 오락실이 이제 문 닫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네. 제가 이제 인수를 했죠.
1: 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동네 골목골목에 이렇게 추억의 오락실이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 그 소중한 것 같아요.
0: 그쵸?
1: 예전 네. 추억도 떠올릴 수 있고.
2: In an age where all things seem to disappear so fast, Seol Jae-woo has kept the memories of those who lived the same age as him from fading away. As a born and raised Sachon resident, Mr. Seol says he retrieves his forgotten childhood memories and finds comfort and healing whenever he walks the alleyways of the town. With him, we visited another place where the old vibes of Sachon still exist to this day.
0: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져가는데
1: 빵집인데 이 동네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오래된 빵집 같은 느낌.
0: 왕고의 느낌이죠.
1: 그죠? 그런 네. 느낌 딱 맞죠?
0: 네.
2: While unflashy, this local bakery has been known for its portions and hearty breads.
0: 빵집에 오면은 네. 저의 추억의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달달한 설탕과 이
1: 아우.
0: 빵들의 냄새
1: 너무 좋아.
0: 너무 좋죠. 또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던 빵들이 있는데 또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빵들도 있고.
1: 어? 그 빵 아직도 있습니까?
3: 아직도 있죠.
1: 네. 아.
3: 옛날 빵들을 계속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신제품도 있지만 어렸을 때도 계속 봤던 빵들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0: 있죠. 네.
1: 어떤 빵이 제일 잘 나가고 어릴 때 남아있는 빵입니까?
0: 이게 이제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1: 네네.
0: 이 동네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드시고 요즘은 또 이게 이제 유명해져서 관광객들도 선물로 많이 사가시는
1: 콘브레드
0: 네.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축구 모양으로 좀 했죠.
1: 진짜 그러네? 여기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빵집이
3: 17년간 한 3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1: 38년? 이야.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습니까?
3: 너무 많은데
1: 네.
3: 그 중에 한 명을 꼽자면
1: 네네.
3: 30년 전에 이민 가셨던 분이 진짜 거의 30년 만에 딱 와서 저희가 와서 아 아직도 있구나 그때 먹었던 기억 때문에 왔는데 이 자리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네. 다른 데를 둘러봐도 다 없어졌는데 저희 가게는 있다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1년마다 매번 한국 들어올 때 즐기시는 그런 손님이 있고 네. 처음에 지금 임산부들 오시면 제가 서비스를 한 번씩 드리고 있는데
1: 네.
3: 그 이유도 임산부가 오셨을 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부모에도 이제 더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좀 파이팅 하시라고 제가 햄버거도 딱 드리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서 기억이 계속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고 데리고 오시고
1: 그 아이가 또 아이가 커서 가져오게 되고
3: 매일 돌, 두 돌, 세 돌에서 그 애가 초등학교까지 매년 오시는 거예요. 아, 그 모습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임산부들 오시면 제가 선물 드리고 그런 손님들의 추억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2: It may well be a place that gives comfort to everyone who stops by. This old hamburger is what Mr. Seol says he can die for. Let's take a bite of his memory.
1: 이 안에 이 양배추랑
0: 케찹이랑
1: 섞어진 거 이거.
0: 아니야.
1: 이 맛을 먹어.
2: The baker's family has been keeping the neighborhood fed and has been the history of Sachon since 1987.
0: 또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사람들 이 그런 이야기들이 골목에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오래된 동네잖아요. 이 서촌이라는 곳은 이 서촌에서 우리가 막 되게 급변하고 많이 바뀌는 그런 도시 사이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동네 그리고 풍경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2: Another treasure found in the heart of Seoul. The natural scenery, where you can feel the beauty of time for yourself, is truly magnificent.

0: Guangdong. Everything seems so laid back and relaxed on this side of town. We met a lady who says she's happy to age along with the time of Jongno.
1: 선생님, 그러면 저 이제 앞에 보이는 저 산이 이제 인왕산. 야, 정말 뭐 병풍처럼 이렇게 멋있게. 야.
2: 그리고 이제 인왕산이고 이제 이쪽이 이쪽이 보이는 게 이제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1: 북악산.
0: 이경옥 says she recalls how Jongno used to look back when she lived here in the 60s and 70s. The place we visited with her is.
1: 아, 선생님, 여기가 이제 백사실 계곡길이라고 해서 여기에 백사실 계곡에서 흐르는 물인가 봐요.
2: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백사실이라는 거는 백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항복의 호가 백사였다 해서 백사실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백악산, 여기 뒤에 있는 게 백악산이라고도 하지만 백악산이라고 하거든요. 왜 백악이라고 했냐면 흰백자예요. 그런데 왜 왜냐면 바위산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바위산이기 때문에 흰색처럼 보여서 산인데 백사. 그래서 백사실.
0: She said she once left Jongno but returned to seek.
1: 아니, 한참 동안 바라보시는 게 추억들이.
2: 입니다. 저기 제 앞에 보이는 게 인왕산이거든요. 근데 약간의 지금 먹구름처럼 있으면서 하얀 막 해도 비치잖아요. 놀이터였거든요, 저기가. 흠이 끼면 비가 오는 걸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인왕산 아래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비가 오면 계곡 오면 그 우물에 물이 차는 거를 비를 맞고 왔을 때 거기서 이제 몇 감듯이 이제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 원래 모든 때보다 멀리서 두고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 마음에 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때 인왕산 가까이에 있을 때는 그 맛을 몰랐다가 지금 바라보니까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들,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떠오르네요.
0: She pulls out a picture she had been valuing to herself.
2: 인왕산. 여기랑 닮지 않았나요? 너무 똑같죠? 그렇죠. 이게 68년. 여기 뒤에 적혀 있죠. 동생. 동생 100일 기념해서 인왕산인데 여기랑 너무 닮았어요.
1: 동생이고
0: We reach out for things of our own whenever we are feeling. It's this place and scenery that reminds her of childhood warmth and the happy. That is why the little girl is still deeply in love with Jongno. A place where time seems to have stood still. It's a vinyl record bar that brings back old memories and vibes right from its entrance.
3: Softly, softly,
1: come to me. 아, 이런 곳이 있었나요? 이야.
3: Touch my lips.
0: It reminds me of the old music tea cafe in the 80s.

0: 저기 계신 분이 여기 엘빗바 사장님 같은데. 아, 실례하겠습니다, 사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여기 사장님 맞으시죠?
1: 네, 그렇습니다.
0: 아, 예, 예. 여기 엘빗바 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었거든요.
1: 네, 어떤 노래?
0: 신청곡 됩니까?
1: 네, 당연히 그거 제 강점이죠.
0: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신청곡을 저희 그

0: 장모님도 팬이셨던 우리 이문세 선배님의 소녀.
1: 소녀, 예. 예. 바로 틀어서 틀어드리겠습니다.
0: 네네네.
2: I even made song requests on a handwritten note.
1: 아, 나옵니다.
2: Let's take a moment to enjoy the music.

0: The place has over 5,000 vinyl records that the shop owner has been collecting since a kid.
1: 이게 그러니까 LP만의 이 감성이 있어요. 감성. 이게 판 약간 이렇게 그 아 역시 이 LP만의 이 감성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요즘 막 음악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네, 거는
2: 그렇죠. 네. 틀려요. 네, 왜냐면 이게 플라스틱의 녹음이 그 당시에 되는 거기 때문에 음역이랑 음악대가 굉장히 깊이 녹음이 돼요.
1: 맞아요.
2: CD는 깨끗하긴 하지만 잡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LP는 이 레코드 안에 굉장히 풍부한 음역대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 저기 턴테이블 이 바늘과 이거 플라스틱이 닿아서 돌아가면서 이 구현되는 소리는 CD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 네. 아니 그리고 그 잡음마저도 좋아요.
2: 그렇죠.
1: 듣기가
2: 네, 뭐 뭔가
1: 이 그 LP판에 네. 어떤 세월의 흔적을 들려주는 것 네, 같아서
2: 맞습니다.
1: 제가 사실 어렸을 적에 이제 저도 이제 카세트와 LP 세대이긴 네, 하거든요. 그런데 네. 네, 저희 예전에 이제 그 변진섭 씨의 네, LP를 네. 처음 이제 들으면서 아, 예, 예. 자라오면서 또 카세트 테이프 마이마이라 그래가지고
2: 네, 그렇죠.
1: 귀에 꽂고 다니는
2: 저기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오.
0: 와우, haven't seen this in a while.
1: 이 LP바를 처음에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인가요?
2: 계기는 이제 제가 이제 2010년쯤서부터 많이 세상이 너무 디지털화되는 걸 급격히 느꼈어요. 특히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2010년 이후에. 네. 그러면서 제가 10대, 20대 때 뭐 8, 90년대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시대 시간이. 네. 점점 사라져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제를 제가 다니기도 했었지만 언젠가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한 10년 전쯤에 이 가게가 나와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옛날 시간 8, 90년대에 대한 향수 그게 저를 이걸로 들어오게 만들었죠.
1: 네. 네.
2: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제 고향이기도 하고 태어난 동네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주변에 제가 학교도 나오고 해서 이 근처에서 뭔가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하게 됐죠. 됐는데 기억이 나는 건 지금까지 사실상 그 4,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가 주 고객이었어요.
1: 네.
2: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20대 층들이 굉장히 이 레트로라든가 아날로그 쪽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1: 맞아요, 맞아요.
2: 최근에는 거의 금, 토, 주말에는 거의 20대가 거의 꽉 차가고 있습니다.
1: 야.
2: 평일도 뭐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1: 네. 예전의 음악들의 가사를 이제 보면 유심히 보면 되게 문학적인 네. 내용도 되게 많았었고 시적인 표현도 아,
2: 그
1: 되게
2: 바로
1: 많았었고
2: 예, 예.
1: 그래서 맞습니다. 가슴에 꽂히는
2: 예, 그거.
1: 그런 가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20대들이 20, 30대들이 굉장히 뭐 특히 뭐 산울림이라든가 네. 뭐 이문세 씨 이런 노래들을 뭐 대부분이 그런데 정말 시에 가깝다고 봐야 되죠. 네.
0: The owner says he opened the shop in his hometown because he missed the old days and memories. He wishes that people in the neighborhood and friends stop by to hang out and share friendships while listening to old music.

저희 신과 함께 저승편은 주호민 작가님의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했던 동명의 신과 함께 저승편이라는 웹툰을 소재로 만들어진 창작 가무곡이고요. 굉장히 한국적인,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 세계에 관련

0: 여기요.
1: 김정우 씨.
0: 여기요.
1: 김정. 어 저기네. 예. 김정우 씨 서요.
0: 예.
1: 서요. 거기 서요.
0: 서.
1: 거기 서요. 거기 서. 잘했어요.
0: 네.
1: 여기로 오세요.
0: 아유.
1: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아,
0: 실례지만 누구신지.
1: 전 당신의 변호를 맡은 염라구 국선 변호사 진기한입니다. 49일 동안의 저승 여정을 함께할 겁니다.
0: 아, 제 변호사요?
1: 모든 영혼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0: 아 근데 제 변호사 수임료가 없는데.
1: 걱정 마세요. 저승 모든 변호사는 공짜니까. 다만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변호사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이야 장홍 씨는 생전에 착하게 살았나 봐요. 저 같은 변호사를 만나다니. 감사하겠죠.
2: 예. 대학원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유능한 학생이었는데요. 김자웅을 맡는 게 초임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리숙한 부분들도 있고 좀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자웅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대왕님들께 뭔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대변하기도 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1: 깊이식이면
0: 백전백승.
1: 바로 그겁니다. 저승에서도 그 말은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홍 씨의 인생을 샅샅이 살펴봐야겠죠. 사선고부터 빠짐없이 전부 다 몽땅 다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39년 동안 뭐 어떻게 살았을까요? 작은 축복 속에 태어난 그날부터 평범했던 날들, 있어도 없는 듯이 조용했던 별탈 없는 학창시절.
1: 까다로운 연구만.
0: 어렵게 취직해선 잘 살 줄 알았지. 월급도 야박한데 야근만 매일 하다 눈뜨니 간질환 사망.
1: 오, 그 부분에선 어드벤티지를 만들 겁니다. 장홍씨 착한 일 한 건 없나요?
0: 매달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위해 신청했던 전화.
2: 그 웹툰 속의 인물들이 정말 실제로 구현이 되고 또 무대 장치나 그런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내가 만화책으로 보던 인물들이 이렇게 말을 했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이렇게 행동했겠구나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용이나 또 혹은 배우들의 연기, 음악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캐릭터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어이! 북방 흑제 신지야!
4: 아이고 이게 이게 누구야? 강림 도령이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3: 아이 그 원기 하나가 자네 구역인 대화에게서 도망쳤어.
4: 아니 염라 대왕과 맞짱을 뜨는 천하의 강림 도령께서 원기를 놓쳤다.
3: 동이 텄는데도 움직였어. 자네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4: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길래?
3: 녹색 반초.
4: 에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지? 어? 잠깐 저... 저놈인가? 아! 아!
3: 아! 흑제 신장! 흑제 신장! 흑제 신장이 원기한테 당했다!
2: 차가운 저승차사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흘러가면서 강림의 본 모습이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강림의 본 모습이 굉장히 인간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기한이랑 굉장히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생각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진기한과 굉장히 비슷한 마음들이 그게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관객분들에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근데 빨래는 왜 하라고 하신 거예요?
1: 아 장홍 씨 옷에 묻은 죄에 따라 배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장홍 씨 빨래 깨끗이 했어요?
0: 네 여기요.
1: 봅시다. 오, 이 정도면 모터보트야.
0: 모터보트요?
1: 예.
0: 아니 저승에도 그런 게 있어요?
1: 그럼요. 저기요.
0: 우와 이게 제 거예요?
1: 예.
0: 아니 근데 저는 모터보트 키가 없는데요.
1: 주머니를 보세요.
0: 어? 모터보트 키다!
1: 항해 신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 신이시여! 우린간에 저곳은
0: 오 신이시여.
2: 사실 많은 분들이 가무국이 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가무국이 한국적인 뮤지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예술단만의 좋은 점은 한국 무용을 하시는 선배님들이 대거 많이 계세요. 사실 한국 무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춤들이랑은 호흡 쓰는 게 달라서 무게감이 되게 밑에 있거든요. 발레 같은 경우는 되게 위에 있는 반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품의 무게감을 엄청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 덕분에 저희 작품이 더 무게감이 있고 훨씬 더 퀄리티가 있어지는 저희 서울예술단만의 창작 가무국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왔어. 피곤해.
1: 대왕님, 피곤의 사인을 알고.
0: 피곤아.
1: 네, 피곤은 그 증상을 느꼈지만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어.
2: 이미 진기한이 가지고 있는 정의. 내가 이 저승을 바꿔야겠어.

0: 이런 거창한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진기한 역시 되게 인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사람을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상처를 가슴 속에 새기며 매일 하루를 사셨는지 죄송해요 수없이 흘린 눈물 보지

0: 수용해서 마치 자신도 속죄 한층 더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되게 가볍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만 뭔가 자홍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변호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마지막 장면에는 아, 이 진기한의 미래가 좀 궁금해진다 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상현 씨, 우리 강림 도령님처럼 이렇게 멋진 남자는 신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2: 멋있어요.

김정홍이란 캐릭터가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는 몰랐지. 뭐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살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하게 만드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자기의 인생과 앞으로 내 인생 계획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늘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0: 오늘은 삼척 관람마을 여기 왔는데 아니 좀
1: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딱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13년에 네. 이 마을에 1년 살면 정한 네. 애정이 깊은 마을입니다.
2: 뭐 사탄 들렸어?
0: 아니 저는 안 보여요.
1: 이따 딱
3: 여전히 얼굴이 좋아.
1: 그 떼배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떼배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나무를 씁니까?
4: 일반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그 부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뗏목 그 재료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 그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그 부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동나무를 다 사용하고.
1: 근데 오동나무를 베어갖고 바로 만들지는 않는다.
4: 아유 아니요. 오동나무가 뗏목을 해놓으면은 안 말리면은 이 가라앉는 그 비율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1: 지금 있는 때보다 언제 만드셨어요?
4: 네, 한 3년을 오동나무를 건조를 해갖고 봄에 이제 초에 만드는 거죠.
5: 3명이 타도 안전한 거죠?
6: 와, 쩌리나!
4: 보통 한 3명에서 5명.
5: 5명도 타요?
4: 네, 5명 타도 괜찮더라고요.
6: 와, 쩌리면 쩌린다.
1: 직접 타보면 될 거 아니에요?
5: 한번 태우시기 전에 확인을 해봐요.
1: 한번 태워 주실 수 있으시죠? 예,
4: 한 타죠 뭐 우리가.
1: 예, 한번 봐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타면서
5: 지금, 우리가 떼배가 지금요?
1: 어, 떼배가 깔아앉는지 안 깔았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4: 떠는지 안 떠는지.
5: 그러세요?
1: 그럼 한번 가보시죠.

0: 우리 선장님이 이렇게 노 살짝 채워도 생각보다 잘 나가죠.
1: 굉장히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네요. 예.
2: 저희가 지금 세 명이 탔잖아요. 남자 성인 세 명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떠 있네요.
3: 69년도 70년도에는 이 뗏목을 갖고 미역까지 다 땄어요. 여기서요? 네, 미역 뗏목을 타고 나왔고.
0: 떼배가 많았을 때 몇 대 정도 있었을까요?
3: 그때는 거의 집집마다.
0: 거의 집집마다. 제가 2013년도 그때도 한 8척, 9척이 있었어요.
3: 그렇죠. 네.
1: 참, 창에 있으면 쫓아다니면 네. 고생스럽네요.
0: 요 안에도 미역이 좀 있긴 있습니까?
3: 그렇죠. 이런데. 쓰는 거지, 이게. 암초에.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미역이 있고. 봄 되면 이제 군소 이런 거 잡고.
0: 군소는 어디서 많이 잡아요?
3: 이쪽
0: 라인에. 문어는 어디 다?
3: 통발로.
0: 그냥 여기서 문어 잡으면 재밌겠다.
1: 저 해보실래요?

0: 아니 이거 진짜 따기 어려운데. 네.
1: 해삼도 있고, 예. 네. 문어도 운 좋으면 잡을 수 있고.
2: 섬 있잖아요, 네. 월미도.
1: 큰 섬. 네.
2: 거기 뭐 성게 많다면서요?
1: 저기 수심 4m 정도 되는데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어요.
2: 그걸 직접 따보셨어요?
1: 아, 저 많이 땄죠. 아? 아, 이거 안 되겠다. 파도 너무 세다.
3: 네?
1: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돼. 이거 위험해.
2: 파도 별로 없는데?
1: 아니. 이거 나가면 이거 뒤집어져. 위험해.
4: 아,
1: 아니, 안 돼.
2: 아니,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여기.
1: 그래, 많이 나가봐도 이건 안 돼. 선생님, 배 돌려, 빨리.
2: 나가서 뭐 성게도 따고 뭐 그랬다면서.
1: 안 돼,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 안 돼. 아,
2: 없어요, 지금.
1: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이분 모르시나, 이게. 선장님, 네. 빨리 돌려, 빨리. 아, 무서워, 야, 무서워, 무서워.
5: 떼벼를 타보셨는데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6: 느낌이요? 불편했습니다.
5: 무섭고
6: 네, 편하진 않았어요. 아, 물론 좋은 경험 하긴 했는데 그랬습니다. 현대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저런 배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오래된 저 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5: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일반적인 배는 여기에 걸려요.
6: 네.
5: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타보셔서 알다시피 저렇게 작은 배에 성인 남성 3명이 탔는데도 거의 네. 따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심 아래 바위가 30cm 정도 있어도 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부력이 좋다는 거하고 바위에 부딪히거나 걸려도 튼튼하니까 이게 파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이것들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이렇게 대체해갖고 또 묶어주면은 금방 또 새 배가 되니까 다른 것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튼튼하고 부력이 좋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어요.
6: 심플 이즈 베스트군요.
5: 그렇죠. 네. 저런 배들 큰 대양을 가로지르고 많은 물건들을 실어나는 배도 필요하지만 네. 이런 마을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하는 데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튼튼하고 실용적인 배들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6: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가시죠.
5: 가보시죠.

0: 같고
1: 영화에 중독된 것 같아요. 좋아서 하고 싫어서 그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안 할 수는 또 없고 하면 너무 괴롭고 뭐 안 하면 되잖아요. 왜 하고 있죠? 이미 영화에 중독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원동력이라고 하면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왜 하고 있는지 이게 실례일지 모르겠다. 아 망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서 연출 전공하고 있는 오한울입니다. 은퇴를 앞둔 한 시골 마을의 파출 소장이 자신의 오래된 자동차 갤러퍼를 폐차하러 가는 길에 연쇄 절도범 차량을 만나서 그 차량을 추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폐차장 탁송기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나이가 있으신 탁송기사님이 그 영상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오래된 차를 폐차하러 오는 그 모습이 차하고 기사님이 되게 겹쳐 보인다라는 생각을 오래전에 했었어요. 그러다가 갤러퍼 영화를 찍을 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아버지를 위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탁송기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구상해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젊은 세대분들이 영화를 만드는 것들 중에 자기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 윗세대에 대한 공경을 표현하는 영화 중에 좋은 영화가 드물었던 것 같아서 사회 베테랑들에게 존경이나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연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갤러퍼가 차량 추격 영화다 보니까 슈팅카를 외부에서 빌리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영화를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촬영 감독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저희가 차 하나를 렌트를 해서 쇠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슈팅카를 직접 만들자라고 해서 촬영 감독님과 이제 제작팀이 합심해서 저희만의 슈팅카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영화를 다 못 찍었을 것 같은데 차를 만들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저요? 부끄럽지만 상당히 자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무조건 그냥 한번 혹시 이 영화를 본 분들의 후기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는 보는 편인데 많지는 않죠. 그래도 찾아보려고 사실 전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 거 좀 사소한 거에 일일이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굳이 극장에서 보지. 아이고, 어떻게 인터뷰지. 죄송합니다. 극장에서 보다가 뛰어나왔어요. 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 왜 저렇게 찍었지? 그때 영화 찍고 있는 기간이어가지고 영화제가 그래서 장편 영화 이건 이렇게 찍지 말아야겠다 해서 뭐 상당히 창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리진 않겠지만. 스포츠 로맨스 장르긴 한데 갤러퍼하고 덜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좀 인간적인 이야기,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찍은 장편 영화는 가이드러너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시각장애 육상선수와 그와 함께 달리는 가이드러너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와 가이드러너가 함께 대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는 성장 로맨스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좋고 액션도 좋고 한데 결국에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는 감동이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일단 제 관객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에 영화 찍을 때도 감동이 있는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사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학교에서 찍었던 졸업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시각장애를 다룬 영화였었어요. 그 영화를 준비하면서 사실 뭐 복지관도 다니고 그때 시각장애에 대해서 좀 처음으로 좀 알게 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재에 대해서 저도 더 알아보고 공부를 하다가 시각장애 육상을 발견하고 거기에 가이드러너도 발견을 하게 돼서 영화로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쓰게 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2: 장편 제작 지원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나리오가 되게 균형이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드라마 두루기에서 썼는데 그 안에서 학생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순수함이라고 할까요? 진실된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1: 처음에 딱 이야기 발견하는 순간? 딱 결말까지 딱 완성된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온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힘듦을 느끼고 극치는 이제 촬영장에 도착했을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말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 찍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질문 받았을 때 차에서 내릴 때라고 답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진짜 차에서 내리면은 질문이 쏟아지니까 저한테.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에 대한 해답을 제가 다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저도 같이 현장에서 알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 영화에 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질문들을 하는 건데 저도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곤혹스러운 것 같은데 근데 그 대답을 하면서 저도 좀 알아가는 게 있어서 진짜 감독은 그 대답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네요.
2: 이건 이제 현장에서 있으면 감독은 대답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땐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뭐 이렇게 할까요? 이게 옳은가요? 이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또 배우도 질문을 던지죠. 이게 맞나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답을 줘야 되는 사람이 감독이거든요. 그거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솔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독이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안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는 최대한 본인이 아는 본인이 믿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영화의 방향에 대해서 연기의 톤 앤 매너에 대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해주는 게 감독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한울 학생은 되게 성실하고 진실됨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시나리오에서부터 그런 느낌을 저한테 줬고 그런 믿음을 좀 받았었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오한울 감독이 본인이 찍고 싶고 본인이 아는 역량 내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영화를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믿음이 좀 있고
1: 아 제가요? 아 어떤 거를 보시고 그 말씀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특정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만족이 좀 안 됐는데 시간상 어쩔 수 없이 넘어갔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솔직히 이제 오늘 촬영 잘 하려면은 사실 거짓말로라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나중에 봤을 때 실망하고 저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을까 봐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찍고 싶다. 다음날 다시 찍었습니다. 그걸 보셨나? 넘길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신뢰를 갖게 하려고 그러려면 오히려 반대로 솔직해야 저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는 거짓말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쓴 글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다 담겨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찍으면서 좀 힘들었던 순간에도 아 근데 이 이야기는 나를 위한 요소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힘든 순간에 제가 쓴 글을 보고 다시 힘을 얻고 그렇긴 합니다. 그 생각은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물론 독립 영화고 상업의 자본을 받지 않아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기가 아마 어려울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관객들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영화가 진짜 천만 명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 거든요. 그래서 일반 관객들이 보더라도 좋고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찍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영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크게는 예술하는 사람들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다 동경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적대에 있을 때부터도 사실 전문사로 입학을 할 거를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학과를 나오긴 했지만은 영화를 이제 제대로 배우고 피드백을 받은 적은 사실 대학 때 거의 없었는데 이제 전문사 와서 저희 영화 딱 틀고 편집 크리틱 받을 때 정말 큰 시사실에서 한 5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이제 제 영화 하나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 순간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네요. 되게 해부당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정말 긴장되지만 근데 그때 들었던 말들이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이래서 좋은 학교 오려고 했구나 이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순간이 되게 긴장 많이 됐던 것 같아. 잠시만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없는데. 30초만 생각했습니다. 없는데? 아 때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단편 영화 지금까지 만들었을 때는 하나 이야기가 꽂히면은 순식간에 그냥 딱 처음부터 결말까지 나오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재를 만나면은 그렇게 딱 나오는데 그 소재를 찾으려고 일부러 노력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좀 운에 기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결말까지 다 나와야 비로소 좀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야기 시작도 중요하지만 전 결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결말이 있는 영화가 좋을까 이런 걸 좀 찾다가 이 결말까지 딱 완성이 되면 아, 이 영화는 해볼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영화를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소재에 꽂히려면은 그 결말까지 나와야 그 소재에 꽂히는 것 같아요. 이 소재가 좋다고 해서 이걸로 만들어볼까? 어떤 영화 좋지? 라고는 잘 생각 안 하고 이 소재에 이 결말까지 딱 나오면은 그때 이 소재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장편 찍으면서 사실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제가 장편 찍은 게 가장 저를 많이 변화시킨 것 같거든요. 인격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원래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나빠졌어요. 나쁘지 않고는 영화를 찍을 수 없다는 걸 느꼈는데 이게 영상에 실리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들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은 도킹하잖아요. 근데 도킹하는 곳이 돌아가잖아요, 우주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딱 들어가면 도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킹하는 우주선도 같이 돌아야 도킹이 되잖아요. 영화 제작도 같아서 현장 자체가 돌아있기 때문에 정상인 상태로는 영화 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독도 같이 돌아야 돌아 미쳐 있어야 이게 영화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어차피 정상인 순간이 아니니까 저도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영화가 그럼 잘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없잖아요. 소스가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너 어떡하죠? 가장 망한 인터뷰일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아 영화의 매력이요? 아 매력을 너무 잃어버려가지고 최근에 아 큰일 났네. 명확한 순간이 기억나는 건 아닌데 초등학생 때부터 영화 감독하고 싶긴 했었어요. 영화 하나 보고 오면은 제가 거의 후속작 만들고 혼자서 시나리오 상상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좋겠다 하고 어렸을 때부터 상상한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부터 영화 혼자서 찍고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영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독력이요. 이번에 찍으면서 영화 진짜 그만 찍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했는데 진짜 큰일 났네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촬영장이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유독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촬영장을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도 계속 찍으려고 하는 게 그 이유를 솔직히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약간 중독된 게 아닌가, 병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에 중독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좋아서 하고 싫어서 그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영화에 중독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원동력이라고 하면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 할 수는 또 없고 하면 너무 괴롭고 뭐 안 하면 되잖아요. 왜 하고 있죠? 아 물론 영화 찍으면서 사소하게 기쁜 순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정말 괴로운 것 같거든요. 왜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안 할 거냐. 안 할 순 없어요 또. 그건 아닌데 중독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실릴지 모르겠네. 이 말만 안 하면 실릴 수 있었을지도. 야, 이 말까지 넣어주세요. 아 망했다. 아 지금 완전한 슬럼프고요. 아 이제 학생 영화들 스텝으로 가면은 감독님들이 가끔 중간에 울고 우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나약하다. 저러갖고 어떻게 영화를 더 큰 영화 어떻게 찍으려고 너무 나약한데?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4회차 만에 제가 점심시간에 변기를 붙잡고 진짜 대성통곡을 했어요. 엉엉 엉엉. 사실 아침 분량 모니터 보면서부터 제가 눈물이 났는데 뒤에 매니저분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자 눌러 쓰고 겨우 다 찍고 이제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엉엉 울었는데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연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몇 테이크를 더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 단순히 한 테이크 못 가는 게 그냥 갑자기 서럽더라고요. 그냥 정신이 이상한 거죠. 약간 호르몬이 좀 이상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줄줄 새더라고요 눈물이. 아 그래서 그때 좀 반성했죠. 그 옛날에 아, 왜 저 감독이 우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과거의 저를 상당히 반성하면서 이거는 안 실리겠죠 근데. 아 근데 실수가 화장실 문을 안 닫았어요 제가. 아 그 들렸을까 봐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데 아 들렸을까요? 아 진짜요? 복도가 좀 컸거든요. 아 뼈 아프네. 뼈 아픈 실책이네. 근데 이걸 말하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 어쩔 수 없죠 뭐. 이것도 영화죠. 아 이건 최근에도 느꼈던 것 같은데 저는 영화 만드는데 시나리오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출할 때도 아 이거 어떻게 연출해야 되지? 막히면은 시나리오 보면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쓴 거지만. 그래서 아 이게 영화 연출을 한다는 게 글을 넘어서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래도 애초에 글을 좀 잘 쓰면은 연출에도 도움이 되고 편집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영화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이는 건 아무래도 시나리오 쓰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지만 키보드 두드리는 게 가장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인데 감독님은 진짜 연기만 보시네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구도나 미술 같은 거는 사실 제가 영화 볼 때는 거의 배우들 연기나 이 사람들 표정을 보거든요. 제가 실제 관객일 때는 다른 관객들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저는 거의 연출하면은 배우들 연기만 거의 신경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쓸 때는 글만 쓰고 연출할 때는 연기만 보고 편집은 맡긴다. 편집과 촬영, 미술 맡김. 저보다 다 유능하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시원하게 맡기는 편입니다.
2: 너무 많은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후배 감독들이나 학교 졸업생들을 보면 본인이 장편 영화를 찍은 다음에 이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면서. 요새 아시겠지만 이제 영화 시장도 너무 안 좋고 극장에 가는 관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돈을 많이 예산을 투자한 상업 영화도 사실은 요새 관객들이 많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이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한울 감독이 지금 현 상황에서 좋은 영화를 찍었고 그 영화를 개봉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소구가 안 될 수도

0: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일 뿐인 거니까 그 결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번 영화 찍으면서 얻었던 내면의 어떤 배움 같은 거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잊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시작이니까 절대 긴장 풀지 말라고. 정말 이제 딱 첫 스텝 밟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작업들을 해야 될 거고, 끝까지 이번 작업도 가이드 런너도 후반 작업 잘 마무리해서 좋은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다음 영화를 찍을 때도 초심 버리지 말고 좋은 영화 시나리오 써서 잘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10년 뒤요. 감독이 됐겠죠? 감독이면 좋을 것 같고요. 감독 치고는 착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나마 착했던 감독 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
2: 감독은 나쁠 수밖에 없나요?
1: 아예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감독들이 성격이 더럽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꼭 더러워야 되나? 착해도 영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 이래서 그랬구나. 나빠야 됩니다. 착해서는 영화를 찍을 수 없어요. 안타까운 건 현실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선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이라도 했던 감독으로 남고 싶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working as a Hongdan-bi student researcher.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와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세 라이션.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션
1: 와이엇입니다. 와우. 예.
0: 벌써
1: 예.
0: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쵸.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1: 네.
0: 와이엇 씨 같은 경우 이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데오드란트를.
0: 데오드란트 네. 종류가 네. 네, 이게 바르는 거 있게요.
1: 아, 그러니까
0: 스프레이가 이거, 있잖아요.
1: 네, 스프레이가 있고 바르는 게 있잖아요.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0: 아.
1: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술술 나오네 마지막이 되니까.
1: 네,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1: 네.
0: 너 완전 데오드란트맨이구나.
1: 아, 난 데오맨이야.
0: 저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네.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왜냐하면 네.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1: 네, 네,
0: 샤워를
1: 네.
0: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게.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1: 네.
0: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0: 몸이 보송보송해져요.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뷰티템.
1: 와우.

0: 이 무더위를 네. 이겨버릴 네. 여름 생존 BT템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1: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할 사람이 생겼어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0: 바로 갑시다.
1: 네.
0: 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1: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생존 뷰티템이에요.
2: 네.
1: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2: 네.
1: 그러면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2: 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1: 네.
2: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마지막에 뿌리는 것 같아요.
1: 픽서.
3: 픽서 제품 한번 말해주셨나요?
2: 그 픽서는 바닐라코.
0: 바닐라코.
1: 바닐라코를
2: 씁니다.
3: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2: 네.
3: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2: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3: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2: 약간 침 냄새. 아 진짜? 아 진짜예요?
3: 아, 진짜?
2: 유명해요.
1: 뭔 침이요?
2: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그 냄새가
3: 하겠습니다.
2: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3: 또 지속력도 좋겠죠?
2: 네네네. 네.
1: 정말 저희 먼저 알아봐 주셔가지고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2: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1: 얼른 출근하세요.
2: 아 네.
1: 아니에요. 아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아 근데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아 근데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0: 와 소리 좋습니다.
1: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0: 그렇죠. 자연은 아니고 인공으로 만들었죠.
1: 맞죠.

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0: 저희가 그 K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 아, 5분 컷.
2: 이제 5분 컷.
1: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하죠. 5분 컷. 바로 갑니다. 5분 컷.
2: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죠.
2: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2: 열감.
1: 네,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2: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팩도 집에서 자주 하고
3: 모델링 팩.
1: 1일 1팩?
3: 1일 1팩
1: 하는 것 같아요. 네.
2: 그 제품 혹시 명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3: 토리든.
1: 그 파란 색깔.
2: 파란 색깔.
1: 네네네. 소주 파란 색깔. 하는 거, 네.
2: 유명하네요.
0: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이 또 모델링이 뭔지 있을까요?
1: 린제이 거 그냥.
0: 린제이 한번 뭐야?
1: 네.
0: 한글 그거.
1: 맞아요. 티트리? 맞아요. 개어서 쓰는 거.
0: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0: 픽서.
1: 쓰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0: 침냄새 나죠?
2: 아,
0: 이거.
2: 아, 뭐. 저희 공감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2: 저희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0: 맞아요.
2: 네,
0: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1: 사실 없어요.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0: 에스테틱.
1: 가는 것 같아요.
0: 리치. 아, 리치 포먼.
2: 웨어. 웨어.
1: 제가 끄는 게 아니고 엄마가 끄는 거.
0: 엄카스.
2: 예. 마마스 가더.
0: 지금 딱 5분 컷이죠?
2: 네, 딱 5분 됐죠?
0: 딱 5분 됐거든요.
2: 네, 맞아요.
0: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분이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었습니다.
2: 네.
1: 네, 감사합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0: 혹시 뷰티 관련해서
2: 네,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4: 매미 소리.
2: 매미 소리.
4: 네, 네. 뷰티가 메이크업.
2: 두피 나이스. 두피 나이스. 오케이.
4: 나이요.
2: 와, 두피
0: 답답하죠?
4: 답답하고.
2: 네.
4: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0: 두피 에센스를 뿌린다거나.
4: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처를 쓴다던가.
0: 나이스 나이스.
4: 아니면 그런 거 좀 쓰기.
0: 리프레시 하는 거.
4: 네, 네.
0: 저도 많이 썼습니다.
4: 맞아요.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거.
2: 혹시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4: 네. 닥터포예요.
0: 닥터포예요?
4: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2: 닥터포 헤어.
4: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2: 종류를 다르게 써요?
4: 좀 달라서.
0: 아, 여름에는 그 지성, 맞아요. 그 녹색.
4: 맞아요. 맞아요.
2: 그 쓰면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4: 맞아요.
2: 그리고 머릿결도 괜찮나요? 네, 그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1: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2: 패드. 어떤 패드일까요?
1: 그 코너패드. 당근 패드.
0: 당근 패드.
2: 당근 패드.
0: 스킨푸드.
1: 네네네. 스킨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거. 시원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쓰는 거.
5: 그냥 픽서만 더 쓰는 거 같긴 해요.
0: 그... 네. 침냄새 나요?
5: 조금.
2: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2: 조지가
0: 건강하세요.
2: 저희 오늘 오프라고.
0: 오늘 오프라고.
1: 많이 뵀어요. 어.
2: 아,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0: 그러니까.
2: 이게 집중이 되나 봐.
0: 또 청계천에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냇가.
2: 책 읽는 맑은 냇가?
0: 그렇죠. 그래서
2: 네.
0: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네. 저기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2: 좋아요.
0: 와, 이거다.
2: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0: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히스토리.
2: 네, 히스토리가 있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자, 가보죠.
2: 네.
0: 언제도 느껴보는 여유.
2: 예.
0: 이곳.
2: 예.
0: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 그러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0: 즐거웠다.
1: 또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어울리.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1: 렛츠 고. 와!
0: 예! Yeah.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와! Wow.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밖에 나가는 순간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0: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그렇죠. 속상하죠.
1: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0: 픽서.
1: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 주거든요.
0: 와,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맞아요. 뭘 뿌려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1: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도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픽서 막 침냄새 난다. 네.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은 어떤 냄새 날지. 네. 자, 뿌리면 바로 냄새 맡는 거야? 다시.
0: 어, 근데 오,
1: 아니, 저는 뭐 로장감이 없어요.
0: 느낌
1: 그냥 화장품 네. 냄새? 침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 주는가.
0: 네, 그렇죠.
1: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네.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네.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0: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1: 일단 이렇게.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0: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1: 기분 나빠요.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1: 네. 아, 바로 지워져.
0: 바로 지워지죠.
1: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아, 땀 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1: 바로 한번 이제 못 하니까. 오!
0: 오! 성공했다.
1: 아,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 세게 한 거예요. 이제 평범하게.
0: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1: 네가 지웠어? 뭐야 이거?
0: 아이고 진짜요?
1: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은 집에 가서 지워질까도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의 고정력.
0: 네.
1: 완전 고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야
0: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1: 다음 제품은 네.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오?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0: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1: 뭐 교육반에 있는데 가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네, 네. 굳은 다음에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네. 바로 그 팩입니다.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0: 대박.
1: 여름에 더우면 당연히 피부에 열도 오르잖아요.
0: 네네네. 네.
1: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0: 네네네. 네.
1: 피부에 열이 오를 때 네. 이걸 안 내려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0: 커지겠죠.
1: 커지죠. 네. 아, 오, 이렇게 됩니다.
0: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1: 너무 커져요. 꼬꼬만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0: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0: 어떠하게
1: 큰 걸로.

0: 네. 그러면 네.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네. 모델링 팩은 네.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1: 뭐가 중요해요?
0: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1: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0: 그럼 막 녹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데 5만 년까지는 아닌 것
0: 같은데요. 네. 조합을 네. 자, 보여드릴 텐데 네.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이 네. 가루 두 스푼이죠.
1: 네.
0: 한 스푼.
1: 네.
0: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네.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1 비율이라는데 네.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1: 네. 예.
0: 그리고
1: 두 스푼?
0: 아닙니다. 30ml.
1: 아, 30ml.
0: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네.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1: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뭔가
0: 봐봐요. 이게 오. 원래 1:1 비율로 하면은 네. 이게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네.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린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우, 땀나네요.
1: 네.
0: 자, 제가 이제 와이프부터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1: 네.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0: 그쵸.
1: 그거 동일해요. 그래? 좀만 더 발라주세요.
0: 알았어, 좀 더?
1: 네.
0: 부피 많네, 친구가.
1: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제.
0: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1: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0: 또 꿀팁이자면 네. 진짜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어져요.
1: 아, 진짜로요?
0: 얇게 하면은 네. 막 뜯어지고 이게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먼저 네. 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0: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띕니다.
1: 일단
0: 오. 신기하죠?
1: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로 살짝 하면서 긁어내셔도 되고 해면 스프에 살짝 물 묻혀가지고 쓱 하시면 떨어집니다.
1: 오.
0: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아,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0: 오.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1: 그러니까 나도 그래.
0: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네. 그 팩 중에서 모델링 네. 팩이 가장 네.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1: 네.
0: 여름 생존 뷰티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에어 피토 프레시 쿨링 스프레이.
1: 와우.
0: 요, 이 부분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1: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예.
0: 놀랍게도
1: 예.
0: 이 스프레이
1: 예.
0: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1: 뭐 언제요? 또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0: 아, 저는 사실 관심이 많아요.
1: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뭐 두피가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0: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1: 네.
0: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1: 아, 그쵸.
0: 그쵸.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1: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0: 그쵸.
1: 탈모가 진짜
0: 신경 써야죠, 와이어씨.
1: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0: 아무튼 아, 그냥
1: 예. 네.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0: 맞아요.
1: 자.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도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밖에.
0: 맞아요. 일단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네. 냄새 차이를.
1: 네. 네. 네.
0: 아, 확실하게
1: 하자고.
0: 알았어. 자.
1: 네.
0: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1: 네. 오.
0: 시원하죠?
1: 오.
0: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1: 오, 이렇게 맞아. 오.
2: 이렇게 정리해줘요.
0: 저 이렇게 맨날 뿌려 이렇게.
1: 오.
0: 구수자 딱 느낌 오잖아요, 딱.
1: 오.
0: 아, 저, 아, 오. 아, 저라. 아, 좋네. 아. 일단 이거 하잖아요?
1: 네.
0: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일단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1: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0: 바로 와요.
1: 예. 네. 이게 지금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0: 자.
1: 아까
0: 아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나갈 것 같아요.
0: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1: 네.
0: 오 진짜 정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1: 좋네요.
0: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끌고 네.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로 풀면 돼요.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1: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그쵸?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들이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0: 그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네.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방금 무슨 일 있었지?
1: 그런 느낌. 이렇게.
0: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네. 리뷰해 봤고요.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1: 네.
0: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와이어 씨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1: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티리.
0: 오?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1: 아니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맞죠. 네. 맞죠.
1: 아는 거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템. 네. 피부 관리 받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0: 그렇죠.
1: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0: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긴 하지만 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1: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또 뭐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뷰티북.
0: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1: 수요탕!
0: 오늘도 순수미술로 갑니다.
1: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막지 마세요.
0: 지금 영감이 바로 떨어졌어, 나는.

0: 네, 다 했습니다.
1: 자, 됐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짜잔.
0: 짜잔.
1: 아이씨부터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So cool,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졌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오.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그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의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 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스프레이 있잖아요.
0: 네.
1: 얼어버렸습니다.
0: 오.
1: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0: 오.
1: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기에 아이스 샷건이니까.
0: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1: 언 거예요, 얼음.
0: 아, 얼음이에요.
1: 팝 같은 네.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1: 예.
0: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앤오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네. 했습니다.
0: 네네네.

0: 감사합니다.
1: 어, 한번 맞아요.
0: 성.
2: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0: 와, 감사합니다.
3: Fusion My Life. 휴마라 샴푸입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태도가 깜빡하고 있었네요.
2: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0: 열심히 하긴 했죠.
2: 열심히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자리 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 주시니까
0: 부족한 분이 많았지만.
2: 예. 나중에 시즌 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2: 예.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0: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2: 네.
0: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네.
0: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2: 와이엇이었습니다.
0: 안녕.
4: 아, 이거 왜?

0: It's still morning, but the plaza in front of a sports center is already bustling. People in white uniforms gather in small groups. Surprisingly, they are all elderly. Their energy and passion are as strong as those of younger generations. They are members of a senior taekwondo club who want to stay active even at the age of 100.
1: 내가 72살에 여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댕기는 거야. 그렇게 한 13년 됐어.
2: 집에서 나가도 그럼 태권도 하면 몸에 싹 풀리니까 너 해게 되더라고.
1: 또 식구가 다 단합이 돼버려. 아주 전부 다 뭐 형제 가는 같이 그러고.
3: 이제 저거 하자 우리. 육장 해보자 그러면서 빨리 연습해야 돼.
4: 우리 없어요? 우리

0: 많이 해야지 뭐.
1: After suffering for years from an ankle sprain that occurred while getting out of a car, he makes sure to perform taekwondo exercises on a daily basis.
0: 1년, 2년 지낼 때까지도 계속 거기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태권도 하면서 또 2년 반 일을 하니까 많이 좋아졌는 것 같아요.
2: 폐가 조금 뭐 한 20%가 안 좋대. 그래서 그게 한 7년 됐어요. 계속 약 먹고 3개월 번씩 갔었더니 요즘에 가니까 다시 얼마 전에도 찍어보더니 어우 많이 좋아졌다고.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도 나이 먹으면 이제 어른들이 있잖아요. 골다공증도 얼마나 이게 수치가 올라가서.
1: After regaining lung health and personally experiencing the benefits of taekwondo, this woman follows everyday safety rules to prevent small accidents in daily life.
2: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운동 안 하고 그럴 때는 그냥 눈 뜨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다치거든. 이렇게 다친대요. 간장님이 가르쳐준대. 그러니까 정신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질 우려가 조금 이제 넘어지면 이제 관절 다치고 그러니까 이제.
1: Practicing Taekwondo for 2 years and 5 months has helped this elderly couple improve their physical health gradually.

0: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마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이 마곡동은 제가 이제 가끔 운전하다가 들리고 하는 곳인데
1: 그냥 지나만 가시는
0: 거예요? 지나만 가는데도 깜짝깜짝 놀리는 곳이 이곳 마곡동입니다.
1: 아.
0: 올 때마다 건물들이 들어서 뭔가 변화하고 있고 야,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뭐 삼을 키우는 삼밭이고 허허 벌판이라고 들었거든요.
1: 또 더 변화된 게 있어요. 여기 2020년도에 조성된 저희 아텐더 시티와 딱 어울리는 공간이 여기 저기 막 너무 많아요.
0: 여기저기 많다고요?
1: 예. 저기 조형물 보이시나요?
0: 저는 저게 그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1: 그럼 저희 앞으로 네.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0: 아, 예. 아, 저게 조형물인가요?
1: 네.
0: 가보시죠.
1: 네.

0: 교수님, 이 가까이서 보니까 이 작품을 더 모르겠거든요.
1: 이게 서울시와 문화체육부가 함께한 서울 25부작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예요.

0: 그중에서 하나의 작품이 바로 이건가요?
1: 하나의 작품, 구름의 문장이라는 작품이에요.
0: 구름의 그러니까, 문장이요?
1: 네.
0: 이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네네네네. 시민들과 협업해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거든요. 공공미술이 의미 있는 단계로 갈 때는 시민들

0: 자체가 협업이 되는 거고 맞죠. 참여를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네.
1: 아, 야 이거 올라와서 보니까 다르구나. 아, 이 느낌이네.
0: 어떻게 구름이 더 가까워지나요?
1: 야, 요만큼 올라왔는데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좋은데요?
0: 좋아요?
1: 어, 야, 이게 그냥 보는 그런 미술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재밌죠?
1: 네, 재밌어요.
0: 처음에 재미없었죠?
1: 처음에 솔직히 좀 그랬어요.
0: 난해했죠?
1: 처음에 이건 뭐지라 생각을 했는데.
0: 밤에도 한번 와보세요. 또 달라진 작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1: 네. 이 작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더 만져보고 느껴야지 약간 그치? 받아들이게 다른 것 같아요.
0: 공공미술이 왜 공공미술이겠어요? 저희가 낸 세금으로 체험하고 만져보고 해야죠.
1: 세금 많이 내시나요?
0: 아, 생각해 볼게요.

0: 여기는 약간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곳 같거든요.
1: 사진 찍을까요?
0: 사진 찍어야죠.
1: 재성 씨, 네.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0: 아, 요거는 알죠. 요거는 이제 민들레 홀씨를 형성한 작품 아닐까요?
1: 이 작품은 마음에 드세요?
0: 이거는 솔직히 되게 마음에 듭니다.
1: 오, 그래요?
0: 네, 제가 그 민들레 홀씨 후 부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1: 아, 그럼 이 공공미술 작품은 좀 성공했네요.
0: 저한테는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지 않나.
1: 이게 LED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무채색의 민들레 홀씨가 저녁 때 되면은 형형색색의 LED로 하고 빛이 퍼져나가요.
0: 밤에 오면 너무나 더 예쁘겠네요. 네.
1: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라도 좀 치유가 되는 거죠.
0: 아, 밤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1: 아, 우리 저녁 때 촬영할 거 그랬나요?
0: 지금이 그러면 시간이 보니까
1: 아직 멀었어.
0: 딴 데 가시죠.

0: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면 인간이 함부로 저 나무를 벌목을 하겠어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자연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마곡의 꽃하면 이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쉽게 보지 못하는 거장들의 전시가 자주 기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마곡 주민들이 참 부러워요.
1: 그러니까요. 네. 이런 미술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0: 네. 그리고 이게 도심 속의 문화예술 나눔 그런 거를 목표로 지어진 건데 네. 이 갤러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민석 건축가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0: 자로 선정되셔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그 서펀타인 파밀리온이 뭔가요?
0: 건축계의 신상 컬렉션이라고나 할까요? 영국 서펀타인 갤러리에서는요, 매년 6월에 한시적으로 별관을 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가나 건축가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파빌리온을 만들어요. 파빌리온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시대의 좀 인기, 흐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1: 근데 교수님,
0: 네.
1: 아까부터 제 눈에서 계속 반짝반짝거리는 저게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0: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시네.
1: 네, 되게 좋아요.
0: 보러 갈까요?
1: 네네네네.
0: 저희 376개의 수직 정원이라는 작품인데요.
1: 네.
0: 이 작가님보다는 비가시적인 그런 물성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가서 들을 거예요.
1: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저는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거든요. 롤빛 같기도 하고,
0: 네.
1: 약간 황금 보리 막 이런 느낌도 들었고, 면봉 끝 같기도 하고. 네.
0: 여기가 아무래도 곡창지대였으니까.
1: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0: 했어요. 근데 작가님 아니래요.
1: 아, 그러면 작가님한테 가서 이 작품이 어떤 건지 한 설명 네. 한번 들어보죠.
0: 들어보죠.
1: 네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안녕하세요.
2: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1: 아,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3: 아, 진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김병호라고 합니다. 주로 금속을 이용해서 조각,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갤러리 안에서 하는 전시 작업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있는 미술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저희가 오다가 네.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봤거든요. 네네. 너무 멋진 작품이었거든요.
3: 막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2: 네. 저희가 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작품이다.
3: 황금벼라고 그랬잖아요.
2: 뭐 황금보리다. 저도 면봉이다. 황금면봉. 그리고 뭐 롤빗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아, 네. 아까 보신 작업은 수직의 정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작품 제목은 네. 어떤 아까 말씀하신 자연물 네. 같기도 하고 네. 뭐 면봉 같기도 하고 네. 추상 조각이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요소요소를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현대사회를 사는 작가로서 자기가 사는 이 삶을 작품에 반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직선과 평면 내지는 매우 각이 졌다라던가 이런 자연적이지 않고 딱딱한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부분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는 직선, 네. 평면 이런 거는 원래 없거든요. 네, 네, 진짜 네. 절대적인 직선, 평면은 그쵸, 없습니다. 근데 그거 저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무언가 만들고 싶은 대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직선과 평면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거를 만들 때 매력이 있는 어떤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드는 것을 모든 작업에 적용을 해서 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듯한 나 인공물인데 나 멋지지?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작업이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3: 작가님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2: 전 알고 있습니다.
3: FC몰의 조용한 증식. 네. 그게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그 성공작으로 이렇게 뽑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공공미술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1: 처음에 전혀 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입체화시키는 작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처음 개인전 할 때부터 입체 작업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연습과 또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이전에 좀 보여지지 않았던 스타일의 작업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그런 또 찬스가 만들어.

0: 작가님께서는 이제 비가시적인 거, 그러니까 네.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네네. 그 비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잘 볼 수 없고 잘 들리지 않고 한 것들이죠. 주로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관습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작품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짝이고 쉽게 그렇게
0: 매력적이게.
1: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매력적으로 보이게.
1: 왜냐하면 또 하나의 매력이거든요. 자연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로젠 듯 반듯한 인공물도 사실 우리 삶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작품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0: 작가님 작품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인 게 많은데 곡선인 것도 많단 말이죠.
1: 네네,
0: 부분은
1: 맞습니다.
0: 직선인데 그것도 또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신 것 같아요.
1: 처음 작업을 드로잉할 때부터 그게 사실은 의도가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작업 같은 경우도 선의 그룹이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휘어지거든요. 그것은 마치 어떤 군대의 행렬 내지는 에어쇼의 멋있는 줄지어가는 그런 요소들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액션이고 연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 모습 이런 것도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것도 우리 좋아하지 않냐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을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습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2: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본인의 작품 중에서?
1: 아 본인의 작업에서요? 네. 금방 보셨던 네. 수직의 정원. 햇빛이 있을 때 마구마구 이렇게 반짝이는 게 생기거든요.
2: 네.
1: 그래서 더군다나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 반짝이는 걸 볼 때는 이렇게 일렁일렁이는 느낌이
2: 맞아요,
1: 들고
2: 맞아요.
0: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았어.
1: 네네. 이 주변에 뭐 이 요소들을 하면은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죠.
0: 그렇죠.
1: 이것과 가장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돼서 굉장히 적절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더 봤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저는 자연적인 것보다 인공적인 것, 각지고 정확하고 대칭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병이 있어요. 진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술은 반드시 뭔가 자연스럽고 뭔가 막 힘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런 요소는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나는 교차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0: 우리의 삶이 각지고 정말 살면서 수많은 고통의 모서리를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근데 결국에 오래 살다 보면 그게 다 어우러지고 무뎌져서 함께 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1: 너무 멋진 해석 감사드립니다.
0: 아 이게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좀 미흡하기는 한데. 네.
3: 진심입니다.
0: 네. 아, 아유 감사합니다.
2: 오늘 진짜 작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저도 덕분에 또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작지만 찬찬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작가님. 궁금했었는데.
2: 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작가님 작품 보고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0년 동안 시를 쓰면서 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50년 동안 내가 시를 쓰면서 살아온 것은 내 인생을 살아온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결코 쉽지 않잖아요. 고통과 그런 질곡 속에서 큰 도움을 준 게 제 경우에는 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어떤 시의 발화점을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비극에서 시는 시작된다. 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은 인간의 어떤 그런 비극성 속에 내재되어 있고 거기에서 예술의 꽃이 피는 거다. 비극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쉬운 우리말로 그냥 슬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인간 삶의 어떤 슬픔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 제 나름대로의 지름길, 그게 제한테는 시를 쓰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통도 사실은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도 인간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뼈저린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은 사랑을 해도 외로워요. 사랑을 하지 않아도 외로워요. 사랑을 받아도 외로워요. 사랑을 받지 못해도 외로워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을 하지 않고 외로운 것보다는 사랑을 하면서 외로운 게 더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외로운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긍정하면서 그것도 견뎌나가는 거예요. 수선화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많은 그 저 번역하시는 분들이 시의 번역이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저는 종종 들었어요. 시를 번역하는 일이 왜 어려울까? 저도 혼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번역, 시의 번역에 있어서는 그 각 언어가 구성되어 있는 그 나라의 문화, 문화적 배경, 이러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화와 어떤 삶의 어떤 그런 형식, 그 다음에 역사, 즉 배경, 이러한 일상의 섬세한 요소들, 이러한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번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 예를 들어서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다는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하늘에 별을 볼 일이 없다는 말인지, 별일 아니야. 뭐 이렇게 이해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일상의 그 언어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중적 그 점층된 어떤 의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번역자가 더 많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 문학적 스승 중에 한 분인 조병화 선생님께서는 시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죽어가는데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위안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를 씀으로 해서 제 삶의 끝에 찾아오는 죽음을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인생은 굉장히 긴 줄 알았는데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인생이 짧은데 시가 길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요즘 내 삶의 삶과 죽음을 깊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를 조금 더 써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 저승편은 주호민 작가님의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했던 동명의 신과 함께 저승편이라는 웹툰을 소재로 만들어진 창작 가무곡이고요. 굉장히 한국적인,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 세계에 관련

0: 있어요.
1: 여기요.
0: 김정우 씨.
1: 여기요.
0: 김정 어 저기 있네. 네. 김정우 씨 서요.
1: 예.
0: 서요. 거기 서요.
1: 서...
0: 거기 서요. 거기 서요. 잘했어요.
1: 네.
0: 여기로 오세요.
1: 아유.
0: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아,
1: 실례지만 누구신지.
0: 전 당신의 변호를 맡은 염라구 국선 변호사 진기한입니다. 49일 동안의 저승 여정을 함께 할 겁니다.
1: 아, 제 변호사요?
0: 모든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1: 아 근데 제 변호사 수임료가 없는데.
0: 걱정 마세요. 저승 모든 변호사는 공짜니까. 다만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변호사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이야 장홍 씨는 생전에 착하게 살았나 봐요. 저 같은 변호사를 만나다니. 감사하겠죠.
2: 아, 예. 대학원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유능한 학생이었는데요. 김자웅을 맡는 게 초임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리숙한 부분들도 있고 좀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자웅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대왕님들께 뭔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대변하기도 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0: 깊이지기면
1: 백전백승.
0: 바로 그겁니다. 저승에서도 그 말은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장홍 씨의 인생을 샅샅이 살펴봐야겠죠. 사선고부터 빠짐없이 전부 다 몽땅 다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39년 동안 뭐 어떻게 살았을까요? 작은 축복 속에 태어난 그날부터 평범했던 날들, 있어도 없는 듯이 조용했던 별탈 없는 학창시절.
0: 까다로운 연구만.
1: 어렵게 취직해선 잘 살 줄 알았지. 월급도 야박한데 야근만 매일 하다 눈뜨니 간질환 사망.
0: 오, 그 부분에선 어드벤티지를 만들 겁니다. 장홍씨 착한 일 한 건 없나요?
1: 매달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위해 신청했던 전화.
2: 그 웹툰 속의 인물들이 정말 실제로 구현이 되고 또 무대 장치나 그런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내가 만화책으로 보던 인물들이 이렇게 말을 했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이렇게 행동했겠구나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용이나 또 혹은 배우들의 연기, 음악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캐릭터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어이, 북방 흑제 신재야.
4: 아이고, 이게 이게 누구야? 감님 도령이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3: 아, 그 원기 하나가 자네 구역인 대화에게서 도망쳤어.
4: 아니, 염라 대왕과 맞짱을 뜨는 천하의 감님 도령께서 원기를 놓쳤다.
3: 동이 탔는데도 움직였어. 자네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4: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길래?
3: 녹색 반초.
4: 에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지? 어, 잠깐. 저 놈인가?
3: 흑제신장! 흑제신장! 흑제신장이 원기한테 당했다!
2: 차가운 저승차사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흘러가면서 강림의 본 모습이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강림의 본 모습이 굉장히 인간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기한이랑 굉장히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생각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진기한과 굉장히 비슷한 마음들이 그게 흘러가면서 자연

0: 자연스럽게 관객분들에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빨래는 왜 하라고 하신 거예요?
2: 아 장홍 씨 옷에 묻은 죄에 따라 배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아. 장홍 씨 빨래 깨끗이 했어요?
1: 네 여기요.
2: 봅시다. 어, 이 정도면 모터보트야.
1: 모터보트요?
2: 예.
1: 아니 저승에도 그런 게 있어요?
2: 그럼요. 저기요.
1: 우와 이게 제 거예요?
2: 예.
1: 아니 근데 저는 모터보트 키가 없는데요.
2: 주머니를 보세요.
1: 어? 모터보트 키다.
2: 항해 신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 신이시여. 우린 간에 저곳으로.
0: 사실 많은 분들이 가무국이 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가무국이 한국적인 뮤지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예술단만의 좋은 점은 한국무용을 하시는 선배님들이 대거 많이 계세요. 사실 한국무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춤들이랑은 호흡 쓰는 게 달라서 무게감이 되게 밑에 있거든요. 발레 같은 경우는 되게 위에 있는 반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품의 무게감을 엄청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 덕분에 저희 작품이 더 무게감이 있고 훨씬 더 퀄리티가 있어지는 저희 서울예술단만의 창작 가무국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왔어. 피고를!
1: 대왕님! 피고의 사인을 알고 계십니까?
2: 간질환이구나.
1: 네! 피고는 그 증상을 느꼈지만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3: 그 어떤 망자도 억울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징기한이 가지고 있는 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은 내가 이 저승을 바꿔야겠어 이런 거창한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징기한 역시 되게 인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좀 큰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4: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상처를 가슴 속에 새기며

0: 엄마, 아빠, 용서해달란 말은 이미 늦었겠죠.
1: 자웅을 투영해서 마치 자신도 속죄하고 자신도 반성하면서 한층 더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되게 가볍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만, 뭔가 자웅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변호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마지막 장면에는 아, 이 진기안의 미래가 좀 궁금해진다 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근데요, 이상현 씨, 우리 강림도령님처럼 이렇게 멋진 남자는 신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3: 멋있어요.

김장홍이란 캐릭터가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는 몰랐지. 뭐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살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하게 만드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자기의 인생과 앞으로 내 인생 계획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늘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0: 오늘은 삼척 관람마을 여기 왔는데 아니 좀
1: 미리 어디 간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2: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딱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1: 아 마을은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네.
2: 제가 2013년에 네. 이 마을에 1년 살면서 조사하고 책 내고 네. 마을 박물관까지 운영한 네. 애정이 깊은 마을입니다.
0: 아, 이 동네 잘 아시겠네요, 그럼.
2: 너무 잘 알죠?
0: 네. 오늘은 뭘 하러 왔나요?
2: 저기 보이죠? 떼베라고. 네. 안 보이세요?
0: 전혀 안 보이는데요?
2: 아유, 저기 있잖아요.
3: 사탄 들렸어?
0: 아니, 저는 안 보여요.
2: 일단 따라오세요.
4: 여전히 얼굴이 좋아.
2: 그 떼베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떼베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나무를 씁니까?
5: 일반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그 부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뗏모 그 재료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 그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그 부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동나무를 다 사용하고.
2: 근데 오동나무를 비워갖고 바로 만들지는 않는.
5: 아유 아니요. 오동나무가 뗏목을 해놓으면은 안 말리면은 이 가라앉는 그 비율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2: 지금 있는 때보다 언제 만드셨어요?
5: 네, 한 3년을 오동나무를 건조를 해갖고 봄에 이제 초에 만드는 거죠.
1: 3명이 타도 안전한 거죠?
6: 아, 저리나?
5: 보통 한 3명에서 5명.
1: 5명도 타요?
5: 네, 5명 타도 괜찮더라고.
6: 아, 저리면 저린다.
2: 직접 타보면 될 거 아니에요?
1: 한번 태우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
2: 한번 태워 주실 수 있으시죠? 예,
5: 한 타죠 뭐 우리가
2: 한번 봐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떼베가
1: 지금요?
2: 떼베가 깔아앉는지 안 깔았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5: 떠는지 안 떠는지.
1: 그러세요?
2: 그럼 한번 가보시죠.

0: 선장님이 이렇게 노 살짝 채워도 생각보다 잘 나가죠.
1: 굉장히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네요. 예.
2: 저희가 지금 세 명이 탔잖아요. 남자 성인 세 명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떠 있네요.
3: 69년도, 70년도에는 이 뗏목을 갖고 미역까지 다 땄어요, 여기서.
2: 여기서요?
3: 네, 미역 뗏목을 타고 나왔고.
0: 떼배가 많았을 때 몇 대 정도 있었을까요?
3: 그때는 거의 집집마다.
0: 그 집집마다. 제가 2013년도 그때도 한 8척, 9척이 있었어요.
3: 그렇죠. 네.
1: 참, 창에 있으면 쫓아다니면 네. 고생스럽네요.
0: 요 안에도 미역이 좀 있긴 있습니까?
3: 그렇죠. 이런 데 담벼락이 있었는 거지, 암초에.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미역이 있고. 본대면 이제 군소 이런 거 잡고.
0: 군소는 어디서 많이 잡아요? 이쪽 라인에. 문어는 어디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까?
3: 요 바위. 파도 치는 바위 테두리를 해갖고 둘레를 해갖고 거기 반경을 해갖고 이렇게 통발을 놓고.
0: 그냥 여기서 문어 잡으면 재밌겠다. 가까운 데서.
3: 재밌어요. 아주. 신난다니까. 기대감이 있어갖고.
1: 이거 창일쌤이 한번 저 해보실래요?
0: 제가 한 번만. 제가 한 번만 이거 하는 거 흉내내볼게요.
2: 이쪽에
1: 자연스럽게 앉아 계시고. 네. 자, 한번 실력 좀 보겠습니다. 네. 창일쌤.
0: 자, 여기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따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약국 살짝 보이네요. 어디가 좋습니까? 할 때. 예, 예. 그럼 여기서 창경발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창경발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3: 네.
0: 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거든? 한번 따보시죠.
1: 이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걸로 봐서
3: 미역을
1: 따는 거군요. 아, 이렇게. 네. 네.
0: 제가 따는 걸로 천천히.
1: 창일쌤 한번 따주시죠.
0: 이거 진짜 따기 어려운데.
4: 0초!
1: 뭐가 달려나왔네요.
4: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0: 실력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채취를 해보시죠.
1: 이제 밖에 나가면 뭐 문어 같은 거 잡나요?
0: 뭐 군소도 있고, 해산도 있고, 문어도 운 좋으면 잡을 수 있고.
1: 그럼 창일쌤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4: 그쵸.
0: 갑시다.
4: 가자!
1: 저기 그 섬 있잖아요, 월미도.
0: 큰 섬.
1: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0: 좋습니다, 큰 섬.
1: 거기 뭐 성게 많다면서요.
0: 저기 수심 4m 정도 되는데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어요.
1: 그걸 직접 따보셨어요?
0: 저 많이 땄죠.
1: 아?
0: 이거 안 되겠다. 파도가 너무 세다.
5: 안녕히 계세요.
0: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돼. 이거 위험해.
1: 파도 별로 없는데?
0: 아니. 이거 나가면 이거 뒤집어져. 위험해.
1: 안 돼. 아니,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여기.
0: 많이 나가봐도 이건 안 돼. 선생님, 배 돌려, 빨리.
1: 나가서 막 성게도 따고 뭐 그랬다면서.
0: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 안 돼.
1: 없어요, 지금.
0: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이분이 모르시나, 이게. 선장님, 빨리 돌려, 빨리. 무서워. 떼배를 타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1: 느낌이요? 불편했습니다.
0: 무섭고
1: 편하진 않았어요. 물론 좋은 경험 하긴 했는데
0: 그랬습니다.
1: 현대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저런 배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오래된 저 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0: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일반적인 배는 여기에 걸려요.
1: 네.
0: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타보셔서 알다시피 저렇게 작은 배에 성인 남성 3명이 탔는데도 거의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심 아래 바위가 30cm 정도 있어도 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부력이 좋다는 거하고 바위에 부딪히거나 걸려도 튼튼하니까 이게 파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이것들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이렇게 대체해갖고 또 묶어주면은 금방 또 새 배가 되니까 다른 것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튼튼하고 부력이 좋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어요.
1: 심플 이즈 베스트군요.
0: 그렇죠.
1: 네.
0: 저런 배들 큰 대양을 가로지르고 많은 물건들을 실어나는 배도 필요하지만 이런 마을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하는 데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탄탄하고 실용적인 배들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1: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가시죠.
0: 가보시죠.

0: 식빵인데 식빵이 아니라 다른 빵 같다요.
1: 이야 이거 맛있겠는데 어때요? 따끈따끈하다.
2: How does it taste?
1: 뜨거워서 가끔 와.
0: 네네 식빵. 촤악 이런 게 없네.
1: 아 시킨다. 아 시킨다 진짜. 최우정.
0: 내가 볼게 그럼. 아, 야따 역시 역시 해적 보람있네.
1: 김만 맛있어.
0: 그래요. 조금 어설프지만 맛있지?
1: 어설프도 맛있어 진짜.
2: They truly appreciate each other, and that's the secret to their marital bliss.
1: 엄마 맛있어.
0: 맛있어?
1: 감자
0: 어머.
1: 이거 뭐야? 이거 황토는 선생이고 아주 귀한 건데 이거 손님하지 않은 어, 이게 다 있어?
2: They have a surprise guest. It's a beetle.
1: 여기 여름철에 가다 한 번씩 되는데 오늘은 방까지 들어오네. 얘가 우리 가족들라고 들어온 거 찾아온 거 아니에요? 가족 되고 싶어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착 들어붙어서 이렇게.
0: 내렸지만.
2: Where else would you see it? It means that this area has a clean natural environment.
3: 잘 컸네.
0: 어? 어? 조심해야 돼.
1: 조심해야 돼요?
0: 아, 잘
1: 우리 집에 없는 과일 없지?
0: 어.
1: 자, 호두 좀 봐라.
0: 아유, 얼른 호두도 잘 됐나?
2: The couple has a small yet practical garden.
3: 살아있는 마트죠, 뭐. 없는 거 없어요. 여기 조금씩 조금씩 먹은 거는 다 작업자족 하려고 다 심어놨어. 아,
0: 호두, 오가피, 감나무, 배, 복숭아.
3: 자두, 어. 두루, 팥, 콩.
0: 여보,
3: 도마도.
0: 그만하고 이거 심어요.
3: 그래요? 자랑거리가 많은데.
2: In the countryside, you have to work hard to obtain food.
1: 근데,
2: Today, they're planting Napa cabbages to make kimchi.
1: 그게 다 버려. 자.
0: 알았어. 이거. 잘 들고 나야지 내가 하나씩 넣지.
3: 여기 있잖아요. 시내에 가려면 거리도 멀고. 그리고 촌에는 그렇게 길러서 먹어야 좋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뭐 촌에 들어왔죠, 뭐.
2: It's far from a leisurely life, but it's much more fun.
0: 아이고, 반갑신데. 아이고, 반가워요. 반가워.
4: 오랜만.
0: 진짜 오랜만에 왔다, 그치?
4: 어.
0: 자주 오는데, 우리 집에.
4: 어,
0: 다시. 아, 예. 잠깐만, 여기는 우리 올켜니, 큰 올켜니.
4: 안녕하세요.
0: 그리고 큰언니. 우리 큰언니, 다음은 둘째언니. 둘째언니, 그리고 저는 막내, 이렇게 세자매.
5: 닮으셨어요?
0: 그래요?
4: 안 닮았는데, 닮았어요? 내가 더 잘생겼는데.
0: 어, 깨금 한번 구경해볼까?
4: 그래.
0: 저기 깨금나무 있잖아.
4: 한번 옵시다, 저거
0: 내가 좀 이렇게 이렇게 부축을 해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4: 그래, 그래.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0: 맞아, 힘들어, 힘들어.
5: 여기는 올라가는 것만 해도 운동이.
0: 맞아, 맞아.
4: 아이고, 선수가 따야지. 있네. 여기만 있다, 여기.
0: 어딘데?
4: 이쪽에만 있다.
0: 이쪽에만
4: 있네.
0: 여기만 있구나. 하나.
2: It's the first hazel harvest since planting the trees.
0: 야, 웬 그러니? 많다. 또 있다.
2: Hazelnuts are known for their sweet and savory taste.
4: 맛있네. 근데 맛있는데?
2: 광옥 sisters, who live in downtown Daegu, have been visiting her even more often since she moved to this area.
0: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여기 밑에가 놀이장해지면 있잖아.
4: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구워 먹지 그랬는데 빈대떡 어. 요새는 돈 있잖아.
0: 아유, 웃긴다.
4: 맞다.
0: 찐 행복.
5: 아 이게 찐 행복이세요?
0: 그럼요.
5: 왜 찐 행복이세요?
0: 아 내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남편 물론 있죠. 그래도 내 편. 남편은 남의 편. 아 맞아. 아이고 저 멀리 계셨구나.
6: 아니, 아니, 그럴 수 없어.
7: 아버지는 왜 저기 계세요? 여기 안 오세요?
8: 거기 있으면 내가 주눅이 들어서 보니까.
2: They like to get together because together they can easily make food that usually takes a while to prepare.
0: 아, 섭덕했다.
4: 맛있는 거 한번 보자.
8: 한번 맛을 보자 한번.
0: 너무 웃긴다. 섭덕했다.
9: 너무 맛있다.
0: 설 냄새 나나?
4: 어? 뭐야?
0: 맛있다. 역시.
4: 겉은 바삭하게 좋지.
0: 그럼요. 완전 좋지 언니들.
4: 안 좋아?
0: 왜냐? 왜냐 내 편 들고 내 편
4: 아, 그게 아니고 이 골짜기 누가 오노? 이 골짜기 누가 오노? 우리 안 엄마
0: 그것도 말 되네. 아, 너무 웃긴다.
4: 우리 다 와가 이래 즐겁게 놀아야 되지.
2: It was the right decision to move to Boyeonsan Mountain, where her dear sisters can come to relax anytime. This time, we're going up higher. We followed a suspicious sound resonating on Boyeonsan Mountain and came across a man building a stone tower.
10: Oh, 이거 좋네. 얘냐 마무리 쓸게 머리돌.
2: 조 수연 has been building stone towers here since early morning.
10: 머리돌 몰리면 완성 되겠습니다.
2: 멋있어요. His skills look quite impressive. But why does he build stone towers here?
10: 목표가 천탑이에요, 천탑. 황가산이가 거기서 한 500개쯤 샀는데 돌이 없어요. 그 여기는 옛부터 우리 선조들이 구들장길이에요, 구들장길. 그래서 이런 폐석들이 많아요.
2: He has built more than 500 stone towers already. He came to Boyeonsan Mountain in search of stones. We wanted to find out more. So we visited his house on the top of Panggisan Mountain. There are many stone towers here. He came to live on a mountain 15 years ago because of health issues, but the place where he settled down was all covered in stones.
10: 지금은 이제 길인데 맨 돌이었어. 돌밭이었어, 돌밭. 그래서 이제 이 돌을 다 처리할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탑을 사게 됐고.
2: Building towers helped him improve his health gradually. There is a reason he is so obsessed with building them.
10: 여기가 우리 큰놈 집이에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런지 교통사고로 7년 전에 고마 내 곁을 떠났어요.
2: His son got in a car accident on his way back home after visiting him on a holiday. There are no words to express his grief. Building stone towers is his way of mourning.
11: 국수
10: 물 올려놨으니까 내 집 바로 준비할게요.

0: 그럼요.
1: 왜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0: 아이, 국수하기 얼마 됐지? 내가 조금만 봉사하면은, 이거 뭐, 하루에 채는 거 안 채는 거.
2: He ran a restaurant before moving here and can single-handedly make 20 servings of noodles at once. He wants to share with others because he believes we leave this world empty-handed.
3: 왜 미개가 보내려고 그냥 빈입은 안 보내. 항상 뭐라도 마시고
4: 갈까몇
3: 입은 절대로 안 보내.
0: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입으로 들어가는가 봐.
5: 사장님이 불을 안 켜지 우리 불 켤 줄도 모르고
3: 하나 있기는 불 안
0: 켜. 국수 돼 있어요. 대금도 잡사요.
6: 회원님 이렇게 드시는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0: 좋죠. 이거지 오셔가지고 국수도 못 대접하고 보내면 내가 좀 그렇잖아요. 국수도 있습니다.
2: There's one more space that he has opened to visitors.
0: 아, 여기가 이제 나처럼 좀 이렇게 마음을 다치고 뭐 또 아파받는 사람들 그런 분들 위해 가지고 공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한 분 계시고 두 분 오늘 또 볼일 보러 가셨고 네. 한 분 누님 예, 잠깐 전화하시오. 아, 여가
7: 안녕하세요.
0: 우리 왕언니
7: 이 공간에 공기가 좋고 저쪽에서 보면 산맥이 좋고 그리고 방에서 누워서 이렇게 보면 흙집이잖아요. 그리고 석가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라 그렇게 친정 같은 그런 느낌.
2: He created this space for those who needed because he believes nature is the best place to heal the body and mind.
0: 그는 아파 보니까 네. 아파 보니까 내가 가져갈 수도 없고 또 뭐 안 아파 본 사람들은 뭐 이걸 절대로 못 느낍니다. 저는 더불어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2: If you're climbing somewhere high now, how about making a pause and taking a look back? You may notice beautiful scenery that you've missed during your ascent.

퍼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인인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프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와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세 라이션.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션
1: 와이엇입니다.
0: 와우.
1: 예.
0: 벌써
1: 예.
0: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쵸.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1: 네.
0: 와이엇 씨 같은 경우 이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데오드란트를.
0: 데오드란트 네. 종류가. 네. 네. 이게 바르는 거 있게요.
1: 아, 그러니까
0: 스프레이가 그냥, 있잖아요.
1: 네, 스프레이가 있고 바르는 게 있잖아요. 어.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0: 아.
1: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순수하고 마지막이 되니까.
1: 네,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1: 네.
0: 너 완전 데오드란트 맨이구나.
1: 아, 난 데오맨이야.
0: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네.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왜냐면 네.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1: 네, 네, 네.
0: 샤워를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게.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네.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0: 몸이 보송보송해져요.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어,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맞아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뷰티템.
1: 와우.

0: 이 무더위를 네. 이겨버릴 네. 여름 생일 뷰티템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1: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할 사람이 생겼어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0: 바로 갑시다.
1: 네.
0: 이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1: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생존 뷰티템이에요.
2: 네.
1: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2: 네.
1: 그러면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2: 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1: 네.
2: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마지막에 뿌리는 것 같아요.
1: 픽서.
3: 픽서 제품 한번 말해주세요.
2: 그 픽서는 바닐라코.
0: 바닐라코.
2: 바닐라코를 씁니다.
3: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2: 네.
3: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2: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3: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2: 약간 침 냄새가. 아 진짜예요.
3: 아, 진짜요?
2: 유명해요.
1: 뭔 침이요?
2: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그 냄새가
3: 하겠습니다.
2: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3: 그것도 지속력도 좋겠죠?
2: 네네네. 네.
1: 정말 저희 먼저 알아봐 주셔서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2: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1: 얼른 출근하세요.
2: 아 네.
1: 안녕. 아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아 네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에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아 네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0: 와 소리 좋습니다.
1: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0: 그렇죠. 자연은 아니고 인공으로 만들었죠.
1: 맞죠.

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0: 저희가 그 KBT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 아, 5분 컷.
2: 이제 5분 컷.
1: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히 5분 컷. 바로 갑니다. 5분 컷.
3: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아,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죠.
3: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3: 열감?
1: 네, 아,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3: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팩도 집에서 자주 하고
4: 모델링 팩.
1: 그냥
3: 모델링 팩.
1: 1일 1팩?
4: 1일 1팩
1: 하는 것 같아요. 네.
3: 그 제품 혹시 명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0: 토리든.
1: 그 파란색.
3: 파란색.
1: 네네. 아, 파란색. 네.
3: 그 유명하네요.
0: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 또 모델링 뭔지 있을까요?
1: 린제이 거 그냥.
0: 린제이 한국인가요?
3: 아, 린제이.
1: 네, 한국
0: 그거.
1: 맞아요. 티트리? 맞아요, 맞아요. 개어서 쓰는 거.
0: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0: 픽서.
1: 쓰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0: 침냄새 나죠?
3: 아,
0: 이거.
3: 아, 뭐. 저희 공감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3: 저희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0: 맞아요.
3: 예. 네,
0: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1: 사실 없다.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0: 에스테틱.
1: 가는 것 같아요.
0: 리치. 아, 리치 오만.
3: 웨어. 웨어.
1: 제가 끄는 게 아니고 엄마가 끄는 거.
0: 엄카스.
3: 예. 마마스 가더.
0: 지금 딱 5분 컷이죠?
3: 네, 딱 5분 됐죠.
0: 딱 5분 됐거든요.
3: 네, 맞아요.
0: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분이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었습니다.
3: 네.
1: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혹시 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나?
1: 네네.
3: 나이스! 네, 저희가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5: 매미 소리.
3: 매미 소리.
0: 제가 지금 뷰티, 사실 뷰티에 대해서
3: 네.
5: 네.
3: 네.
5: 네. 네. 뷰티가 메이크업만 허용되는
0: 거예요? 아니, 스킨케어.
3: 스킨케어.
5: 전 두피요.
0: 두피 나이스.
3: 두피, 두피 나이스. 두피 나이스, 오케이.
5: 나이요.
3: 와, 두피 왜요? 어떤 스트레스가?
5: 두피가 좀 많이 뜨거워지니까
3: 네.
5: 모자 를 쓰고 싶어도 조금
0: 그쵸. 답답하죠.
5: 답답하고
3: 네.
5: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오니까.
3: 탈모. 노 탈모.
0: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로 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뿌린다거나.
5: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0: 나이스 나이스.
5: 아니면은 네. 그
0: 뭘까요?
5: 피치 뿌리면은
3: 피치 뿌리
5: 스프레이 그런 거 좀 쓰기는
0: 리프레시 하는 거.
5: 네. 네.
0: 저도 많이
5: 맞아요.
0: 썼습니다.
5: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3: 거 혹시 제품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5: 네. 닥터포헤어
0: 닥터포헤어?
5: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3: 닥터포헤어
5: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여름?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3: 종류를 다르게 써요?
5: 네. 그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0: 아,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5: 네, 맞아요.
0: 그 녹색.
5: 맞아요. 녹색.
3: 저도요.
5: 그래요?
3: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5: 요즘에 그거 써요. 네.
3: 아, 녹색.
5: 맞아요.
3: 그 쓰면은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5: 맞아요.
3: 그리고 머릿결도 괜찮나요?
5: 네.
3: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1: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0: 패드. 패드.
3: 어떤 패드일까요?
1: 그 패드. 당근 패드.
0: 당근 패드.
3: 당근 패드.
0: 스킨푸드.
1: 네네네. 스킨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시원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쓰는 거.
5: 그냥 픽서만 더 쓰는 픽서? 것 같긴 해요.
0: 그... 네. 침냄새 나요?
5: 조금.
3: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드리고.
3: 네. 조지가
0: 건강하세요.
3: 저희 오늘 오프라고.
0: 오늘 오프라
5: 많이 뵀어요.
3: 아,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0: 그러니까.
3: 이게 집중이 되나 봐.
0: 또 청계천의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내과.
3: 책 읽는 맑은 내과?
0: 그렇죠. 그래서
3: 네.
0: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3: 네.
0: 저기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3: 좋아요.
0: 와, 이거다.
3: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0: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게 딱 맞는 것 같아서.
3: 어, 여기다. 이거 한국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0: 그렇죠. What is history?
3: 네, 히스토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자, 한번. 가보죠.
3: 네.
0: 언제도 느껴보는 여유.
3: 예.
0: 마음의 양식과
3: 예.
0: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3: 예.
0: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
3: 아.
0: 아.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3: 알았어.

0: 즐거웠다.
1: 또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0: 어울리.
1: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1: 렛츠 고. 와!
0: 예! Yeah.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0: 와우!
1: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주셔서 놀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1: 네.
0: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0: 네.
1: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음흠. 밖에 나가는 순간 음흠.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0: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그쵸. 속상하죠.
1: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0: 픽서.
1: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주거든요.
0: 아,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맞아요. 뭘 뿌려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1: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도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픽서 막 침냄새 난다.
0: 네.
1: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은 어떤 냄새 날지.
0: 네.
1: 자, 뿌리면 바로 냄새 맡는 거야? 다시.
0: 오, 근데 오,
1: 아니, 저는 뭐 로잡감이 없어요.
0: 느낌 나는데요?
1: 그냥 네. 화장품 냄새? 침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주는가.
0: 네, 그렇죠.
1: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네.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0: 네.
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각자. 좋습니다.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0: 네.
1: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0: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1: 일단 이렇게.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0: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1: 기분 나빠요.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1: 네. 아, 바로 지워져.
0: 바로 지워지죠.
1: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아, 땀 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1: 바로 한번 이제 못하면 못하니까. 오! 오!
0: 성공했다.
1: 아, 진짜로.
2: 사실은.
1: 아니야, 아니, 진짜 세게 한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0: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1: 네가 지웠으면. 뭐야, 이거?
0: 아이고, 진짜요?
1: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 집에 가서 지워질까도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의 고정력.
0: 네.
1: 완전 고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야.
0: 이야,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1: 다음 제품은
0: 네.
1: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오?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0: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1: 필요한 애인데 가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0: 네, 네.
1: 굳은 다음에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0: 네.
1: 바로 그 팩입니다.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0: 대박.
1: 여름에 더우면 당연히 피부에 열이 오르잖아요.
0: 네네네. 네, 네.
1: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0: 네네네. 네, 네.
1: 피부에 열이 오를 때
0: 네.
1: 이걸 안 내려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0: 커지겠죠.
1: 커지죠.
0: 네.
1: 아, 오, 이렇게 됩니다.
0: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1: 너무 커져요. 꼬꼬마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0: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0: 어떠하게?
1: 큰 걸로.
0: 네.
1: 그러면
0: 네.
1: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0: 네.
1: 모델링 팩은
0: 네.
1: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0: 뭐가 중요해요?
1: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0: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럼 막 끝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0: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다는 거 5만 년까지는 아닌 것
1: 같은데요. 네. 조합을
0: 네.
1: 자, 보여드릴 텐데
0: 네.
1: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0: 네.
1: 이
0: 네.
1: 가루 두 스푼이죠.
0: 네.
1: 한 스푼.
0: 네.
1: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0: 네.
1: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대1 비율이었는데
0: 네.
1: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0: 네.
1: 예. 그리고
0: 20분?
1: 아닙니다. 30ml.
0: 아, 30ml.
1: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네.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0: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1: 뭔가. 봐봐요. 이게 오. 원래 1대1 비율로 하면은 네. 이게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네.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린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 땀나네요.
0: 네.
1: 자, 제가 이제 와이프부터 네.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0: 네.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1: 그쵸.
0: 그거 동일해요. 좀만 더 발라주세요.
1: 알았어, 좀 더?
0: 네.
1: 욕심이 많네, 이 친구가.
0: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제.
1: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0: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1: 또 꿀팁이자면, 네. 진짜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워져요.
0: 아, 진짜로요?
1: 얇게 하면은 네. 막 뜯어지고 이게 어.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먼저 네. 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1: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뜹니다.
0: 일단 어?
1: 오. 신기하죠?
0: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로 살짝 긁어 하면서 긁어내주셔도 되고 해면 스프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쓱 네. 하시면 떨어집니다.
0: 오.
1: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아,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1: 오. 오.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0: 그러니까 나도 그래.
1: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네. 그 팩 중에서 모델링 네. 팩이 가장 네.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0: 아우.
1: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0: 네.
1: 여름 생존 뷰티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에어 피토 프레시 쿨링 스프레이.
0: 와우.
1: 요 너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 주세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예.
1: 놀랍게도 예. 이 스프레이.
0: 예.
1: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0: 뭐 언제요? 또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1: 아, 저는 사실 관심이 많아요.
0: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와, 두피가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1: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네.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0: 아, 그쵸.
1: 그쵸.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0: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1: 그쵸.
0: 탈모가 진짜
1: 신경 엄청... 써야죠, 와이어 씨.
0: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1: 아무튼. 아, 그냥.
0: 예. 네.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1: 맞아요.
0: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 또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밖에.
1: 맞아요.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네. 냄새 차이를.
0: 예.
1: 으에!
0: 으에! 으에! 으에! 으에! 으에! 으에!
1: 으에! 으에! 으에!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0: 네. 오. 오.
1: 시원하죠?
0: 오.
1: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0: 오. 이렇게 만져. 오.
2: 이렇게 정리해줘요.
1: 저 이렇게 맨날 뿌려요, 이렇게.
0: 오.
1: 고수장 딱 느낌 오잖아요, 딱.
0: 오.
1: 아, 저, 아. 오. 아, 저거야! 아, 누나야. 일단 이거 하잖아요?
0: 네.
1: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일단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0: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1: 바로 와요.
0: 네. 이게 지금 이제...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좀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1: 자.
0: 아까
1: 아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0: 나갈 것 같아요.
1: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0: 네.
1: 오!
2: 진짜
1: 정말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0: 좋네요.
1: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끌고
0: 네.
1: 다니면서
0: 네.
1: 그냥 이렇게 수시로 풀면 돼요.
0: 그쵸.
1: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0: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지는

0: 그쵸.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도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1: 그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네.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방금 무슨 일 있었지?
0: 그런 느낌. 이렇게.
1: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네. 리뷰해봤고요. 네네네.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0: 네.
1: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0: 네.
1: 와이어 씨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0: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트리.
1: 오?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0: 아니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1: 그죠 맞죠 네. 맞죠.
0: 아는 거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템 네. 피부 관리 받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1: 그렇죠.
0: 이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1: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긴 하지만. 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0: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뭐 또 뭐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0: 네 뷰티북
1: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0: 수요탕
1: 오늘도 순수 미술로 갑니다.
0: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막지 마세요.
1: 지금 영감이 바로 떨어졌어 나는.

0: 네, 다 했습니다.
1: 자, 됐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짜란. 바이오스부터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소쿨,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놨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오.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그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의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 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스프레이 있잖아요.
0: 네.
1: 얼어버렸습니다.
0: 오.
1: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0: 오.
1: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기 아이스 샷건이니까.
0: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1: 언 거예요, 얼음.
0: 아, 얼음이에요.
1: 팝 같은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1: 예.
0: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앤오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0: 네네네.
1: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였지만 네. 그래도 그 인터뷰도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도 하고
0: 네네네.
1: 인터뷰 사자처럼
0: 네.
1: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0: 네.
1: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0: 네.
1: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0: 네.
1: 시민들도 인터뷰하면서 네. 또 의욕절도 많았지만
0: 네.
1: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그래도 12주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0: 와! 뭐요?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0: 그 테스트!

0: 감사합니다.
1: 어, 한번 봐도 돼요? 네, 네.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2: 아니, 아니,
1: 아, 아니죠?
2: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0: 와, 감사합니다. This is my life. 퓨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깜빡하고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0: 열심히 하긴 했죠.
1: 열심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자리 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 주시니까
0: 부족한 분이 많았지만.
1: 네. 나중에 시즌 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1: 네,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0: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1: 와이엇이었습니다.
0: 안녕.
2: 아, 이거 왜?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정도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월요일 날 내일 애들 아침 일찍 오긴 오는데 월요일 민준이 엄마한테 너 아침 일찍 와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몇 단이나 뺏길까 그래 아 무자가 둘이 합쳐갖고 스무 단만 뺏기면 돼 그래
1: 나중에 한바탕 누르면 한 그런 나온다
0: 던져줄게.
2: 던져줘.

0: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마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이 마곡동은 제가 이제 가끔 운전하다가 들리고 하는 곳인데
1: 그냥 지나만 가시는
0: 지나만 가는데도 깜짝깜짝 놀리는 곳이 이곳 마곡동입니다.
1: 아...
0: 올 때마다 건물들이 들어서 뭔가 변화하고 있고 야,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뭐 삼을 키우는 삼밭이고 허허 벌판이라고 들었거든요.
1: 또 더 변화된 게 있어요. 여기 2020년도에 조성된 저희 아트앤더 시티와 딱 어울리는 공간이 여기 저기 막 너무 많아요.
0: 여기저기 많다고요?
1: 예. 저기 조형물 보이시나요?
0: 저는 저게 그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1: 그럼 저희 앞으로 네.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0: 아, 저게 조형물인가요?
1: 네.
0: 가보시죠.
1: 네.

0: 교수님, 이 가까이서 보니까 이 작품을 더 모르겠거든요.
1: 이게 서울시와 문화체육부가 함께한 서울 25부작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예요.

0: 그 중에서 하나의 작품이 바로 이건가요?
1: 하나의 작품, 구름의 문장이라는 작품이에요.
0: 구름의 문장이요?
1: 네.
0: 이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네네네네. 시민들과 협업해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거든요. 공공미술이 의미 있는 단계로 갈 때는 시민들과 협업이 되는 거고 맞죠. 참여를 하게 된다고
0: 맞아요.
1: 그랬잖아요.
0: 예. 아, 야, 이거 올라와서 보니까 다르구나. 아, 이 느낌이네.
1: 어떻게 구름이 더 가까워지나요?
0: 야, 요만큼 올라왔는데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좋은데요?
1: 좋아요?
0: 어, 야, 이게 그냥 보는 그런 미술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재밌죠?
0: 네, 재밌어요.
1: 처음에 재미없었죠?
0: 처음에 솔직히 좀 그랬어요.
1: 난해했죠?
0: 처음에 이건 뭐지라 생각을 했는데
1: 밤에도 한번 와보세요. 또 달라진 작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0: 네. 이 작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더 만져보고 느껴야지 약간 받아들인 게 다른 것 같아요.
1: 공공미술이 왜 공공미술이겠어요? 저희가 낸 세금으로 체험하고 만져보고 해야죠.
0: 세금 많이 내시나요?
1: 아, 생각해 볼게요.

0: 여기는 예. 약간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곳 같거든요.
1: 사진 찍을까요?
0: 사진 찍어야죠.
1: 대성 씨, 네.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0: 아, 요거는 알죠. 요거는 이제 민들레 홀씨를 형성한 작품 아닐까요?
1: 이 작품은 마음에 드세요?
0: 이거는 솔직히 네. 되게 마음에 듭니다.
1: 오, 그래요?
0: 네, 제가 그 민들레 홀씨 후 부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1: 아, 그럼 이 공공미술 작품은 좀 성공했네요.
0: 저한테는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지 않나.
1: 이게 LED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무채색의 민들레 홀씨가 저녁 때 되면은 형형색색의 LED로 하고 빛이 퍼져나가요.
0: 밤에 오면 너무나 더 예쁘겠네요. 네.
1: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라도 좀 치유가 되는 거죠.
0: 아, 밤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1: 아, 우리 저녁 때 촬영할 걸 그랬나요?
0: 지금이 그러면 시간이 보니까
1: 아직 멀었어.
0: 딴 데 가시죠.

0: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면 인간이 함부로 저 나무를 벌목을 하겠어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자연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마곡의 꽃하면 이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쉽게 보지 못하는 거장들의 전시가 자주 기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마곡 주민들이 참 부러워요.
1: 그러니까요. 네. 이런 미술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0: 네. 그리고 이게 도심 속의 문화예술 나눔 그런 거를 목표로 지어진 건데 네. 이 갤러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민석 건축가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0: 이 건축가님은요, 또 2024년 영국 서펀타인 파빌리온 설계자로 선정되셔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그 서펀타인 파빌리온이 뭔가요?
0: 건축계의 신상 컬렉션이라고나 할까요? 영국 서펀타인 갤러리에서는요, 매년 6월에 한시적으로 별관을 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가나 건축가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파빌리온을 만들어요. 파빌리온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시대의 좀 인기, 흐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1: 근데 교수님,
0: 네.
1: 근데 아까부터 제 눈에서 계속 반짝반짝거리는 저게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0: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시네.
1: 네, 되게 좋아요.
0: 보러 갈까요?
1: 네. 저희 뒤로 굉장히 지금 막 눈을 못 뜰 정도로
0: 반짝반짝
1: 빛나는 멋진 공공미술 네. 있거든요.
0: 저희 오늘 만나러벨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1: 아, 그래요?
0: 이게 376개의 수직정원이라는 작품인데요.
1: 네.
0: 이 작가님이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 것보다는 비가시적인 그런 물성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가서 들을 거예요.
1: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저는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거든요. 롤빛 같기도 하고,
0: 네.
1: 약간 황금 보리 막 이런 느낌도 들었고, 면봉 끝 같기도 하고. 네.
0: 여기가 아무래도 곡창지대였으니까.
1: 네. 저는 그런 생각이
0: 했어요. 근데 작가님 아니래요.
1: 아, 그러면 작가님한테 가서 이 작품이 어떤 건지 한 설명 네. 한번 들어보죠.
0: 들어보죠.
1: 네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안녕하세요.
2: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1: 아,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3: 아, 진짜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김병호라고 합니다. 주로 금속을 이용해서 조각,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갤러리 안에서 하는 전시 작업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있는 미술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저희가 오다가 네.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봤거든요.
1: 네네.
2: 너무 멋진 작품이었거든요.
3: 막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2: 네, 네. 저희가 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작품이다.
3: 황금벼라고 그랬죠.
2: 뭐 황금보리다. 네. 면봉이다. 황금면봉. 그리고 뭐 롤빗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아, 네. 아까 보신 작업은 수직의 정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작품 제목은 네. 어떤 아까 말씀하신 자연물 네.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뭐 면봉 같기도 하고 네. 추상 조각이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요소요소를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현대사회를 사는 작가로서 자기가 사는 이 삶을 작품에 반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직선과 평면 내지는 매우 각이 졌다라던가 이런 자연적이지 않고 딱딱한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부분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는 직선, 네. 평면 이런 거는 원래 없거든요.
2: 네, 네,
1: 진짜
2: 네.
1: 절대적인 직선, 평면은
2: 그쵸,
1: 없습니다.
2: 근데 그거
1: 저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무언가 만들고 싶은 대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직선과 평면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거를 만들 때 매력이 있는 어떤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드는 것을 모든 작업에 적용을 해서 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듯한 나 인공물인데 나 멋지지?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작업이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3: 작가님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2: 전 알고 있습니다.
3: FC몰의 조용한 증식. 네. 그게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그 성공작으로 이렇게 뽑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공공미술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1: 처음에 전혀 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입체화시키는 작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처음 개인전 할 때부터 입체 작업을 했어요.
3: 네.
1: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연습과 또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이전에 좀 보여지지 않았던 스타일의 작업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그런 또 찬스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께서는 이제 비가시적인 거, 그러니까 네.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네네. 그 비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잘 볼 수 없고 잘 들리지 않고 한 것들이죠. 주로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관습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작품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짝이고 쉽게 그렇게
0: 매력적이게.
1: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매력적으로 보이게.
1: 왜냐하면 또 하나의 매력이거든요. 자연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로젠 듯 반듯한 인공물도 사실 우리 삶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작품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0: 작가님 작품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인 게 많은데 곡선인 것도 많단 말이죠.
1: 네네.
0: 부분은 직선인데 그것도 또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신 것 같아요.
1: 처음 작업을 드로잉할 때부터 그게 사실은 의도가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작업 같은 경우도 선의 그룹이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휘어지거든요. 그것은 마치 어떤 군대의 행렬 내지는 에어쇼의 멋있는 줄지어가는 그런 요소들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액션이고 연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 모습 이런 것도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것도 우리 좋아하지 않냐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을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습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2: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본인의 작품 중에서?
1: 아 본인의 작업에서요? 네. 금방 보셨던 네. 수직의 정원. 햇빛이 있을 때 마구마구 이렇게 반짝이는 게 생기거든요.
2: 네.
1: 그래서 더군다나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 반짝이는 걸 볼 때는 이렇게 일렁일렁이는 느낌이
2: 맞아요,
1: 들고
2: 맞아요.
0: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았어.
1: 네네. 이 주변에 뭐 이 요소들을 하면은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죠.
0: 그렇죠.
1: 이것과 가장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돼서 굉장히 적절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더 봤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 저는 자연적인 것보다 인공적인 것, 각지고 정확하고 대칭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병이 있어요. 진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술은 반드시 뭔가 자연스럽고 뭔가 막 힘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런 요소는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나는 교차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0: 우리의 삶이 각지고 정말 살면서 수많은 고통의 모서리를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근데 결국에 오래 살다 보면 그게 다 어우러지고 무뎌져서 함께 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1: 너무 멋진 해석 감사드립니다.
0: 아 이게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좀 미흡하기는 한데. 네.
3: 진심입니다.
0: 네. 아, 아유 감사합니다.
2: 오늘 진짜 작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저도 덕분에 또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작지만 찬찬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작가님. 궁금했었는데.
2: 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작가님 작품 보고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년 동안 시를 쓰면서 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50년 동안 내가 시를 쓰면서 살아온 것은 내 인생을 살아온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결코 쉽지 않잖아요. 고통과 그런 질곡 속에서 큰 도움을 준 게 제 경우에는 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어떤 시의 발화점을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비극에서 시는 시작된다. 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은 인간의 어떤 그런 비극성 속에 내재되어 있고 거기에서 예술의 꽃이 피는 거다. 비극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쉬운 우리말로 그냥 슬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인간 삶의 어떤 슬픔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 제 나름대로의 지름길, 그게 제한테는 시를 쓰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통도 사실은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도 인간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뼈저린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은 사랑을 해도 외로워요. 사랑을 하지 않아도 외로워요. 사랑을 받아도 외로워요. 사랑을 받지 못해도 외로워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을 하지 않고 외로운 것보다는 사랑을 하면서 외로운 게 더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외로운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긍정하면서 그것도 견뎌나가는 거예요. 수선화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많은 그 저 번역하시는 분들이 시의 번역이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저는 종종 들었어요. 시를 번역하는 일이 왜 어려울까? 저도 혼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번역, 시의 번역에 있어서는 그 각 언어가 구성되어 있는 그 나라의 문화, 문화적 배경, 이러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화와 어떤 삶의 어떤 그런 형식, 그 다음에 역사, 즉 배경, 이러한 일상의 섬세한 요소들, 이러한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번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 예를 들어서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다는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하늘에 별을 볼 일이 없다는 말인지, 별일 아니야, 뭐 이렇게 이해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일상의 그 언어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중적 그 점층된 어떤 의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번역자가 더 많이 존재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 문학적 스승 중에 한 분인 조병화 선생님께서는 시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죽어가는데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위안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를 씀으로 해서 제 삶의 끝에 찾아오는 죽음을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굉장히 긴 줄 알았는데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인생이 짧은데 시가 길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요즘 내 삶의 삶과 죽음을 깊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를 조금 더 써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스케치할 때 구상을 먼저 하고 그러면 배치를 한 다음에 이 배치가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색칠을 하기 시작해서 구도를 보고 마지막 파인해서 이제 디테일을 완성하잖아요. 생성형 AI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2: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evolving beyond simple computational replication into a creative entity with emotions and new value.
3: 일반적인 그냥 이미지 혹은 텍스트만 생성하는 모델이 아니라 감각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제가 폭신폭신해 보인다 혹은 딱딱해 보인다라는 것도 사실 그 촉각 데이터와 비전 데이터가 같이 함께해서 그 예측을 한 거거든요.

0: the rare to pick world, show that Ushan was a center of prehistoric human life. In July 2025, the petroglyphs of Pangudae were inscrib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t was an opportunity to share yet another cultural legacy of humanity with the world. However, this precious heritage has long faced the risk of damage. Changes in river flow, erosion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flooding due to a dam built in 1965 left the site submerged for 2 to 3 months each year. With its inscription as a World Heritage Site in 2025, conservation and protection measures are expected to be improved significantly.
1: 현재 방구대 안각화의 원형을 3D 스캐닝 기술로 기록 보존하고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훼손을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방구대의 보존 상태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산 관리 시스템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0: A university in Puyo, Chungcheongnam-do Province. There are people who preserve and recreate cultural heritage using digital technology. Researchers at this university use 3D scanning, digital twins, and motion capture technologies to collect, analyze, and archive cultural heritage data. The vast amount of data gathered this way is disclosed across various fields via online platforms so that more people can access and experience cultural heritage. This laboratory researches interactive digital cultural heritage using modern technologies such as digital preservation, virtual restoration, immersive content, and AI solutions. This archive visualization platform allows us to see Joseon Dynasty painting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from various angles. In addition to the meanings and patterns within the artworks, it also shows various information about the artist and locations associated with the paintings.
1: Changsu 의미를 선택하면 장수라는 의미를 가지는 다양한 이제 문양과 도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도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도상을 포함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회화 작품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조선시대 회화 작품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이 작품의 이름과 국적, 시대, 분류 그리고 작품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작품은 신사임당필 초충도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확대해서 본다든지 고화질로 이미지를 이제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시대나 이제 분류가 유사한 작품들을 이제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0: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is not confined to numbers and text. We want to see it with our eyes, feel it with our fingertips, and understand it intuitively. This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visualization system translates conventional classification elements, such as form, era, and material, into 3D-based visualizations, helping people understand the context of cultural heritage easily. Unlike existing services that display the metadata of individual artifacts one by one, this system shows the relation and classification among cultural assets at a glance in a three-dimensional way.
2: 3D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유물 400개를 대상으로 한 프로토타입을 별도로 개발하고 있고요. 해당 서비스 또한 생성형 인공

0: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문화예산에 대한 정보에 대한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또 조금 더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1: With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can view cultural heritage in entirely new ways. A recent project based on generative AI enables even visitors without any knowledge of artifacts to interact with them directly. When a visitor inputs the type, shape, or function of an artifact, the AI generates an imagined artifact and finds a real artifact that most closely resembles the generated one. Rather than simply viewing artifacts, visitors can engage more deeply with cultural heritage based on their personal interests.
2: (목소리도) 기술의 적용은 이제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제 분석하고 예측하는 부분은 AI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지만 그것들을 기반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보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고 어디까지 개입하느냐의 문제는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Is restoring the resolution and smoothness in videos impossible? Various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at the forefront of science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Researchers from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developed an AI model called STVSR. Rather than simply enlarging videos, it uses a video super resolution technology that simultaneously improves the spatial axis to enhance resolution and the temporal axis to smooth out the motions. Low-quality videos have low resolution and choppy frame sequences. STVSR understands both of these aspects and mathematically processes and analyzes video signals to produce an optimal output.
3: 비디오는 공간 축으로는 되게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시간 축으로는 되게 부드러운 변화를 갖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걸 활용을 해서 공간 축에 적절한 어떤 표현 방식 그리고 시간 축으로 적절한 표현 방식을 수학적으로 그리고 신호 처리적으로 알맞은 그런 베이시스 펑션이라 불리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디자인을 했더니 훨씬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연구입니다.
1: This technology has superb performance and efficiency compared to existing video processing models. Its signal-to-noise ratio is about 4 to 5 dB higher than that of the model developed by NVIDIA. This means less video noise and clearer images. 아. STVSR is not limited to a specific ratio.
3: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1: Even though it was trained on fixed ratios like 4 to 1 or 8 to 1, it has high flexibility, allowing users to increase resolution and frame rates to any ratio they want, such as 1.5 to 1 or 2.3 to 1. Moreover, the increase in computational load is much lower, making it highly efficient compared to other models. In the era where old records are brought to life with futuristic technology, this technology will not only improve video quality but also transform the way we document history.
3: 보통 우리가 활용하는 CCTV 푸티지라고 하는 그 서베일런스 카메라, 그러니까 CCTV 영상들은 되게 해상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뭔가 식별하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 데 활용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정말로 그 드라마에서 CSI 드라마

0: 막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정말로 막 위성에 있는 거를 확대하면은 완전 깔끔하게 뭐 보인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기존에 몇 년 전에 생각했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인 거죠.
1: AI already produces impressive outputs in drawing images or writing text. But so far, it has mostly operated at the level of recognizing and generating what it has learned, such as creating images from massive data or combining specific words. So is creativity an impossible domain for AI? A new endeavor is underway to find the answer. This looks similar to identifying the neurons in the human brain that stimulate creative thoughts.
2: 저희 학생들 연구원들이 이제 낸 아이디어고 좀 좋은 아이디어가 이게 얼만큼 중요한 구조를 판단할 때 주파수를 보면 중요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주파수 중에서 아주 저주파는 아니고 중간 저주파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구조가 만들어지고 무엇을 만들어질까지 정해졌는데 어떻게 만들지를 이제 창 관여하는 노드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 노드들을 찾아서 활성화를 시키면 전체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무엇을 그릴지가 변형이 되지 않는 선에서 걔가 이제 A도 만들었다, B도 만들었다, 여기서 다양성이 더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거죠.
1: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is asked to produce something creative, the result is often different from our expectations. So far, AI has produced awkward outputs that are far from creative from the human's perspective. To solve this problem, previous studies invested a lot of time and cost to either modify the structure of AI models or retrain them.
3: 그래서 보통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많이 모델이 발전을 하는
1: This technology guides specific nodes within an AI model to generate creative outputs without additional training.
3: 저희가 관찰을 해본 결과 이제 확산 모델 안에 내부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넷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U자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저희가 첫 번째 발견을 한 것이 유넷에서도 앞쪽 부분이 특히나 더 창의적이라는 요소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유넷의 앞쪽 블럭에서 저주파수 영역대들이 특히나 더 창의적인 구조나 뭐 색깔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창의적인 빌딩이라는 창의적인 건물이라는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입력을 따라서 모델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앞쪽 블럭의 저주파수 영역대의 특성들을 좀 더 강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렇게 하면은 원래는 기존 모델이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빌딩이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창의적이지 않은 이 사진이 저희 방법을 통과했을 때 조금 더 다채롭고 희소한 빌딩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When an AI equipped with this technology is given a command to create an unusual teddy bear, it doesn't just recombine existing data, but rather generates a unique character with an abstract structure. When given such simple commands as draw a cup, it can generate an ingenious design, such as a cup shaped like a frog opening its mouth. This goes beyond simply drawing well. It demonstrates AI's potential to create entirely new concepts. It creates results that never existed before through its own creativity. This technology helps AI evolve from being a mere tool into a truly creative partner. Explainable AI is also being applied to enhance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2: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설명관에 있는

0: 인공지능을 이제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설명하고 고객사에게 예측을 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여기는 고객사의 이제 설비에 적용돼서 AI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 데모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In factories where countless machines operate non-stop, massive amounts of data are generated. But most of it just accumulates, and decisions are still made by experienced operators. This company provides an AI solution that understands industrial data and delivers optimal guidance.
2: 사실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어떤 공정을 이제 자동으로 최적화를 한다든지 좋은 성능의 예측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이 모델이 왜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는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그동안 이제 축적된 노하우로 인공지능 모델이 왜 이런 식으로 품질을 예측을 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예측에 대해서 왜 그런 이유로 이제 예측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인트에 대해서 인공지능 모델이 어떤 식으로
1: Explainable AI-based predictive solution technology is more than simple monitoring. It uncovers hidden insights within data and translates them into practical process optimization, enabling on-site operators to understand and apply it immediately. It covers diverse industrial environments, from ultra-high temperature reactions exceeding 1,000 degrees Celsius to low-temperature chemical processes. By interpreting extensive production data and learning key variables, it provides predictive guidance just when operators expect results.
3: 이 좌측의 ERC 온도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온도를 보실 수 있고, 이 주황색 선이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예측해서 제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보이시는 이 다른 정보들은 이제 현장 작업자분들께서 실제로 조업에 운전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저희 현재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값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 From steel mills that have to curb production costs, to cement plants where consistent quality is key, to power plants that need optimal fuel input. AI analyzes complex process data at each industrial site in real time to maximize output, improve quality, and cut energy consumption. As AI technology advances, invisible dangers are growing at the same time. One such danger is fake public opinion created by generative AI. It can automatically generate hundreds of thousands of comments that appear to reflect the views of real people in just a few hours. It could become a powerful tool for manipulating public opinion.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National Security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have developed XDAC, a technology that detects Korean language comments generated by AI. This technology analyzes the writing style and repetitive patterns used by AI to detect subtle differences that are invisible to the human eye.
4: 보통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실제 이거는 100% LLM으로 만든 거야, 뭔가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해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댓글 생성기를 먼저 만들었어요.
5: 비판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세밀한 감정 제어를 할 수 있고.
1: It works in two steps.
5: 그냥 뉴스 댓글을 만들어라고 생성을.
1: First, it builds an LLM-based comment generator and trains it to appear as human-like as possible.
5: 실제 사람의 뉴스 댓글을 참고해서 만든다.
1: Second, it creates a model to detect differences by comparing generated comments with those written by humans.
5: 진영에 유리한 예를 들어서.
1: This way, users can set conditions they want to create comments using an AI model. They can also select the model type, number of comments, language, comment length, and even whether to include spelling or grammatical errors. Furthermore, they can generate more customized comments by setting the emotional tone for specific news, such as positive or negative emotions, anger or anxiety, and add not only the news content but also specific viewpoints.
5: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픈 AI로 하나 오픈 AI로 10개를 만드는데 한 9초 정도가 걸렸는데 이렇게 제가 댓글 생성을 한 번 누를 때 오픈 AI 기준으로 한 10원 정도 듭니다. 그렇다는 건 댓글 한 개 생성할 때 한 1원 정도 된다는 거고요. 뉴스 플랫폼에 하루에 달리는 사람이 직접 작성해서 달리는 댓글이 한 20만 개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공격자가 한 2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은 실제로 사람이 다는 댓글만큼의 AI 생성 댓글을 생성할 수 있고 생성형 AI는 나날이
1: XStack uses explainable AI technology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AI generated comments and those written by humans. It provides the reasoning behind the AI's judgment, helping people understand how artificial intelligence makes decisions.
5: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입력된 댓글에 대해서 이 댓글이 사람인지 아니면 생성형 AI가 만들었는지를 1차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지금은 예시에서 이제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일 확률 100%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를 보고 판단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생성형 AI는 거의 생성하지 않는 욕들. 그리고 뭐, 네, 뭐, 빠라빠빠빠빠, 물결표. 그리고 뭐, 이렇게 엔터들, 물음표 여러 개 친 것.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지금 사람일 확률이 98.6%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생성형 AI가 작성한 댓글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까와 같이 입력된 댓글에 대해서 첫 번째로 LLM이 생성한 거냐, 사람이 생성한 거냐를 판단을 하고요. 아까는 사람이 생성했으니까 거기서 끝났는데 지금 LLM이 생성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LLM이 생성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마라는 메타의 라마일 확률이 88.4%입니다. 그거 말고는 뭐 제미나이일 확률이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LLM이라면 어떤 LLM이 생성했는지 예를 들어 하이퍼클로바일 확률이 96%입니다.
1: Although the AI comment detection technology is evolving fast, it still has limitations. For instance, some comments written by real humans in a polished AI-like style can be mistaken for AI-generated. To detect these false positives, just analyzing the text is not enough. A more complementary approach is needed to examine metadata such as the commenter's IP address, the time they post their comments, and the kind of news they are interested in. However, access to this type of data is restricted to specific platforms. So, collaboration with the operators of those platforms is essential to make the online ecosystem more transparent.
4: 정말로 이제 여론 조작을 하려는 집단이 있고 그 집단들이 특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분석과 합쳐서 LLM까지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탐지, 범죄를 탐지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포털들에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LLM이냐 아니냐, 그리고 어떤 모델을 썼느냐 정도를 사실 다 확인만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범죄 비슷한 거가 있었을 때 빨리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 AI is no longer just a simple tool. It shapes the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revives old records from the past, and is even venturing into the realm of creativity long believed to be uniquely human. Behind this remarkable advancement is the growing need to come up with a new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humans and AI. AI's originality and efficiency, combined with human expertise, will hopefully create a safer and more prosperous world.

0: or abandoned buildings look lifeless and dead. But through renovations, such buildings can be transformed into something remarkable. A new space can be created by refashioning them to be current with the times. Let's learn more about the Oil Tank Culture Park, which was once an oil storage facility but is now a cultural complex.
1: 석유파동, 1, 2차 석유파동이 쓴 후에 그때는 말 그대로 그 서울시내 차량이 많지 않은 때인데도 거의 버스, 택시가 다 올 수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초반, 1차, 2차 석유파동 이후에 그때 정부에서 여기에다가 이제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 시민이 쓸 수 있는 15일치의 유류를 비축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국가에서 여기 다섯 개 탱크에다가 나눠서 보관했던 1급 그 보안 시설이었습니다.
0: In 1973, when the oil crisis in the Middle East hurt Korea's economy, the government built an oil reserve facility near Seoul's Mount Maebong to provide a stable supply of oil. Since security was tight around the oil facility, which was hidden from view, most people had no idea what it was for. The fate of this quietly hidden site changed dramatically with the 2002 World Cup.
1: 왜 폐쇄됐느냐면요, 여기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피파에서 피파 안전 규정에 500m 이내에는 위험 시설을 유치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2000년 말부터 해가지고 여기 탱크에 있던 석유류는 전부 비우고 그렇게 그 뒤 월드컵 끝나고는 폐쇄시켜 놨어요, 전부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래 비워놨었으니까 그걸 어느 식으로든지 이제 시민에게 개방을 해야 된다. 이거 완전히 전부 밀어내고 할 거냐. 산업화 시대 유물이잖아요, 듣고 보면. 그때 아이디어를 다 공부해보니까 특별한 공간이니까 그럼 이것을 그대로 원형, 외형은 존치를 해서 그 존치된 외형 안에서 무슨 시설 한번 넣어보자 했던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0: Abandoned for a decade, construction work was initiated in 2013 to transform the facility, taking into account public feedback,

0: While leaving most of the structures intact, the facility was repurposed into a cultural space.
1: 기존의 석유 비축 탱크 6기가 있는 것도 이게 보통 시설이 아니고 크잖아요. 높이가 15m에 지름이 15m짜리서부터 33m짜리까지 다양하거든요. 6개가 다 모양이 전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구현해내고 또 아이디어 낸다는 사람도 어렵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과정이 엄청 힘들죠. 다 모든 사람이 충족하는 그런 방향에서 시설을 넣어줘야 되니까 모든 조건에 다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각 공간 계획은 어느 정도고 그중에서 몇 퍼센트는 문화시설로 들어가야 되고 원형은 되도록 보존해야 된다.
0: The public suggested that the oil reserve become a place for preserving Korean culture. That led to its naming as the Oil Tank Culture Park. Soon, the facility was transformed into a space where people could enjoy culture. Storage Tank 1 is the smallest among the five and stored gasoline. Today, it houses an exhibition space, a stage, and workshop space. Used for storing diesel fuel, Tank 2 had all of its steel bars removed to make way for an open-air theater and performance hall. Storage tanks 4 and 5 were once filled with kerosene. The builders left the red piping and massive reinforced concrete walls intact and refashioned it into a visual media center and exhibition hall. The five storage tanks that were part of an oil depot have now become space for the arts. They give inspiration to visitors.
2: Oh,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이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던 것들을 계속해서 남겨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위에 또 새로운 것을 더해서 새롭게 해석해내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0: Once a place inaccessible to the public, the Oil Tank Culture Park now represents the mingling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New stories are being written at this park, where encouraging creativity and the performing arts is now its core mission.
3: 그러니까 철제 탱크, 기름 탱크, 저장하던 기름 탱크만 이렇게 좀 중요 요소로 집중을 해서 봤던 게 아니라 당시 석유 비축 기지를 조성했던 작업 통로와 이런 것들을 유출을 하게 됐고 이제 그 유출했던 그 길들을 이제 되메었던 흙을 살살 파내면 그 당시 이 소중한 것을 넣어놓기 위해서 새겼던 안반에 새겼던 흔적들이 드러나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고요. 이 세 개를 다 하나의 중요 요소로 보고 공간을 재탄생 만들었습니다.
0: An abandoned concrete structure that was left to rot became an artwork thanks to one person's idea. This open-air theater looks like a coliseum. It was built by partially dismantling the storage tank.
3: This tank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철제 탱크를 해체를 하게 되니 이제 안반으로 둘러싸여진 외부 공간. 이 생기고 이 원래 있던 콘크리트 옹벽에 기울어진 바닥판 하나만 이제 걸침으로써 그 뭐 2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실내 공연장 그리고 200명 정도가 쓸 수 있는 야외 공연장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0: One unique aspect is the way the thick concrete walls were integrated into the design. The solid rock of Mount Nebong curves around the round amphitheater. Thanks to these structural elements, the acoustics are excellent for a concert.
1: 다른 공간도 그렇지만 그게 원향이잖아요. 원향이라 스피커 없이도 아주 육성으로 노래 불러도 저 끝에까지 잘 들리고 모든 사람이 야 특별한 공간이다 저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와서 그 공연도 하고 예, 외부로 소음 때문에 민원 들어올 일도 없고 최적화된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 공간 활용을 잘했다.
0: Consequently, Tank 2 hosts a variety of outdoor concerts, operas, and even acoustic performances. Another space built on a slanted floor is an indoor performance hall. This spacious space hosts a variety of performances and events throughout the year.
1: 여기는 비축기지 그대로 문화가 생산되는 과정. 우리는 보통 TV나 이런 데 뭐 유튜브 보면 완성된 문화를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만들어가는 문화. 문화를이나 공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연 연습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런 학생들이나 유명 연예인들, 유명 그룹이 그 연습하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근데 여기는 그 연습하는 것도 문화고 그것을 제약 없이 와서 그걸 보는 것도 문화인 거죠.
0: Before, the oil depot storage tanks were covered in soil to camouflage them. But during renovations, the tanks were dug out. These concrete slabs reveal hints of that time.
4: 약간 낡은 외형에서 오는 그런 레트로적 감성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굳이 이제 철거하는 데 비용을 더 들이는 게 아니라 되려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더해가지고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또 이런 이제 폐토지 같은 것도 정화를 잘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5: 일부러 꾸며낸 아름다움보다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보존을 하면서 약간 오래된 감성 같은 걸 유지하면서도 그 감성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실제로도 공연 같은 거를 많이 하면 야외에서 풍경을 경치를 감상하면서 공연을 즐기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Some parts of storage tank 1 were dismantled to accommodate a glass and steel structure.
3: It was the smallest tank, so the steel tank was destroyed. So the exhibition hall or the small meeting hall, the small performance hall, such as this, can be used for the space.
0: A trodden path used by workers became an artfully designed entrance. The shadows cast on the concrete walls stand in contrast to the stage that is brightly illuminated by sunlight.
3: 그 약간은 어두운 그리고 살짝 오르막인 진입 통로, 뭐 터널 같은 공간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그 철제 탱크에서 유리벽과 유리 지붕으로 대체된 유리 탱크 내부에서 그 70년대 석유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써서 만들었던 그 안반에 새겨진 흔적을 바라보는 전망대 성격의 유리 파빌리온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이다 보니 이제 진입 장치와 더불어 부가되는 시설들에 대한 면적도 약간씩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고요. Yeah.
0: Storage Tank 1 serves as a venue for performances that incorporate a spatial element. Exhibitions and concerts that blend in with natural elements, such as greenery and solid rock background, are popular. This space is further enhanced by art punctuated by creativity. The original 15-meter-high ceiling still stands in Storage Tank 4. Visitors will notice columns supporting the ceiling, and there are 21 of them.
6: 과거에 여기가 석유가 가득 차 있었다고 상상을 하면 이게 지금 다 비워지고 우리가 들어와 있고 이것들이 텅 빈 상태로 지금도 소리가 굉장히 울리잖아요. 아마 이건 모방할 수 없는 공간 음향인데 마치 뭐 이렇게 굉장히 그 큰 모스크나 사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지 않을까?
0: Due to this, many artists give performances and showcase art in this space for its unique character.
6: In the big temple, the sound of the singing voice is echoing back and forth, like a similar effect that you can experience in a space. So, in the foreign area, 이런 음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뭐 단연 없을 것입니다. 네.
0: Storage Tank 5 is similar to Tank 4, but also different. The three-dimensional visuals projected onto the walls introduce us to another world.
7: 같은 경우는 구조가 가운데 저장 탱크를 그대로 살려두었고요. 미디어 아트 전시장으로 사용을 하고 저장 탱크의 2층으로 전시장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또 색다른 전시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There are small details to discover everywhere in the Oil Tank Culture Park. Every space is utilized. An adjacent space to the tank was made into a space for a permanent exhibit.
3: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공간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게 비축기지를 전시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고 철제 탱크의 내부 그리고 철제 탱크와 콘크리트 옹벽 사이 공간 콘크리트 옹벽과 지형의 사이 공간을 서로 다른 레벨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0: There is a profound aspect of this space that once stood as a symbol of Korea's industrialization phase, but is now writing a new chapter in its cultural history. Remnants from the past are scattered around the Oil Tank Culture Park. Here in Storage Tank 3, the past is still preserved.
3: 지금의 문화비축기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그 괜찮은 재료 석유 비축 기지라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런 좋은 영광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3번 탱크 같은 경우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괜찮은 재료로 남겨져서 뭐 후배 건축가들 또는 후배 예술가들 이 다시 또 한번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괜찮은 재료로 남겨두자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0: When visitors see this storage tank, they will imagine what the original oil depot looked like. It's another symbol of our cultural heritage.
8: 지금 여기 살아도 여기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이제 여기 뭐 계속 아름답게 그냥 해줘서 다니니까 너무 좋지요. 여기 상상도 못하지 우리 들어오지도 못하는 곳이잖아요. 요 문화시설 다 들어가죠. 지금도 여기 축제하잖아. 임태호 축제하는 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다 들어가요. 매일 와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0: Another key aspect of the Oil Tank Culture Park is its eco-friendliness. The rejuvenated space blends in harmony with nature. T6 is an entirely new building add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Oil Tank Culture Park. It boasts a cultural center for citizens, a cafe, lecture rooms, and conference rooms.
1: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가 문화시설이잖아요. 문화시설인데 저게 그냥 철판으로 있는 깡통인 거예요. 커다란 깡통. 그러니까 냉난방, 건축에서 갖춰야 될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6번 탱크에서 거기로 열 공급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베이스 캠프인 거죠.
0: Steel stripped from storage tank 1 and 2 were recycled to build the T6 building, which has a multicolored exterior.
3: We were designing the 설계할 때 개념 중에 하나는 철제 탱크는 녹슬어 없어져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6번 탱크 지금 외장재로 써져 있지만 얘가 시간이 지나서 산화가 돼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6번 탱크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녹슨 모습으로 보이는 재료들은 사용을 철저하게 좀 지양했었고요.
0: The T6 building embodies eco-friendly practices, both in its exterior and interior space. Even the panels in the conference room are made from recycled steel plates taken from storage tank 1. Young, creative people use this space to share their art and connect with others.
1: Especially, 어느 계층 하나 한 계층만을 위한 그 전유물이 아니고 보통 문화하는 사람들 보면 전유물로 하잖아요. 공연장은 공연하는 사람만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주민들도 문화 아니고 뭐 주민들 반상에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문화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계획을 한 겁니다.
0: As you walk along the winding corridor, you'll come across a library. It's stocked with 1,800 books, and there is even a hut for reading. Anyone can sit down and relax with a book of their choosing.
7: 에코라운지에서 양 옆으로 보시면 동그란 하늘을 보실 수 있는 옥상마루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하늘을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진 않잖아요. 거기에서는 하늘을 보면서 잠깐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0: People can relax and recharge while looking at the blue sky. Visitors can also take a stroll along the park trails amidst nature.
1: 조경 계획이 처음에 힘들었던 게 이게 비축 탱크라는 그 산업 유산이면서 딱딱하고 그 석유라는 게 검고 뭐 이렇게 와일드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조경 컨셉 어떻게 갈 거냐, 조경 방향을 그거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죠. 꽃을 예쁘게 심을 거냐, 뭐 시설물을 넣을 거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거친 느낌이니까 거친 갈대, 수크렁 뭐 이런 걸로 소나무, 키큰 소나무. 이 건물과 어울리게 했고요. 이 공간은 문화시설로 쓰지만 외부 공간은 전부 공원인 거죠.
0: Introducing new possibilities in place that was once a relic from the past.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 future where arts and culture flourishes. That was the reason for this undertaking. And the Oil Tank Culture Park is at the center of it all. What was once an oil depot has transformed into a cultural stockpile that is writing a new chapter in our cultural renaissance.
1: 네, 이런 산업 유산, 서울에는 없으니까 이런 게 거의 남아있지 않은 유일하게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0: 좋은 문화가 승리들한테 이제 다시 찾아오겠죠. 그러면서 그 역사가 계속 쌓여지면은 지금은 비축기지 이름만 있지만 여기 오면은 다양한 과거 흘러가면서 기억될 것이고 이 공간이 좋아서 오는 마니아층만 충분히 확보가 돼도 이 공간은 좋은 공간으로 계속 남아질 것 같습니다.
1: A secret oil reserve kept hidden from the public has transformed into a space that preserves our culture for future generations. The Oil Tank Culture Park carries stories from the past, speaks of the present, and looks toward the future, and is always providing new experiences in the arts and culture.

0: 와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라이션.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션
1: 와이엇입니다.
0: 와. 예. 벌써 예.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렇죠.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1: 네.
0: 와이엇 씨 같은 경우 이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데오드란트를.
0: 데오드란트 네. 종류가. 네. 네. 이게 바르는 거 있게요.
1: 아, 있잖아요.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0: 아.
1: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술술 나오네 마지막에 되니까.
1: 네,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1: 네.
0: 너 완전 데오드란트맨이구나.
1: 아, 나 데오맨이야.
0: 어. 저 같은 경우 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네.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왜냐하면 네.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1: 네, 네,
0: 샤워를
1: 네.
0: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네.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0: 몸이 보송보송해져.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뷰티템.
1: 와우.

0: 이 무더위를 네. 이겨버릴 네. 여름생년 뷰티템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1: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할 사람이 생겼어요.
2: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2: 바로 갑시다.
1: 네.
0: 이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1: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생존 뷰티템이에요.
3: 네.
1: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3: 네.
1: 그러면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3: 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마지막에 뿌리는 것 같아요.
1: 픽서.
0: 픽서 제품 한번 말해주셨나요?
3: 그 픽서는 바닐라코.
2: 바닐라코.
1: 바닐라코를
3: 씁니다.
0: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3: 네.
0: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3: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0: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3: 약간 침 냄새가. 진짜예요. 유명해요.
1: 뭔 침이요?
3: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그 냄새가
0: 하겠습니다.
3: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0: 그리고 지속력도 좋겠죠?
3: 네네네. 네.
1: 정말 저희 먼저 알아봐 주셔가지고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3: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1: 얼른 출근하세요. 아니에요.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근데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2: 와 소리 좋습니다.
1: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2: 그렇죠. 자연은 아니고 인공으로 만들었죠.

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0: 저희가 그 KBT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 아, 5분 컷.
2: 이제 5분 컷.
1: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히 5분 컷. 바로 갑니다. 5분 컷.
3: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죠.
3: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4: 열감.
1: 네, 아,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3: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팩도 집에서 자주 하고
4: 모델링 팩.
1: 1일 1팩?
4: 1일 1팩
1: 하는 것 같아요. 네.
3: 그 제품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4: 토리든.
1: 그 파란색깔.
3: 파란색깔.
1: 네네네. 소주 충전하는 거네.
3: 유명하네요.
0: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 또 모델링이 뭔지 있을까요?
1: 린제이꺼 그냥.
0: 린제이꺼 한 건가요?
3: 네.
0: 풀 그거.
1: 맞아요. 맞아요. 헤어서 쓰는 거.
0: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0: 픽서.
1: 쓰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0: 침냄새 나죠? 야, 이거.
3: 저희 공감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3: 저희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0: 맞아요. 네,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1: 사실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0: 에스테틱.
1: 가는 것 같아요.
0: 리치! 아, 리치 오만!
3: 웨어!
0: 웨어!
1: 제가 끄는 게 아니라 엄마가 끄는 거예요.
0: 엄카스!
3: 예! 마마스 가더!
0: 지금 딱 5분 컷이죠?
3: 네, 딱 5분 됐죠?
0: 딱 5분 됐거든요.
3: 네, 맞아요.
0: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분이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었습니다.
3: 네,
1: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0: 인터뷰 잠깐 하나.
1: 네.
3: 네, 저희가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5: 매미 소리.
0: 제가 지금 뷰티에 대해서 얘기해요.
6: 네. 뷰티가 메이크업만 허용되는 거예요?
0: 아니, 스킨케어.
5: 전 두피요.
0: 두피 나이스.
3: 두피 나이스요. 나이스, 오케이.
5: 나이요.
3: 와, 두피 왜요? 어떤 스트레스가?
5: 두피가 좀 많이 뜨거워지니까
3: 네.
5: 모자 를 쓰고 싶어도 조금
0: 그쵸. 답답하죠.
5: 답답하고
3: 네.
5: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오니까.
3: 탈모. 노 탈모.
0: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라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뿌린다거나.
5: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0: 나이스 나이스.
5: 아니면은 네. 그
0: 뭘까요?
5: 뿌리면은
3: 스프레이
5: 그런 거 좀 쓰기.
0: 리프레시 하는 거.
5: 네. 네.
0: 저도 많이 썼습니다.
5: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거
3: 혹시 제품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5: 네. 닥터포헤어
0: 닥터포헤어?
5: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3: 닥터포헤어
5: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3: 종류를 다르게 써요?
5: 네. 그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0: 아,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5: 네, 맞아요.
0: 그 녹색.
5: 맞아요. 녹색.
3: 저도요.
5: 그래요?
3: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5: 그거 써요. 네.
3: 아, 녹색.
5: 맞아요.
3: 그 쓰면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5: 맞아요.
3: 그리고 머릿결도 괜찮나요?
5: 네.
3: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1: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0: 패드.
3: 어떤 패드일까요?
1: 그 당근 패드.
3: 당근 패드?
0: 그거. 스킨푸드?
1: 네. 스킨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시원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쓰는
5: 그냥 픽서만 더 쓰는 픽서? 것 같긴 해요.
0: 침냄새 나요?
5: 조금.
3: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드리고.
3: 네. 조지가
0: 건강하세요.
3: 저희 오늘 오프라고.
0: 그쵸,
5: 많이 뵀어요.
3: 아,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0: 그러니까.
3: 이게 집중이 되나 봐.
0: 또 청계천의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냇가.
3: 책 읽는 맑은 냇가?
0: 그렇죠. 그래서
3: 네.
0: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3: 네.
0: 저기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3: 좋아요.
0: 와, 이거다.
3: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0: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게 딱 맞는 것 같아서.
3: 여기다 한국 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0: 그렇죠. What is history?
3: 네, 히스토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자, 한번. 가보죠.
3: 네.
0: 언제도 느껴보는 여유.
3: 예.
0: 마음의 양식과
3: 예.
0: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3: 예.
0: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
3: 아.
0: 아.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제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3: 알았어.

0: 즐거웠다.
1: 또 오늘 더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어울리.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1: 렛츠 고. 와.
0: 예. Yeah.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음흠. 밖에 나가는 순간 음흠.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0: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그렇죠. 속상하죠.
1: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0: 픽서.
1: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 주거든요.
0: 아,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맞아요. 뭘 뿌려 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1: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도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픽서 막 침냄새 난다. 네.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은 어떤 냄새 날지. 네. 자, 뿌리면 바로 냄새 맡는 거야? 다시.
0: 오, 근데 오,
1: 아니, 저는 뭐 로장감이 없어.
0: 같은 느낌 나는데요?
1: 그냥 화장품 냄새? 침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 주는가.
0: 네, 그렇죠.
1: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네.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자.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네.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0: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1: 일단 이렇게.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게 뿌려주면 돼요.
0: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1: 기분 나빠요.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1: 네. 아, 바로 지워져.
0: 바로 지워지죠.
1: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아, 땀 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1: 바로 한번 이제 못하면 못하니까. 오!
0: 오! 오! 성공했다.
1: 아,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 세게 한 거예요. 지금 평범하게.
0: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1: 네가 지웠으면. 오, 뭐야, 이거?
0: 오, 아이고, 진짜요?
1: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은 지워서 지워질까도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의 고정력.
0: 네.
1: 완전 고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야.
0: 이야,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1: 다음 제품은 네.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오?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0: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1: 뭐 필요한 애인데 가면은 네. 이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네, 네. 굳은 다음에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네. 바로 그 팩입니다.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0: 대박.
1: 여름에 더우면 당연히 피부에 열이 오르잖아요.
0: 네네네. 네, 네.
1: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0: 네네네. 네, 네.
1: 피부에 열이 오를 때 네. 이걸 안 내려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0: 커지겠죠.
1: 커지죠.
0: 네.
1: 아, 오, 이렇게 됩니다.
0: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1: 너무 커져요. 콧구멍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0: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0: 어떠하게?
1: 큰 걸로.
0: 네.
1: 그러면 네.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네. 모델링 팩은 네.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0: 뭐가 중요해요?
1: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0: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럼 막 녹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0: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데 5만 년까지는 아닌 것
1: 같은데요. 네. 조합을 네. 자, 보여드릴 텐데 네.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0: 네.
1: 이
0: 네.
1: 가루 두 스푼이죠.
0: 네.
1: 한 스푼.
0: 네.
1: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0: 네.
1: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1 비율이었는데
0: 네.
1: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0: 네.
1: 예. 그리고
0: 90분?
1: 아닙니다. 30ml.
0: 아, 30ml.
1: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네.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0: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뭔가.
1: 봐봐요. 이게 오. 원래 1:1 비율로 하면은 네. 이게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네.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린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 땀나네요. 네. 자, 제가 이제 와이프부터 받아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0: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1: 그쵸.
0: 그거 동일해요. 네. 좀만 더 발라주세요.
1: 알았어, 좀 더? 네. 욕심이 많네, 이 친구가.
0: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제.
1: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0: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1: 또 꿀팁이자면, 네. 진짜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워져요.
0: 아, 진짜로요?
1: 얇게 하면은 네. 막 뜯어지고 이게 어.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먼저 네. 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1: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띕니다.
0: 일단 어?
1: 오. 신기하죠?
0: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로 살짝 하면서 긁어내셔도 되고 해면 스프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쓱 네. 하시면 떨어집니다. 오.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아,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1: 오. 오.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0: 그러니까 나도 그래.
1: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네. 그 팩 중에서 모델링 네. 팩이 가장 네.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네. 여름 생존 뷰티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에어 피토 프레시 쿨링 스프레이.
0: 와우.
1: 요, 너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예.
1: 놀랍게도 예. 이 스프레이. 예.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0: 언제요 또? 아,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아,
1: 저는 사실 관심이 많아요.
0: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와, 두피가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1: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네.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0: 아, 그렇죠.
1: 그렇죠.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0: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1: 그렇죠.
0: 탈모가 진짜
1: 신경 써야죠, 와이어 씨.
0: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1: 아니 그냥.
0: 예. 네.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1: 맞아요.
0: 자.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도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밖에.
1: 맞아요.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네. 냄새 차이를.
0: 네. 네.
1: 아, 혹시라도.
0: 뭐하자고.
1: 자. 네.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0: 네. 오.
1: 시원하죠? 오.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0: 오, 이렇게 만져. 오.
2: 이렇게 정리해줘요.
1: 저 이렇게 오. 이렇게 맨날 뿌려 이렇게.
0: 오.
1: 고수장 딱 느낌 오잖아요, 딱.
0: 오.
1: 아, 저, 아, 오. 아, 저라. 아, 누나야. 아, 일단 이거 하잖아요?
0: 네.
1: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일단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0: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1: 바로 와요.
0: 네. 이게 지금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1: 자.
0: 아까
1: 아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0: 나갈 것 같아요.
1: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0: 네.
1: 오!
2: 진짜
1: 정말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0: 좋네요.
1: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네. 끌고 다니면서 네. 그냥 이렇게 수질 풀면 돼요.
0: 그렇죠.
1: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0: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그쵸?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들이 그쵸,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1: 그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네.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아, 방금 무슨 일 있었지?
0: 어, 그런 느낌. 이렇게.
1: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네. 리뷰해 봤고요.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0: 네.
1: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0: 네.
1: 와이 씨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0: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트리.
1: 오?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0: 아니,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맞죠, 네. 맞죠.
0: 아는 거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데 네. 피부 관리 받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1: 그렇죠.
0: 이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1: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긴 하지만 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0: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뭐 또 뭐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뷰티북.
1: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0: 시원탕!
1: 오늘도 순수 미술로 갑니다.
0: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막지 마세요.
1: 지금 영감이 바로 떨어졌어, 나는.

0: 네, 다 했습니다.
1: 자, 됐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짜잔.
0: 짜잔.
1: 바이오스부터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So cool,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놨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1: 오.
0: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1: 있었는데요?
0: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끝.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의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스프레이 있잖아요.
0: 네.
1: 얼어버렸습니다.
0: 오.
1: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0: 오.
1: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에 아이스 샷건이니까.
0: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1: 언 거예요, 얼음.
0: 아, 얼음이에요.
1: 팝 같은 네.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1: 예.
0: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앤오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0: 네네네.
1: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 였지만 네. 그래도 또 인터뷰도 이제 영어로 요청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인터뷰 사자처럼
0: 네.
1: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0: 네.
1: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0: 네.
1: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0: 네.
1: 시민들도 인터뷰하면서 네. 또 의혹출도 많았지만
0: 네.
1: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그 12주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0: 와! 뭐요?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1: 아!
0: 그 테스트!

0: 어, 감사합니다.
1: 어, 한번 봐도 돼요? 네,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2: 네, 아니, 아니죠.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2: 와, 감사합니다. 퓨진 마이 라이프. 퓨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생각 깜빡하고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2: 열심히 하긴 했죠.
1: 열심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주시니까
2: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1: 예, 나중에 시즌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진짜
1: 예,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2: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저희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1: 네.
2: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2: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1: 와이엇이었습니다.
2: 안녕.
0: 아, 이거 왜?

저희 신과 함께 저승편은 주호민 작가님의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됐던 동명의 신과 함께 저승편이라는 웹툰을 소재로 만들어진 창작 감옥이고요. 굉장히 한국적인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 세계에 관련

0: 있어요.
1: 여기요.
0: 김정욱 씨.
1: 여기요.
0: 김정. 어 저기 있네. 네. 김정욱 씨 서요.
1: 예.
0: 서요. 거기 서요.
1: 서.
0: 거기 서요. 거기 서. 잘했어요.
1: 네.
0: 여기로 오세요.
1: 아유.
0: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1: 아, 실례지만 누구신지.
0: 전 당신의 변호를 맡은 염라구 국선 변호사 진기한입니다. 49일 동안의 저승 여정을 함께할 겁니다.
1: 아, 제 변호사요?
0: 모든 영혼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1: 아 근데 제 변호사 수임료가 없는데.
0: 걱정 마세요. 저승 모든 변호사는 공짜니까. 다만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변호사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이야 장홍 씨는 생전에 착하게 살았나 봐요. 저 같은 변호사를 만나다니. 감사하겠죠.
2: 예. 대학원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유능한 학생이었는데요. 김자웅을 맡는 게 초임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리숙한 부분들도 있고 좀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자웅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대왕님들께 뭔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대변하기도 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0: 깊이 지기면
1: 백전백승.
0: 바로 그겁니다. 저승에서도 그 말은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홍 씨의 인생을 샅샅이 살펴봐야겠죠. 사선고부터 빠짐없이 전부 다 몽땅 다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39년 동안 뭐 어떻게 살았을까요? 작은 축복 속에 태어난 그날부터 평범했던 날들, 있어도 없는 듯이 조용했던 별탈 없는 학창시절.
0: 까다로운 유형구만.
1: 어렵게 취직해선 잘 살 줄 알았지. 월급도 야박한데 야근만 매일 하다 눈뜨니 간질환 사망.
0: 오, 그 부분에선 어드벤티지를 만들 겁니다. 장홍씨 착한 일 한 건 없나요?
1: 매달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위해 신청했던 전화.
2: 그 웹툰 속의 인물들이 정말 실제로 구현이 되고 또 무대 장치나 그런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내가 만화책으로 보던 인물들이 이렇게 말을 했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이렇게 행동했겠구나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용이나 또 혹은 배우들의 연기, 음악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캐릭터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어이! 북방흑제 신지야!
4: 아이고 이게 누구야? 감님 도령이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3: 아이 그 원기 하나가 자네 구역인 대화역에서 도망쳤어.
4: 아니 염라 대왕과 맞짱을 뜨는 천하의 감님 도령께서 원기를 놓쳤다.
3: 동이 텄는데도 움직였어. 자네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4: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길래?
3: 녹색 반초.
4: 에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지? 어 잠깐 저 놈인가?
3: 흑제 신장이 원기한테 당했다.
2: 차가운 저승차사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흘러가면서 강림의 본 모습이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강림의 본 모습이 굉장히 인간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기한이랑 굉장히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생각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진기한과 굉장히 비슷한 마음들이 그게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관객분들에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빨래는 왜 하라고 하신 거예요?
0: 아 장홍 씨 옷에 묻은 죄에 따라 배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아. 장홍 씨 빨래 깨끗이 했어요?
1: 네 여기요.
0: 봅시다. 오, 이 정도면 모터보트야.
1: 모터보트요?
0: 예.
1: 아니 저승에도 그런 게 있어요?
0: 그럼요. 저기요.
1: 우와 이게 제 거예요?
0: 예.
1: 아니 근데 저는 모터보트 키가 없는데요.
0: 주머니를 보세요.
1: 어? 모터보트 키다!
0: 항해 신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 신이시여! 우린간에 저곳으로.
2: 사실 많은 분들이 가무국이 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가무국이 한국적인 뮤지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예술단만의 좋은 점은 한국 무용을 하시는 선배님들이 대거 많이 계세요. 사실 한국 무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춤들이랑은 호흡 쓰는 게 달라서 무게감이 되게 밑에 있거든요. 발레 같은 경우는 되게 위에 있는 반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품의 무게감을 엄청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 덕분에 저희 작품이 더 무게감이 있고 훨씬 더 퀄리티가 있어지는 저희 서울예술단만의 창작 가무국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알았어, 피곤해!
1: 대왕님! 피곤의 사인을 알고 계십니까?
2: 간질환이구나.
1: 네! 피곤은 그 증상을 느꼈지만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3: 그 어떤 망자도 억울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징계안이 가지고 있는 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은 내가 이 저승을 바꿔야겠어 이런 거창한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징계안 역시 되게 인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좀 큰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4: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상처를 가슴 속에 새기며 매일 하루를 사셨는지 죄송해요 수없이 흘린

0: 엄마, 아빠, 용서해달란 말은 이미 늦었겠죠.
1: 자웅을 투영해서 마치 자신도 속죄하고 자신도 반성하면서 한층 더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되게 가볍네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만, 뭔가 자웅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변호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마지막 장면에는 아, 이 진기안의 미래가 좀 궁금해진다 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근데요, 이상현 씨, 우리 강림도령님처럼 이렇게 멋진 남자는 신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3: 멋있어요.

김정웅이란 캐릭터가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는 몰랐지. 뭐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살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하게 만드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자기의 인생과 앞으로 내 인생 계획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늘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뭘 그렇게 골라요?
1: 아, 집들이 선물을 하고 싶은데 친구에게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요?
0: 글쎄요. 휴지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1: 휴지요?
0: 휴지를 선물하는 건 모든 일이 휴지처럼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예요.
1: 하나, 둘, 셋.
0: 너무 많아요. 그만 사요.
1: 아, 친구가 선물을 안 좋아할까 봐 걱정돼요. 마음에 안 들어 할까 봐 여러 개 골랐어요.
0: 효진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1: 부모님께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요?
0: 세제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1: 세제요? 하나, 둘.
0: 너무 많아요. 하나만 사는 게 어때요?
1: 두 개 사고 싶어요. 하나만 주면 정 없어요.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With Seungjun's help, Alexa is buying a housewarming gift. A housewarming party in Korean is 집들이. It's when you invite the people you know over to your new house and serve food. If you're invited to a housewarming party, the most common gift is a pack of toilet paper, symbolizing that life in your new home should enroll smoothly. Laundry detergent is another popular housewarming gift, symbolizing the hope of washing away old grime for a fresh start. Today, Alexa and Seungjun picked out a gift for a friend. Whenever you're giving or doing something for someone, you add 에게 or 한테 to the recipient. For example, you could say 친구에게 or for your parents, use the honorifics 게.

0: 알렉사 씨.
1: 짜잔! 선물이에요.
2: 어머나!
0: 이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제 친구 알렉사예요. 알렉사가 선물을 사왔어요.
3: 안녕하세요.
4: 어서 와요. 효진이 엄마예요. 선물 고마워요.
3: 어머니께서 미인이십니다.
4: 어머나, 고마워요.
3: 자, 후식이에요.
1: 와, 과일 가지 감사합니다.
3: 아까 밥도 정말 맛있었어요.
4: 그래요?
0: 우리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만드세요.
1: 아, 최고입니다.
4: 고마워요.
0: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3: 아, 그럼 이분이...
4: 효진이 형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름 대신에 효진이 엄마, 효진이 형이라고 소개해요.
3: 아, 네.
4: 자, 많이 먹어요.
3: 네, 감사합니다.
5: The rice cakes Hyojin's mother prepared look so delicious. Since family relationships are highly valued in Korean culture, you use titles like someone 엄마 or someone 형 instead of names when introducing family members. Like how Hyojin's mother and brother were introduced as 효진이 엄마 and 효진이 형. When referring to family members, if they are older, you use 엄마, 아빠, 고모, 이모, 삼촌, instead of ever using their names. Korea's use of honorifics, even since ancient times, shows how important good etiquette is. We use honorifics for people older or with higher social status. For example, honorifics use 께서 instead of 이 or 가. That's why when Alexa spoke of Hyojin's mother, she said 어머니께서, not 엄마께서. 어머니 is an honorific use of 엄마. To politely use honorifics for your grandmother or teacher, you would say 할머니께서 and 선생님께서. One more way to speak politely using honorifics is to use 세요 instead of 이에요 or 예요. Like when Hyojin introduced his mother by saying, 이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분 is another honorific form to refer to someone. If you want to say your mother is a great cook, you say,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만드세요. Well then, if you wanted to say your Korean teacher teaches you well, it would be,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잘 가르쳐 주세요. Right? 십니다 is an even more formal version of 세요. Like Alexa, if you wanted to say in the most polite way possible that Hyojin's mother is pretty, you would say 어머님께서 미인이십니다. All right then, let's practice the expressions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one more time.
0: 이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만드세요.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잘 가르쳐 주세요.
3: 어머니께서 미인이십니다.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3: This is Jongno-gu District, Seoul, where long-standing history and countless people's lives have come and gone over a long period of time. We will stop by Jongno momentarily, where the remnants of the old days are blended harmoniously with what makes the place so vibrant today.
4: 어린 시절 보물 찾기 다들 해보셨죠? 이 보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말도 못하는데요. 어쩌면 오늘 이곳은 서울의 보물 창고 같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옛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이 살아 숨쉬는 곳, 이곳 종로에서 특별한 보물찾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 To recall the memory, scavenger hunts seem to have become more fun and exciting when objects were found in places I had never anticipated to be in. The first treasure hidden in Jongno, where could it be? 경복궁 Palace, an ideal place to visit all year round. We heard there's a very special area right across Yangcheungmun Gate, the west gate of the palace, so we had to check it out. A small park located between the skyscrapers of the downtown area, it's Tongidong Maul Madang. Once on the verge of a sudden removal, the park has managed to keep its ground thanks to the voluntary efforts of the local residents. Let's get into talking about the history of a small park in the downtown. Hwang Doo-jin is an architect who has been working hard with fellow residents of the town to protect the park for a very long time.
5: 1997년인가에 네. 서울시가 서울시 전역에 있는 짜투리 땅들 이용해가지고 소위 이제 쌈지공원 같은 개념으로 10개의 도시 소공원을 만들었는데 네. 그때 만들어진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한 20몇 년 됐죠.
6: 와.
5: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민간인한테 소유권이 좀 넘어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 정도의 일인데요.
6: 네.
5: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뭐 근처에 살고 있는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정말 뭐 그때 저희가 여기서 서명록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한 2,000명 정도 가까이 거기다 서명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넘어갔던 거를 또 서울시청이 다시 사서
6: 그러니까요. 이 공원의 예전 모습도 참 궁금하거든요.
5: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2000년대 초반인데
6: 네.
5: 그때 정말 이 공원이 좋아서 사실 일로 이사 온 것도 있었어요. 이 나무는 있었습니다.
6: 네.
5: 예, 이건 뭐 아주 잘생긴 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여기 있는데 옛날로 치면 당산목이겠죠.
6: 네.
5: 그런 게 하나 있었고 이쪽에 이제 정자가 있었고
6: 아.
5: 그리고 이 공원은 다 장애인도 휠체어 갖고 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공원이고
6: 네. 아 그러니까 뭐 턱이 없네요.
5: 네, 네, 약간의 경사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네. 다 저 장애인 규정에다 맞게 하셨더라고요.
6: 네.
5: 그리고 뭐 그 약간의 놀이기구 같은 거 있어서 여전히 동네 분들 와서 아침에 네. 운동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데 이제 뭐 수조경 같은 것도 다 돼 있어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저 대한민국뿐 아니라 사실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요 정도로 작고 예쁜 예. 그런 공원은 흔치 않을 거예요.
6: 맞습니다.
5: 예, 정성이 많이 들어간 장소입니다.
3: As a place kept intact by the residents themselves, their affection and love could be felt in many places of the park. These six chairs immediately caught our attention.
4: 이게 보니까 그 기부를 한 의자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이게 보통은 공원에 오면 의자들은 이렇게 다 고정이 돼 있거나 이게 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의자예요.
3: The movable chairs have become the face of Dongi-dong 마을마당.
5: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공원에 이렇게 이동 가능한 의자를 갖다 놓는 게 추세예요. 오. 그러면 이제 뭐 햇살이 너무 뜨거우면 그늘로 들어갈 수 있고,
4: 네네네.
5: 뭐 이제 뭐 한겨울에는 햇빛 쬐기 위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선택권을 주는 건데 또 이 공공 장소니까 그 종로구청에 또 심의를 자청해서 받아가지고 네.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의자 여섯 개를 갖다 놔도 된다.
6: 근데 이거 움직이는 의자니까 누가 뭐 가져가거나 뭐 이런 에피소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5: 에피소드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개가 없어진 적이 있는데 이 공원에 지금 CCTV가 두 개가 있거든요.
6: 네.
5: 나중에 이제 저희도 막 경찰에 연락해서 네. 찾아보니까 이 동네에 있는 어떤 대형견
6: 네.
5: 이 여기 저 주인이랑 왔다가
4: 아, 반려동물 이제 이거
5: 예, 묶어놓은
4: 목줄을
5: 거죠.
4: 묶어놨는데
5: 근데 끌려... 워낙 큰 개니까
4: 끌고 간 거예요?
5: 그냥 끌고 가가지고 그냥 의자 사용했어요.
3: 야. A place where we can forget how grateful it is because it's always there by our side. But a place that always greets and generously gives relaxation to people. That's what parks are known for. As the residents' hearts and love for the park accumulated over time, Dongi-dong 마을마당 has now seeped naturally into the daily lives of the locals.

0: 장군 같으냐. 와.
1: What normally happens in arcades is that you become friends with strangers through games.
2: 원래 그리고 약간 보수들은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쌓아놓고 하거든요.
3: 내 거다 이거죠.
2: 그렇죠. 여기 내 자리다. 저는 언제 어렸을 적에 이렇게 동전 쌓아놓은 사람이 이 오락실의 보수이기 때문에 항상 저 그 맞은편에서 그 도전합니다. 그 사람한테. 오. 동전 걸어놓고 다음 판 날아갈게.
1: The master of games in this arcade. It turns out he is the owner of the place.
4: 오락실이 요즘에 많이 없어요.
5: 없죠?
4: 네. 네, 동네마다. 네, 옛날 사라졌죠. 오락실들은 다 사라졌거든요. 네. 그리고 추억을 이제 떠올리면 오락실은 항상 아주머니나 할머니가 이렇게 항상 계셔갖고 네. 돈 동전 바꿔주시고
5: 맞아요, 맞아요.
4: 실제 손으로 이렇게 동전 바꿔주고 막 네. 그랬었거든요.
5: 이렇게 이렇게 참고 네. 이렇게 이렇게.
4: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5: 네.
4: 근데 어떻게 여기 오락실을 하시게 된 거예요?
5: 여기가 이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요, 동네인데.
4: 네.
5: 근데 이제 여기가 실제로 오락실 자리였어요.
4: 오.
5: 네, 이제 실제 오락실 자리에서 이제 제가 추억이 있었는데
4: 네네.
5: 그 오락실이 좀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4: 네네네.
5: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4: 아, 네. 직접 인수하신 거예요?
5: 네.
4: 어릴 때부터 다니던 오락실을
5: 네.
4: 직접 사장님이.
5: 네. 근데 이제 제 딱 88 올림픽 네. 우리나라 이제 급속 성장하던 시절에 네 그때
4: 불렁쇠 다시... 불렁쇠 굴리는 거 알아요?
5: 불렁쇠 칼라 TV 보면서
4: 네. 네.
5: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어떤 뭐 전자 기기의 이제 등장 또 일제에서 오는 뭐 그런 어떤 뭐 일본에서 오는 그런 어떤 전자 제품들 막 이런 것들이 급속히 등장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동네에 오락실만 한 15개가 있었어요.
4: 아.
5: 네, 이 골목에.
4: 이야.
5: 네, 이 골목에 15개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최후의 오락실이었었고. 근데 이제 그 오락실이 이제 문 닫는 게 좀 아쉬워 가지고
4: 네.
5: 제가 이제 인수를 했죠.
4: 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동네 골목골목에 이렇게 추억의 오락실이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 그 소중한 것 같아요.
5: 그쵸?
4: 예전 네. 추억도 떠올릴 수 있고.
1: Jae-woo has kept the memories of those who lived the same age as him from fading away. As a born and raised Sachon resident, Mr. Sar says he retrieves his forgotten childhood memories and finds comfort and healing whenever he walks the alleyways of the town. With him, we visited another place where the old vibes of Sachon still exist to this day.
4: 빵집인데 이 동네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오래된 빵집 같은 느낌.
3: 왕고의 느낌이죠.
4: 그죠? 그런 네. 느낌 딱 맞죠?
3: 네.
1: While unflashy, this local bakery has been known for its portions and hearty breads.
3: 빵집에 오면은
4: 네.
3: 저의 추억의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달달한 설탕과 이
4: 아우.
3: 빵들의 냄새
4: 너무 좋아.
3: 너무 좋죠.
4: 네.
3: 또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던 빵들이 있는데 또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빵들도 있고.
4: 어? 그 빵 아직도 있습니까?
6: 아직도 있죠.
4: 네. 아.
6: 옛날 빵들을 계속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신제품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봤던 빵들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3: 있죠. 네.
4: 어떤 빵이 제일 잘 나가고 어릴 때 남아있는 빵입니까?
3: 이게 이제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4: 네네.
3: 이 동네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드시고
4: 아~
3: 요즘은 또 이게 이제 유명해져서 관광객들도 선물로 많이 사가시는
4: 콩브레드
3: 네.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축구 모양을 좀 했죠.
4: 어? 진짜 그러네? 여기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빵집이
6: 17년간 한 3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4: 38년? 네. 기억에 남는 손님 있습니까?
6: 너무 많은데
4: 네.
6: 그 중에 한 명을 꼽자면
4: 네.
6: 30년 전에 이민 가셨던 분이 진짜 거의 30년 만에 딱 와서 저희가 와서 아, 아직도 있구나 그때 먹었던 기억 때문에 왔는데 이 자리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네. 다른 데를 둘러봐도 다 없어졌는데 저희 가게는 다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1년마다 매번 한국 들어올 때 들리시는 그런 손님도 있고
4: 네.
6: 처음에 지금 임산부들 오시면 제가 서비스를 한씩 드리고 있는데
4: 네.
6: 그 이유도 임산부가 오셨을 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부모에도 이제 더 올라가고 막

0: 그래서 거기 좀 파이팅 하시라고 제가 햄버거도 딱 드리고 했는데 그걸 먹으면서 기억이 계속 나신 거예요. 어. 그래서 아기 낳고 데리고 오시고
1: 그 아이가 또 아이가 커서 다녀오고
0: 매일 돌, 두돌, 세돌에서 그 애가 초등학교까지 매년 오시는 거예요. 아, 그 모습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인사분들 오시면 제가 선물 드리고 있고 그런 손님들의 추억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2: It may well be a place that gives comfort to everyone who stops by. This old hamburger is what Mr. Sar says he can die for. Let's take a bite of his memory.
1: 이 안에 이 양배추랑
3: 케첩이랑
1: 섞어진 거 이거.
3: 맞아.
1: 이거 좀 먹어.
2: The baker's family has been keeping the neighborhood fed and has been the history of Sachon since 1987.
4: 또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사람들 이 그런 이야기들이 골목에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오래된 동네잖아요. 이 서촌이라는 곳은 이 서촌에서 우리가 막 되게 급변하고 많이 바뀌는 그런 도시 사이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동네 그리고 풍경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2: Another treasure found in the heart of Seoul. The natural scenery, where you can feel the beauty of time for yourself, is truly magnificent.

0: A peaceful place that didn't seem possible to exist in Seoul. On the outskirts of Pwamdong, everything seems so laid back and relaxed on this side of town. We met a lady who says she is happy to age along with the time of Jongno.
1: 선생님, 그러면 저 이제 앞에 보이는 저 산이 이제 인왕산. 야, 정말 뭐 병풍처럼 이렇게 멋있게. 야.
2: 그리고 이제 인왕산이고 이제 이쪽이 이쪽이 보이는 게 이제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1: 북악산.
0: 이경욱 says she recalls how Jongno used to look back when she lived here in the 60s and 70s. The place we visited with her is.
1: 아, 선생님, 여기가 이제 백사실 계곡길이라 그래서 여기 백사실 계곡에서 흐르는 물인가 봐요.
2: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백사실이라는 거는 백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항복의 호가 백사였다 해서 백사실이라고도 하고요.
1: 네네네.
2: 그다음에 백악산, 여기 뒤에 있는 게 백악산이라고도 하지만 백악산이라고 하거든요. 왜 백악이라고 했냐면 흰백자예요. 그런데 왜, 왜냐면 바위산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바위산이기 때문에 흰색처럼 보여서 산인데도 그래서 백악에서 백사, 그래서 백사실. 그러니까 백사가 있는 곳, 너무 아름답죠.
1: 여기, 여기서 보는 이 산세, 이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0: She says she once left Jongno but returned to seek happiness.
1: I 한참 동안 바라보시는 게 이 동네에 추억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2: 네, 많습니다. 저기 제 앞에 보이는 게 인왕산이거든요. 근데 약간의 지금 먹구름처럼 있으면서 하얀 막 해도 비치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린 시절에는 놀이터였거든요, 저기가. 근데 저렇게 구름이 끼면 비가 오는 걸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인왕산 아래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물도 있었고 이렇게 계곡이 있었어요. 백사실 계곡처럼 계곡이 있었고 바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면 계곡물도 막 흐르고 그다음에 우물에 막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물에 물이 차는 거를 비를 맞으면서 기다리면서 계곡물 불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몇 감듯이 이제 놀고 그래서 여기에 오면 백사실 계곡에 오면 인왕산을 닮은 계곡과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 원래 모든 것이 제가 보니까 가까이서 볼 때보다 멀리서 두고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 마음에 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때 인왕산 가까이에 있을 때는 그 맛을 몰랐다가 지금 바라보니까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들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떠오르네요.
0: She pulls out a picture she had been valuing to herself.
2: 이게 이제 인왕산. 아. 여기랑 닮지 않았나요?
1: 어?
2: 어, 너무 똑같죠? 그렇죠? 너무 똑같죠? 이게 68년. 여기 뒤에 적혀있죠? 68년,
1: 68년 8월 22일
2: 100일 기념인데 저희 동생.
1: 아.
2: 예, 동생 100일 기념에서 인왕산인데 여기랑 너무 그러니까 닮았어요.
1: 동생이고 언니.
2: 네, 저, 네, 누나, 누나고.
1: 어머니.
2: 네, 할머니였어요.
1: 아, 할머니.
2: 저희 할머님.
0: We reach out for things of our own whenever we are feeling down. To Miss Lee, it's this place and scenery that remind her of childhood warmth and the happy and nostalgic memories to remember. Maybe that is why the little girl is still deeply in love with Jongno. Now let's head to the last location that is as timeless as it could be. A place where time seems to have stood still. It's a vinyl record bar that brings back old memories and vibes right from its entrance.
3: Softly, softly, come to me.
1: 아, 이런 곳이 있었나요? 이야.
3: Touch my lips.
0: It reminds me of the old music tea cafe in the 80s.

0: 저기 계신 분이 여기 엘비바 사장님 같은데. 아, 실례하겠습니다, 사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여기 사장님 맞으시죠?
1: 네, 그렇습니다.
0: 아, 예, 예. 여기 엘비바 저 유명하다 들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었거든요.
1: 네, 어떤 노래?
0: 신청곡 됩니까?
1: 네, 당연히 그거 제 강점이죠.
0: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신청곡을 저희 그 장모님도 팬이셨던 우리 이문세 선배님의 소녀.
1: 소녀, 예. 예. 바로 틀어서 틀어드리겠습니다.
0: 네네네.
2: I even made song requests on a handwritten note.
1: 아, 나옵니다.
2: Let's take a moment to enjoy the music.

0: The place has over 5,000 vinyl records that the shop owner has been collecting since a kid.
1: 이게 그러니까 LP만의 이 감성이 있어요. 감성. 이 특히 이게 판 약간 이렇게 그 아 역시 이 LP만의 이 감성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요즘 막 음악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거는
2: 네. 틀려요. 네, 왜냐면 이게 플라스틱의 녹음이 그 당시에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음역이랑 음악대가 굉장히 깊이 녹음이 돼요.
1: 맞아요.
2: CD는 깨끗하긴 하지만 잡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LP는 이 레코드 안에 굉장히 풍부한 음역대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 저기 턴테이블 이 바늘과 이거 플라스틱이 닿아서 돌아가면서 이 구현되는 소리는 CD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 예. 아니 그리고 그 잡음마저도 좋아요.
2: 그렇죠.
1: 듣기가
2: 뭐
1: 뭔가 이 그 LP판에 네. 어떤 세월의 흔적을 들려주는 것 같아서
2: 맞습니다.
1: 제가 사실 어렸을 적에 이제 저도 이제 카세트와 LP 세대이긴 네. 하거든요. 근데 네, 저희 예전에 이제 그 변진섭 씨의 네. LP를 처음 이제 들으면서 아, 예, 예. 자라오면서 또 카세트 테이프 마이마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귀에 꽂고 다니는
2: 적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오.
0: Wow, haven't seen this in a while.
1: 이 LP 바를 처음에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예요?
2: 계기는 이제 제가 이제 2010년쯤서부터 좀 많이 세상이 너무 디지털화되는 걸 급격히 느꼈어요. 특히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2010년 이후에 네. 그러면서 제가 10대, 20대 때 뭐 8, 90년대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시대 시간이 네. 점점 사라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런 데를 제가 다니기도 했었지만 언젠가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한 10년 전쯤에 이 가게가 나와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옛날 시간 8, 90년대에 대한 향수 그게 저를 이걸로 들어오게 만들었죠.
1: 네.
2: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제 고향이기도 하고 태어난 동네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주변에 제가 학교도 나오고 해서 이 근처에서 뭔가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하게 됐죠. 됐는데 기억에

0: 하는 건 지금까지 사실상 그 40,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가 주 고객이었어요. 네.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20대 층들이 굉장히 이 레트로라든가 아날로그 쪽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는 거의 금토 주말에는 거의 20대가 거의 꽉 차가고 있습니다. 평일도 뭐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1: 네. 예전의 음악들의 가사를 이제 보면 유심히 보면 되게 문학적인 내용도 되게 많았었고 시적인 표현도 되게 바로 많았었고 그겁니다.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가슴에 꽂히는 예, 그거. 그런 가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20대들이, 20, 30대들이 굉장히 뭐 특히 뭐 산울림이라든가 뭐 네. 이문세 씨 이런 노래들을 뭐 대부분이 그런데 정말 시에 가깝다고 봐야 되죠. 네.
2: The owner says he opened the shop in his hometown because he missed the old days and memories. He wishes that people in the neighborhood and friends stop by to hang out and share friendships while listening to old music.

0: 월요일 날 내일 애들 아침 일찍 오긴 오는데 월요일 민준이 엄마한테 너 아침 일찍 와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몇 단이나 뺏겼다 그래 아 무장하고 둘이 합쳐갖고 20단만 뺏기면 돼 그래
1: 나중에 한바탕 누르면 북한이 더 나온다
0: 던져줄게.
2: 갖다 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별입니다. 제 고향이 충남 서산인데 홍성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곳은 지난 2026년에 새로 개관한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입니다. 통일 그리고 평화, 참 좋은 말들이기는 한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쉽게 떠오르는 말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좀 무겁고 또 멀게만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 평화를 부르다 이 세 번째 시간은요, 대한민국의 중심, 자랑스러운 나의 고장 충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안부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게스트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아, 옆에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육소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0: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1: 통일이라는 조금 어렵고도 낯선 그런 주제를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센터입니다.
0: 그러면 대표적으로 네. 우리 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1: 월간 북캉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북한은 네, 그 북캉스로 이름을 지었는데, 북한의 주요 지역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주에 개성을 주제로 해서 디저트인 개성주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0: 굉장히 쿠키 클래스 같은 거.
1: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0: 우리 관객분 오셨었어요?
1: 네.
0: 여기 단골 관객분들을 또 보니까 어린이 친구분들도 많고 네.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본엔 없지만 네.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이게 무료로 다 진행이
1: 돼요? 네, 그럼요.
0: 무료랍니다, 여러분.
1: 네,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요.
0: 요즘에 아이들 데리고 사실 뭐 키즈카페나
1: 그쵸.
0: 어디만 가도 다 지갑이 탈탈 털리는데
1: 맞아요.
0: 이렇게 좋은 메시지와 또 좋은 네. 프로그램, 교육 내용이 있는데 무료라니.
1: 네.
0: 키즈카페
1: 네.
0: 가지 마시고 네. 거기 사람만 바글바글해요.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센터가 또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처음 개관할 때 그때는 좀 분위기가 어땠나요?
1: 처음에는 좀 홍보도 잘 안 되고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조금 모르시다 보니까 들어오기 어려워하시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을 좀 홍보를 많이 드려서 주말에 찾아오시면서 다시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뿌듯하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0: 이게 재방문율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만족도가 있다는 건데
1: 네,
0: 아까 여기도 재방문 또 계신 네. 고객님 계시고 어린이 친구들을 데려오는 가족 단위 고객님들이 많이 계시겠어요?
1: 네, 맞아요. 저희가 친근하게 올 수 있게 만든 센터이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을 하시고요. 책을 읽거나 센터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0: 저희 동네에 좀 이런 게 있다면 무료라는 말도 네. 너무 솔깃하고, 저희 또 이제 세 명이라 한번 나갔다면은 큰 돈이 나가거든요. 사실은 홍성에 또 저희 친정 오빠가 살고 있어요.
1: 네.
0: 오늘도 왔거든요. 네. 사실 저희 친정 오빠요. 저랑 네. 하나도 닮지 않아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저희 친정 네. 오빠도 오늘 제가 또 온다고 하니까 와주셨어요. 요 근처에서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정말요?
0: 여기 오셨다가 관람하시고 네 피자 좀 시켜서 드시면
1: 좋네요.
0: 자, 오케이. 뭐 할인 좀 해주나요? 할인 피클 서비스 되나요? 아, 네,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1: 네.
0: 우리 주호관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 있다면.
1: 요즘 친구들은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낯설다 보니까 교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센터에 오셔서 체험하시면서 편하게 놀이처럼 통일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도 꼭 나중에 네. 아이들 다 데리고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충청권 통일 플러스 센터가 새로 생긴 지 두 달도 채 안 됐어요. 가수로 친다고 하면 이제 막 데뷔를 한 신인인 셈인데, 제가 또 데뷔한 지는 오래됐지만 어떤 선배의 마음처럼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노래를 좀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노래 한번 불러드리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0: 한때 북한 대남방송과 오물풍선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던 강화 접경지역. DMZ 평화의 길을 따라 걸으며 지금 이곳에 찾아온 변화를 만나봅니다. 지난해 통일부는 접경지역 평화구축과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1: 접경지역 평화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입니다. 접경지역을 평화경제와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동시에 평화의 길 DMZ 구간이 있습니다. 민통선을 연결하는 평화의 길이 있는데 파주 철원 고성에 DMZ를 들어가는 구간이 24년 작년 4월 중단됐습니다. 재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0: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 조성된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 노선이 모두 개방됐는데요. 그 가운데 한반도 허리길에 첫 걸음을 떼는 곳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강화도는 오랜 세월 나라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섬입니다. 수많은 외세 침략과 전쟁을 겪으며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2: 한반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입구에 위치한 섬이기 때문에 항상 외적의 침입을 막을 때 마지막에 보루였는데 이제 근대화 들어서면서는 최전선이 되면서 굉장히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 있죠.
0: 한국전쟁 당시 강화도는 우리 국군의 주요 방어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속적인 전투와 공격을 견뎌낸 이곳에서 DMZ 평화의 길 참가자들은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기억합니다. 강화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의 거리는 불과 1.8km. 한때 이곳에서는 북한의 대남방송 소리가 접경지의 긴장감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한 풍경과 바람소리만이 남아있습니다.
3: 여기 그 기념관이 생기기 전인 65년도에 철산이 초소에서 근무했어요. 이북에서 김일성 장군 노래를 틀어준다고요. 그게 그냥 쨍쨍쨍 다 울려요. 근데 지금 와서 이래 보니까 방송을 안 하니까 이북에서 아주 조용한 게 이북을 진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네요.
0: 접경지의 변화는 관광객들이 걷는 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에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는데요. 시장 곳곳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고 집 처마마다 둥지를 튼 제비들이 평화로운 풍경을 더합니다. 이곳 주민과 상인들에게 평화는 추상적 가치가 아닌 손님이 찾아오고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평범한 일상 그 자체입니다.
4: 그전에 북한에서 뭐 오물풍선이나 뭐 핵 뭐 폐수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좀 손님들이 좀 꺼려했었어요. 사람도 좀 적게 오고 그랬는데 이제 뭐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일상으로 다 돌아갔고 예전같이 사람이 많이 오고 예, 괜찮아요. 예.
0: 강화 DMZ 평화의 길에서 마주한 접경지의 하루. 평범한 오늘의 평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랍니다.

0: 정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현 상황인데요. 임철희 교수님 어때요? 인공위성으로 봐도 이런 긴박감이 느껴지시나요?
1: 물론, 네, 저희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모든 배들이 위성으로 트래킹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모든 선박들이 GPS 신호를 우주로 보내고 있고, 최근에 보면 그 호르무즈 안에 굉장히 많은 배들이 정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그런 걸로 가짜 뉴스 이런 것도 걸러낼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0: 네. 사실 그 중동 이야기 하면 좀 멀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장을 보면서 그게 느껴져요. 그 택시 기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유가가 많이 올라서 요즘 차가 안 막힌다고. 요즘 좀 체감하시나요?
2: 근데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식량 쪽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곡창 지역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을 많이 팔기도 하고 또 석유나 이런 것들이 비료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식량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식량 자립도가 40%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의 에너지와 그리고 식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지정학적인 것과 연동돼 있는지를 지금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시점일 정도로 일상에서의 물가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느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사실 저도 환경과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이 전쟁을 보면 우리 더 석유 비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스 더 필요할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아, 이제는 화석 연료로부터 떠나야 된다. 에너지 자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의 전환을 먼저 해주시는 분도 존재합니다.
0: 둘다 하면 안 되나요?
1: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둘 다.
3: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에너지 문제 제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0: 진짜요?
3: 하루 한끼 먹고 석유 저축하면 됩니다.
1: 맞습니다.
3: 그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0: 네.
3: 예를 들어서 미국이 비행기 없으면 못 돌아간 나라죠. 나라가
0: 그렇죠. 너무
3: 넓으니까, 전 세계에.
0: 넓으니까요.
3: 미국 항공료의 70%를 수입해가는 국가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0: 어딜까?
3: 대한민국이에요.
1: 맞아요. 우리나라 그런 거 맞아요.
0: 정말이요?
3: 우리가 항공료 수출 끊으면 미국은 문 닫아요.
2: 맞아요.
3: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고리가 끊어지면 연쇄적으로 서로 상호 의존성이거든요. 완벽한 의미의 대응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일본은 저렇게 뭐 튼실해 보이지만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90%예요. 세계
0: 굉장히
3: 최고
0: 높네요.
3: 수준이에요. 일본이 흔들리면 반도체 산업 전체가 또 흔들려요. 소부장은 아직도 일본이 장악하거든요. 그 웨이퍼라고 있거든요. 반도체 찍어내려면 판 보셨을 거예요. 거의 절대적으로 8, 90%를 일본이 공급해요. 그 삼성 하이닉스가 뭐 세계 최고다 그러지만 저쪽에서 그걸 중단하면 여긴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세계는 이게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거다.
2: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왜 이렇게 사활을 걸고 에너지 문제로 달리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썼던 에너지에 수십 배 에너지를 더 쓰게 될 거다라는 걸 미미 보고서들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나가겠다라고 시진핑 주석과 그 엘리트들은 결정을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을 할때 결국에 우리는 여전히 화석 연료로 가겠다. 근데 문제는 결국에 화석 연료나 신재생 에너지나 마지막에는 부족할 거다.
1: 제가 어린 시절 뉴스에 보면 항상 화석 연료 몇년 남았다. 몇 년도면 다그 고갈된다 했었는데 현재는 고갈 목표가 사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0: 왜요?
1: 새로운 것이 계속 발견되고 새로운 기술로 채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리밋을 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언제 화석 연료가 부족해진다? 이것보다도 화석 연료를 채굴하는 것보다 다른 에너지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때 이것이 끝난다라고 볼수 있겠죠.
0: 결국 지금 현 상황은 그냥 무기 전쟁이 아니라 에너지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3: 에브리씽.
0: 네?
3: 트럼프 대통령은 방식이 비즈니스 방식이거든요. 비즈니스는 과정은 안 중요합니다. 연말에 결산했을 때 돈만 나오면 돼요. 정체는 아니거든요. 과정이 중요하고 의미와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말을 바꾸는 걸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0: 사실 그것 때문에 더 큰 혼선이 일어나고
3: 트럼프 대통령 입을 보면 러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24시간 하루 전에 하루 안에 끝냈어야 되는 거고 네. 북한 문제는 러브레터 서로 사랑하는 게 해결됐어야 되는 거고 네. 이란 문제는 항구적 해결 항구적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다음 주면 끝날 거야 네. 곧 끝날 거야 아니 다시 전면전을 공격할 수도 있어 매일매일 바꾸거든요. 네. 그걸 광인 전략이라고 그래요. 정치학 용어에 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코너에 몰고 양보를 얻으려는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계에 부딪히는 건 뭐냐? 자, 광인 전략은 이 비즈니스에서는 통해요. 네. 근데 이란 전쟁은 여기적인 신정 체제, 네. 종교가 개입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는 깊고 깊은 역사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인 전략이 안 통하는 거죠.
0: 돈과 힘이 많은 걸 그렇죠. 해결하지만 다는 해결하지 못하는
3: 그렇죠.
0: 거죠.
3: 그게 많은 걸 해결하자면 다는 아니거든요. 네.
0: 이게 언제까지 먹힐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고.
3: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술을 볼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0: 교수님, 역사적으로 이랬던 리더가 있었나요?
2: 1900년대 그러니까 멀로주의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미국의 영토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군사적인 것들을 썼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국제규범은 지키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는 흐트러뜨리지 말자. 예를 들면 UN 체제라던가 파리기후협약이라던가 아니면 WTO라던가 그래서 경제나 아니면 국제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한에서 가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보다는 미국의 국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미국이 스스로 사실은 만들어 놓은 규범이나 아니면 국제법 기준들을 다 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1인의 성격인가 네. 아니면 지금 미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찌 보면 여유가 없어져 버린 건가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과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다 돌릴 것인가. 전 부분적으로 지금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2기 때 했던 것들이 미국의 일정 정도 방향과 맞물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미국의 패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이건 미국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의 대중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회 내에서도 자신들의 일상에서의 경제적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 이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어찌 보면 리더십이라던가 아니면 경찰국가라던가 이런 거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길 바랄 뿐이다.
0: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방력이 몇인지 아십니까?
3: 휴전선, 군사분계선이 바로 40km, 50km 위란 말이에요. 지구상에 이렇게 위험한 도시가 없어요.
1: 이 피지컬 AI가 만약 다음 전쟁에 활용된다면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4: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막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안녕하세요. 저는 선과용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고 죽음의 바느질 클럽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는 복태라고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저도 복태와 함께 선과용으로 음악을 하고 죽바클로는 바느질을 하고 있는 한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늘은 제가 진행하는 바늘 결회, 그러니까 이제 바늘 쌈지, 바늘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되게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바늘집 워크숍이었고, 역시나 좋았습니다. 역시나 참여자들이 너무 즐겁게 각자의 속도대로 바느질을 했고, 오늘 워크숍은 4시간이라서 같이 김밥도 주문해서 김밥도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고 좋은 시간이었죠.
1: 처음 워크숍을 시작했을 때도 그냥 저는 제가 정말 좋아서 계속 만들어서 입고 한 것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옷이 독특하니까 그 옷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제가 만들었다니까 그걸 좀 배우고 싶다 해서 정말 주변인들을 아름아름 가르치다가 저희가 작년까지 정말 집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 6명씩 모아 모아서 정말 같이 커피 마시고 밥 먹으면서 워크숍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좀 작업실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작업실을 만들게 됐는데, 물론 혼자 바느질을 하는 것이 집중력적인 면에서 좋겠지만 바느질은 사실 모여서 해야 더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이 모여서 바느질을 하는 멤버를 이제 그때그때 만나는 생각으로 저는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다음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만의 바느질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르친 것 이상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영감을 또 얻는 거죠. 사람들한테 정확한 기술은 알려주지만 취향은 자신의 것을 반영하라고 저는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색깔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테크닉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자기부정하는 것을
0: 잘하고
1: 계속.
0: 싶어서 그래, 정말. 나
1: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잘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바느질까지 잘하면 깝깝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0: 대충 하시라.
1: 그리고 돈 내고 와서 스트레스 받고 싶으세요? 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해주는데, 또 그걸 보고서, 아, 나는 또 틀에 박혔구나. 또 이러면 또안 되니까,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예요, 너. 저를 제꺼서. 선생님이랑 똑같지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원단도 다 다른 걸 사놔요. 왜냐면 어떤 한 곳에 몰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 사이좋게 나누세요. 라고 해서, 조금 사람, 그러니까 개성을 잃어가는 어떤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사람들이 나를 발견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그 저희 죽음의 바느질 클럽의 바느질의 시작이 저희가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바느질 선생님을 만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영감의 원천은 치앙마이였어요. 그래서 치앙마이의 저희 선생님으로부터, 그리고 선생님이 배운 소수민족분들의 바느질로부터 이제 저에게 얻은 게 많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한국 바느질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바느질이라기보다는 그 치앙마이 정신이 저희한테 많은 영향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해도, 빠르게 해도, 완벽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다
0: 너답게
1: 괜찮아.
0: 해도.
1: 그러니까 그냥 너의 길을 가라. 라는 메시지가, 근데 한국 바느질에 좀 재단이 많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자유로움을 줘서 이 치앙마이 바느질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뿌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바느질을 배워서 그걸로 내가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큰 행복을 얻었고, 이걸로 워크숍이라는 걸 열게 되면서 생계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바느질을 알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좋아하고 있으면 있는 걸 보면서 이걸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스승님을 한국에 모시고 싶어 했던 게제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바느질 학생들한테도 너의 마스터야라고 소개하고 싶었고,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선생님을 초대하는 길에, 그럼 우리가 죽박을 제자들이 자기의 솜씨를 뽐낼 수 있는 마켓을 열어보자 한게 똠똠 페스티벌이었어요.
0: 복태가 얘기했던 것처럼 치앙마이 아티스트들과 그들의 물건을 굉장히 좋은 물건들을 한국에 소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죽박을 워크숍을 통해서 수공예가 귀하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 신나게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도 손작업을 해서 뭔가 판매를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 나 생각보다 똥손이 아니네라는 걸 깨닫고 자기 걸 만들어서 이 똠똠 페스티벌이라는 무대에서 데뷔를 할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와,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핸드크래프트맨십의 어떤 순환의 고리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들고 있다. 그런 것들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타를 꺼내서 잡으면 아이들이 매우 안 좋아해요. 빨리 기타 치우고 놀아야지. 시끄럽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무릎 자리 내 자리인데 왜 기타가 거기 가 있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바느질 하면 신기하게 안 건드리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그냥 같이 하다가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같이 놀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기타는 꽤긴 시간 놓은 적은 있어도 바느질은 놓은 적이 없더라고요. 바느질 그냥 계속 일상 속에서 그렇게 순환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1: 그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예술가 엄마 아빠를 두어서 너희들도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 혹은 더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아를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의 눈에는 똑같나 봐요. 직장인 엄마 아빠나 예술을 하거나 바쁜 게 너무 싫은 거죠,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아, 부모가 예술가라고 해서 애들이 행복한 건 아니구나. 이를 깨달으면서 그 지점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직장인이 될 수는 없는 건데, 이 아이들에게 어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계속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아직도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0: 저희가 선가용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포크 음악을 하고 있는데요. 포크를 좋아해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조용히 만들었어야 됐고 그 조용한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포크가 되었던 것이기도 하고
1: 간소하게 만들었어야 됐고 그죠?
0: 그리고 저 자체가 사실은 최소화된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요소들이 더 최종적으로 다 빠진 어떤 심플한 그리고 좀 쉼이 있는 음악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장르가 포크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바느질에서도 사실은 텀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바늘 땀을 놓은 것보다 그 띄었을 때 텀들이 너무 중요하고 또 바늘에서도 힘을 계속 빼는 작업들을 해야 돼서 음악에서도 계속 힘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음악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제대로 된 공연보다는 행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음악으로 인해 돈을 버는 행위. 그러다 보니까 복태왕군의 음악의 정체성이 저희가 하고 싶은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좀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행사에서 하는 부분은 이만큼의 일부분인데 그것을 보고 저희를 전체라고 생각하시니까 아닌 이 부분이 더 큰데 그래서 저는 앨범에서는 이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럼 이름을 바꿔도 무관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한 것은 그러니까 철이와 미애 같은 느낌을 안 주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름을 주고 싶었고 조금 더 추상적이고 싶었는데 제 본명이 선영이에요. 그래서 선영이라는 이름을 그냥 쓸까 하다가 이제 뭔가 저희가 그 바느질도 텀이 중요했고 저희 음악에서도 그 사이가 되게 중요해서 과를 붙여야겠다. 그래서 선과 영이 팀명이 됐고 또 밤과 낮도 이제 밤의 시간, 낮의 시간도 있지만 그 사이의 시간에 대한 노래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앨범 제목도 밤과 낮이 되었던 거죠.

0: 예를 들어 한글이 저에게 주는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제가 갇혀 있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배웠어. 예술은 이거래. 예술은 순수해야 돼.
1: 내가 예술가인가? 막 이런.
0: 그러니까 그 순수
1: 너무 한심해.
0: 순수 예술만이 예술이라고 제가 자꾸 생각하니까 저를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바느질 하고 있는 나 자신, 음악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술가 아니고, 음악하는데 행사 뛰는 나 자신, 음악가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저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음악가도 아니야. 나는 예술을 하고 있지 않아. 나는 예술학교를 나왔는데 다 소용없어. 무관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 그래서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없을 거야. 막 그런 자기 부정을 하는데 이제 한국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예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스스로를 부정하느냐.
1: 저는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러하다고 너무나 당연히 여겨왔던 어떤 그러하다고 여기는 것들의 경계를 계속해서 도전적으로 깨나가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섞어서 그랬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들을 하는 것이 저는 너무 짜릿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걸려있는 옷들도 저 가운데 있는 그 실 보풀기가 막 붙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옷을 커스텀하는 워크숍에서 같이 해보는 건데 다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뭔가 바느질을 제대로 해야만 할 것 같고 어떤 기법을 통해서 뭘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버려지고 굴려다니는 실 뭉치를 그냥 던져요. 그냥 던져서 거기 탁 붙으면 그대로 고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뭔가 기존에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훨씬 멋진 어떤 미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전달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것에 따라서 각자의 미감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다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고 근데 바느질을 통해서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너무 즐겁게. 그래서 당신도 당신들의 미감을 발견하라고. 복태랑 사실 같은 맥락이죠. 기법 너무 쉽고 너무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느질이고 오히려 그림보다 더. 왜냐면 이미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정말 쉽고 빠르게 당신의 미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당신이 갇혀있던 어떤 경계와 생각들을 조금만 벗어나면 훨씬 더 즐겁게 뭔가 나다움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텍스타일을 전공했다면 이런 네이밍이나 죽음의 바느질 클럽이라는 네이밍 혹은 다조진다라는 어떤 SNS 네임이나 혹은 이런 조금 어떤 형식과 틀을 벗어난 그런 방식들의 작업들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이런 바이브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생각해보면 저희의 근간이 음악이잖아요. 음악을 먼저 했고 그 음악의 베이스 위에 바느질을 쌓아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혹은 좀 발직한 혹은 도발적인 그런 재밌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바느질과 음악을 섞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느질인데 이것이 뭔가 연주가 되고 음악인데 이것이 뭔가를 엮어 나가고 바느질도 음악이랑 전혀 다르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0: 보면 장단 리듬이라는 것은 길고 짧음이잖아요. 근데 이 바느질의 여러 기술들도 긴 스티치와 짧은 스티치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미지들이 나오고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다른 느낌들, 심상을 줄 수 있고 그런 걸 보면 와, 음악과 바느질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반드시 찾아낸다.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1: 밝고 쉽고 다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보면 그 안에서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사이를 만들고 그 사이에서 다양한 사색들이 일어나고 더 좋은 작업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예술이라는 것이 하이 컬처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 닿는 작업들을 많은 예술가들이 해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옳다.

0: 9,000km를 프랑스로 날아가서 10번 이사를 하고 한국에 와서 30번을 이사를 하면서 드디어 운명적인 집을 같이 짓게 된
1: 이사 박사.
2: You moved house 40 times to find your must have been difficult.
1: 그냥 다 on s'habitue.
0: 습관이 됐대.
1: 습관이 됐대.
0: 도시가 싫어서 왔는데 운명은 여기였던 거죠.
3: 오늘 갈 집이 뭐 운명을 만난 그런 집이 있다고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2: This is the top part of Hadong Seoje Village. The house must be at the foot of Jirisan Mountain.
3: 아, 저 두 분이신가? 어? 어? 저 안녕하세요.
4: 어?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9,000km를 프랑스로 날아가서 10번 이사를 하고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 와서 30번을 계속 이사를 하면서 드디어 운명적인 집을 같이 짓게 된 이선혜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에 따라서 30번도 같이 이사했습니다. 집을
0: 같이 지은
1: 저희 집에
0: 드디어 우리 집을 지은
1: 드디어 그 집을 지은 여기 저는 크리스티안입니다.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5: 두 분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0: 제가 아는 프랑스 친구하고 저희 남편 사촌 형하고 둘이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사업을 젊을 때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에 관련된 일을 들으려고 같이 만났는데.
1: 네, 커피 먹었었어요.
2: It was such a long time ago that their memory of it is vague, but they felt they were destined for each other at their first meeting.
1: 네, 예뻤었어요.
0: 저는 인상이 굉장히 그 순수한 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커피 마시자고 해서 이제
3: 소문을 듣자니 이 두 분도 두 분의 집도 다 운명적이라고 들었거든요.
0: 운명적인 이 장소를 찾기 위해서 9,000km와 40번을 돌고 돌아서 드디어 저희가 이 아름다운 곳에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3: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는 이제 이국당인데 네, 도시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1: 네, 맞아요. 네.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왜 여기 계셨습니다.
2: We're curious to know why they moved so many times.
0: 제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도 쭉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나. 계속 여기서 살면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안 차고 그러는 것 같아서 계속 이사를 다닌 것 같아요. 내부 구조적인 거, 불편한 거. 불편한 시설이 많죠. 아무래도 나한테 맞게 맞춤 옷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저희가 집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2: The couple moved 10 times in France and 28 times in Seoul before going through Yeosu and coming to Hadong.
0: 서울을 떠나서 여기 내려와서 이제 살 곳을 처음에는 여수로 정했어요. 서울에서도 거의 한 2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를 결정을 할 건가 말 건가. 여수 일주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산에서 살기로 왜냐면 교통편이 좋더라고요, 거기가.
1: 유수 처음에 우리 사이트가 처음에 되게 좋았었어요. 이게 바다 보인다, 여기 섬들이 많이 보인다, 되게 아름다운 짓인데 문제가 그냥 계약 때문에 그냥 못했어요.
5: 운명이 아니었나 봐요.
0: 그렇죠. 운명은 여기였던 거죠.
2: That's why they settled down 32 years into their marriage and built the house.
3: 참 독특하게 두 건물이 무늬는 다르네요.
0: 그렇죠. 산도.

0: 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듯이 저희도 지루하잖아요, 똑같이 하면. 그래서 콩고벽돌은 제가 옛날부터 저의 로망으로 너무 만들고 싶었던, 집을 하면 하려고 했던 거고, 점토벽돌 아이보리는 두 사람이 의견을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우리 색깔 트립니다.
2: The color of house bricks is normally matched, but the ones here stand out because they're mismatched.
3: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 지붕이
0: 네, 다르게 다.
3: 네, 보통 이 고를 이 가운데 두지 않고 이제 우리가 끝쪽에만 두는데
1: 안으로 여기 너무 큰 스페이스가 너무 파랄렐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 지붕이 틀립니다.
2: 아하, the building faces south, but the roof traverses the building from east to west.
1: 우리 입구입니다. 아직 끝나지만
3: 문이 건박하면서도 굉장히 또 세련됐어요.
1: 포인트가 맞습니까?
4: 그렇네요.
1: 무슨 포인트?
0: 저 포인트가 뭔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3: 우편함 같은 건가요?
0: 아니요. 저게 젓가락이에요.
2: Where did they get this ingenious idea from?
3: 아, 근데 그 소품만큼 우리 벽돌 쌓기도 다양하게 하셨어요. 여기는 비껴 쌓기라고 하죠.
0: 여기는 좀 출입구라 좀 포인트를 좀 줬고.
2: Oh, that's right. The method of stacking bricks was slightly changed and its appearance was improved a lot.
3: 선생님, 여기가 지금 현관이죠?
0: 아, 네네.
3: 그럼 분명 이게 중문인데 그렇죠. 이상하게 손잡이가 없어요.
2: Hold on, that's right.
1: 예, 여기도 손잡이 있습니다.
3: 아, 여기도 자동문이었네요.
1: 인간
4: 자동문. 인간 자동문이군요.
3: 자동문 최고네요.
4: 트랩이야.

0: It's like a special song.
1: There are no walls or pillars blocking the view.
0: But I cannot say you hit through my guitar. She told me at the baseline and everything will be alright.
2: 아니 근데 저도 모르게 훅 들어왔는데 보니까
3: 저만 신발을 신고 있는 게 아니군요.
4: 네.
3: 아, 일단 신발을 신고 오는 게 맞긴 한 건가요?
4: 네, 네.
5: 사람 위해서 편하게.
4: 그리고 저는 또 여자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그냥 개인 집인데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복장을 다 차리고 구두를 신고 가는데 구두를 벗고 탁 들어가면 참 보기도 안 좋고 불편하거든요. 발도 시렸고.
3: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두 분의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었는데
5: 예.
3: 어,
4: 제가 오히려 더 선호합니다.
3: 좀 편리한 쪽으로 좀 받아들이신 거네요.
4: 관리도 좀 쉽고 또 물론 자동 청소기가 또 여기 있거든요.
5: 딱 쏟아 있으면
4: 본인도 그래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1: Anyone will feel at ease once they enter an area without walls or thresholds.

0: Ms. Yi Sun-hye is an interior designer and a cuisine researcher. And her husband, Christian, teaches architecture at a university. But it turns out that Ms. Yi Sun-hye learned cooking from her in-laws.
1: 이거는 약간 중중의 스타일, 약간 프랑스에서도 남부 스타일. 근데 오늘은 오븐으로 안 하고 더우니까 간단하게 구워서 그냥 그 소스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올려서 그냥.
0: Meaning that the meals she cooks in Hadong, Gyeongsangnam-do province, are homemade French meals for her husband. That's why

0: 때는 좀 논화 썼을 필요가 없이 한 공간에서 활동도 여러 가지 할.
1: I was wondering what that meant. And it turns out that the ceiling is compartmentalized into the kitchen, the table, the study, and the living room. However, this is where the couple's opinions differed.
0: 저는 그냥 일자로 하고 싶었어요. 통으로. 저희 돼지 모양도 여기가 임야랑 전답이랑 저희가 이제 돼지로 받은 거랑 좀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 안에서 저는 작게 그냥 반듯하게, 왜냐면 비용이 좀 적게 드니까. 이 사람은 또 이렇게 그 변화 있는 걸 또 좋아해요. 그 땅을 맥시멈 자기가 활용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하는 걸 더 좋아하고 그래서.
2: 원래 저는 생각이 이렇게 했었는데.
0: 아, 네. 예. 네. 처음에.
2: 왜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보인다, 또 여기도 보인다, 여기 보인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experience가 있었어요.
1: He was a husband who had followed his wife's opinions all his life, but once they started building the house, they had a clash of opinions, and the blueprint had to be drawn dozens of times.
3: 선생님 댁이 왜 갤러리 같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수납장에 문들이 일단 안 달려 있어요.
0: 저는 여기 가지고 있는 오브제나 그릇들이 제가 평생 그 결혼 생활하면서 30년 이상을 모은 거거든요.
3: 지금 보니까 이 가구들이 새로 너무 많이 구입하신 거 아니에요?
0: 저희는 가구를 구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4: 구입을 한 게 없어요.
0: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보통 새 집을 지으면 네. 가서 이제 그 집에 맞게 그 가구들을 많이 사시는데 저희는 모든 가구를 이 집이 가구를 위해서 맞춰놨어요. 사이즈를 다 저희가 설계할 때 이제 이 가구는 요게 네. 놓기 위해서 이 면적을 이렇게 고려해서 만들고 그다음 이 가구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양쪽 벽면 사이즈를 맞추고 창이랑 다 해가지고 넣고 저희 가지고 있는 테이블도 다 배치를 만들어가지고 이 면적을 늘렸다 줄였다 계속 한 거죠.
1: My goodness. I've never seen people who fit their house around the furniture before.
3: 선생님 이사를 30번 다니셨잖아요. 아, 40번인가?
0: 한국에서 30번?
3: 아, 이걸 다 안고 다니신 거예요, 그럼요? 이거 안고.
0: 소중히, 예, 소중히 안고.
3: 그게 안는 거예요? 네,
0: 소중히 안고.
3: 안고 선생님은 이셔야죠. 사실 이사가 정말 인간의 3대 고통 중에 하나래요.
0: 그걸 30번을 이겨냈으니까 이런 집을 지었죠, 우리가.
2: 저 저는 착각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집에 이렇게 하면 오늘 이사할 겁니까?
0: 이제 이 집을 지으면서 이 사람이 야금야금 집을 차로 처음에는 조금씩 가져올 수 있는 건 가져오고 이제 마지막에 저는 이제 이삿짐 센터 불러서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집을 저보다 훨씬 정교하게 꼼꼼하게 잘 싸요.
2: 이사 박사.
5: 이사 자주 다니시는 거 안 힘드셨어요?
2: 그냥 약간 오사비치고
0: 습관이 됐어요.
1: You must all have a piece or two of shabby garments that were worn for too long, that creases formed along the body shape. For the couple, this house is just like those clothes, in that it is a perfect fit for them physically and emotionally. It is the house of fate that they met after 40 moves.

0: How about we explore their private area now? The simple private space has been adorned by photos reflecting the couple's history together.
1: 벽지랑 천장도 이게 또 목재로 똑같이 이제 마감을 하니까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또 앞에 이렇게 풍광도 잘 보이고
2: 벽지를 직접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 이사하고 벽지하고
1: 네. 아 직접 시공까지 하셨다고요? 네.
2: 그래서 아니 이제 벽지를 이걸 직접 시공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천정을 다 통일을 오히려 시켜서 이렇게 천정은 다 우드로 하고 그 대신 이제 벽지는 두 사람이 이제 부부 도배사 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힘들게 힘들게 했습니다.
1: 굉장히 높은 퀄리티가 된 게 지금 저희가 이제 도배를 하면 이렇게 싹 말아 놓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칼로 커팅을 다 하셔가지고 그 마이너스 몰딩 자체도 다 이렇게 안에

0: 네, 도배지가 말하나 있지 않게끔 시공을 다 하신 걸 보니까 나중에 모셔도 될까?
1: 네네, 불러주십시오.
2: 네. The living room wallpaper was hard to apply because it's not made of paper, but this was well done.
0: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거, 창문 얘기를 뺄 수가 없는데, 아니 사실 이렇게 풍광이 좋으면 수평창을 크게 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수직창을 두 개를 내셨어요?
3: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아파트나 뭐 빌라 돼 있으면 안방에 이렇게 넓게 길게 돼 있어요. 네. 직사각형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커튼 다닐 때도 참 보기가 안 좋고, 침실은 작고 편안하면 좋은데 그냥 너무 이렇게 오픈된 공간 같이 보여요. 그래서 밖에 보는 것도 언뜻 한꺼번에 안 보여도 언뜻 자기가 즐길 수 있고. 그래서 누워 있으면은 제가 좋아하는 산, 강, 그다음 여기 낮은 돌, 벽돌, 여기 테라스, 제가 좋아하는 화초 다 보여요, 누워서.
2: They lived a busy life before in Paris and in Seoul. And they cherished such a life too. But now they're enjoying a sweet life in this house where nature can be seen in a glance.
3: 말하자면 여기가 지리산 끝자락이거든요. 끝자락인데 저희 앞에 보이는 게 광양 백운산의 끝자락이에요, 저기가. 제가 정말로 30번을 이사를 하고 40번을 이사를 해도 저렇게 제가 원하는 공간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원하는 공간이. 아침마다 저 산에 운무가 매일 달라요. 매일 달라서 그거 보는 즐거움이 있고 또 봄 되면 매화밭이 밑에 흐드러져서 예쁘고 저희는 여기가 약간 남서양이기 때문에 해가 은은히 그 달무리 같이 붉게 하는 것도 참 예쁘고 그래서 그런 게 이게 침대에 누워서 다 보여요.
2: Another thing catches their eye when lying down in bed. It's this wide open area.
0: 여기가 화장실 겸 욕실인가 봐요.
4: 네.
0: 근데 거의 뭐 안방만큼 큰 방인데, 근데 굉장히 신개념의 이제 화장실 겸 욕실 같아요. 샤워 주변에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타일로만.
2: I'll say this place could get flooded when you take showers.
3: 여기가 이제 파티션 개념으로 샤워 부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마음에 드는 업체를 못 찾아가지고 계속 이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죠.
0: 아, 키가 크시니까 아무래도 튀는 양이 그럼 어떻게 사와 이렇게 붙어서
3: 쪼그리고 앉아서 뭐
5: 아니면 여기 계속 여기 파티션입니다.
2: They should meet the shower booth company of fate very soon. But what kind of fateful space exists on the second floor?
0: Yeah, 보통 이제 2층으로 올리려는 이유는 이 풍광을 더 이제 높은 시선에서 내려다보려고 부감을 즐기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제 침실을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층에다가 좀 그 사무실을 놓거나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뀌게 된 건데
5: 우리 애기할 때 드라마방 약간 조금 미스테리하고 약간 여러 가지
3: 그런
5: de,
3: 여러 가지 그게 de, 있죠. 그 향수도 있고
5: 약간 드림 그래서 그냥 올라갈 때 그냥 애기 살 때 여기 이런 느낌이 계속 있습니다.
3: 옛날 향수도 가지고 이제 여기서
2: The wife always had a dislike for second floors, but this time she listened to her husband's opinion.
3: 본인이 2층을 여기다 하겠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공간은 그동안 많이 갖고 있었는데 남편이 따로 이렇게 그 공간을 제가 배려해 주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자만의 동굴 남자만의 향기 이런 걸 마음껏 즐기라고. 그래서 정말 동굴같이 해놨더라고요. 저는 공사할 때는 안 올라왔어요.
2: This is the husband's study, research room and cave where he takes naps often. Even couples in conjugal harmony go through quarrels sometimes. But ever since arriving at this house, they haven't had a single dispute.
3: I think it's quite amazing. I think it's quite amazing. I
5: think it's quite amazing. I think it's quite amazing.
3: I 딱 맞는, 그러니까 옷도 보면은 아무리 명품 옷이라도 빌려 입은 옷 같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막 떨어 이렇게 낡아도 그 옷을 매일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이 조금 물론 이제 뭐 아쉬운 점은 좀 있죠. 근데 옷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100% 만족할 수는 없듯이 제 손길마다 저는 내부 설계 뭐 1cm, 2cm를 있는 갖고 있는 거 다 맞춰서 넣기 위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손을 뻗치면 여기는 내가 원하는데 여기를 뭘 하고 저렇게 봤을 때 저기를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다 있고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이사 가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2: Here's hoping that there won't be a 41st move.
3: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사를 30번씩 하고 또 아무 말 없이 짐을 꿋꿋이 잘 싸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
5: 그냥 그냥 그냥 같이 있으면 좋아요.
3: 진짜
5: 예.
3: 여기서 오래오래 살자.
2: 네. Love does not consist of gazing at each other, but in looking outward in the same direction. By looking outward in the same direction, may you dwell in this house for a long time.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무대에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더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로셀 파이
1: 1부터 100까지 인수분해 2차 방정식 분수 피타고라스의 정의
2: 안녕하세요. 탐지식당 운영하고 있는 박인자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인스크립트 운영하고 있는 박세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스크립트 같이 운영하고 있는 권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데카르트 수학책방 정유숙이고요.
5: 데카르트 수학책방 강미선입니다.

0: 탐조 책방은 국내 1호 탐조 전문 책방으로 탐조 입문하고 싶은 사람이나 새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찾게 되는 책방인데요. 보통 이제 책방 하면은 책만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는 새를 알아보는 공간으로 탐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하나밖에 없는 탐조 관련된 책방이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새와 관련된 책들은 모두 다 여기에 비치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본 결과 한 400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 인스크립트는 국내 유일의 희곡 전문 서점이고요.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한국 현대 희곡입니다. 여기 핑크색 서관은 저희 서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재밌어 하시는 공간이기도 한데 여기는 지만지 드라마라는 희곡 전문 출판사의 책장이에요. 지금 표지는 다 같은데 다 다른 희곡들이 있고 이 출판사에 전권이 있는 서점이 별로 없는데 저희가 그중 하나입니다. 네.
2: 데카르트 수학 책방은 수학으로 화해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3: 수학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먼 문과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수학이 무서운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고 수학은 해를 끼치지 않아 이런 공간으로 보여주고 싶었죠.
2: 저희는 이제 문제집이 없는 수학 책방을 이제 표방하고 있고요. 수학 책만 전문으로 하는 책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책방이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0: 제가 원래 심리치료사로 10년 정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간에 새 관찰하는 탐조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쌍안경으로 새를 관찰을 하는데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이런 새라는 존재가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소리를 내는 존재인데요. 소리가 이렇습니다. 찡! 이 새를 그때 처음 봤었고 소리도 처음 들었고 모습도 처음 보게 됐는데 탐조하는 사람들이 흔히 집밥구리를 굉장히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소리를 많이 내는 새인데 우리가 모르고 살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놀라웠습니다. 그 놀라움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4: 희곡 찾는데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대형 서점을 다니면서도 희곡하는 왜 이렇게 조그맣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던 차에 우연히 둘이서 희곡 서점 차려볼래? 라는 말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희곡 서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1: 연극을 시작하면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짜 움직이는 연습을 하기 전에 테이블 작업? 이렇게 리딩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 같이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저는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같은 글을 읽고 다 같이 얘기하고 근데 또 읽고 그 과정을 되게 좋아하는데 종사자가 아닌 분들이랑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희곡은 좀 여러 명이서 동시에 독서를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매력적인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2: 떡볶이를 만드는 과정에도 수학이 들어있다. 떡볶이 수학은 선생님이 진행을 했는데 떡볶이 시장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축제날 떡볶이를 팔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경제 수학도 같이 하고요.
3: 동네 떡볶이집 가서 먹어보면서 예를 들어 6,000원이면 6,000원에 떡볶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까지 다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얘네들은 이런 거 자체가 다 너무 탐구 같고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득까지 봤죠. 그래서 학생들이 야 역시 밥리담에다 떡볶이가 싸지만 많이 파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구나 하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훨씬 재밌어요.
2: 엄청
3: 엄청나게 재밌어요.
2: 엄청 재밌어요.
3: 그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엄청 그날을 기다려요.
2: 일단, 일단 먹는 네. 먹으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3: 네,
2: 일단은 먹는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쌈짓돈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 버는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광하는 것 같아요. 저희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떡볶이 동아리예요.
0: 맞아요. 쌍안경으로 새를 찾는 거죠. 새를 찾고 저 새는 누구인지 도감을 통해서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책방을 나가자마자 바로 탐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으로 오게 됐는데, 서호라는 공간이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이제 옛날엔 저수지였죠. 이런 탐조지를 이제 주기적으로 탐조를 하면서 쌍안경을 사용해서 새를 관찰한다든지 도감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탐조를 한 후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날 본 새를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도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시라는 공간에서 새들이 둥지를 삼을 곳이 없어서 보일러 연통에다가 둥지를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인공새집을 어느 순간 만들어서 하나씩 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희 아파트에는 11개가 달려있고.
1: 낭독서 모임은 저희 인스크립트의 야심작인데요. 저는 희곡은 소리내서 읽어봤을 때 그 매력이 배가 되고 그걸 진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독서 모임에서 보통 낭독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이 낭독 자체만으로도 되게 뭐랄까요, 일종의 해방감, 해소를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4: 재밌는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파란 나라라는 희곡이었어요. 거기에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욕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모임의 희곡에는 비속어가 많이 나오니까 혹시 불편하시거나 읽고 싶지 않으시다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다들 너무 이렇게 그 비속어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열심히 연기하시면서 이 희곡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대로 이렇게 막 표출해내시는 걸 보면서 하나의 놀이, 그냥 지금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 공간에서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해보면서 놀 수 있는 놀거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하면서 그 순간들이 저한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게 잊혀지지 않는 모임의 순간이었습니다.
2: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저벅저벅 들어오더니 여기 소파에 탁 앉았어요. 근데 러셀을 바라보면서 딱 앉아가지고 내 인생이 러셀 때문에 망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망했냐 그랬더니 원래 과거를 다니고 있었는데 러셀 책을 보고 나서 철학으로 빠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수능을 봐서 철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과 학생인데 그 학생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요즘엔 좀 뜸한데 또 오길 바래요.
4: 기억이 안 잊혀져요. 그 희곡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고 추천해달라고 하셨어요. 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여러 번을 추천을 했고 결국 한 권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오셔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아, 읽다가 포기했어요. 제가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 그러면 제가 정말 환불도 해드리고 음료도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그냥 환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환불을 해드리고 그 뒤로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손님분이 계십니다.
2: 영상 편지 한번 보내셔야 돼요.
4: 영상 편지를 하라고요? 그때는 희곡이 재미가 없으셨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언제 한번 들리셔서 제가 새롭게 추천하는 희곡을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는 반가웠습니다. 또 뵙길 기도하겠습니다.
0: 2020년에 코로나19 왔을 때 저희는 아파트에서 가족 모두 탐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새를 관찰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러면 또 팔순에 저희 맹순 씨라고 부르는 저희 엄마이신데요. 엄마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서 저희가 1년 동안 기록한 새들을 가지고 아파트 새 지도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전국 최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세계 최초더라고요. 그래서 새를 잘 모르는 할머니도 새를 관찰하고 새를 그림으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새를 알아보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도 다 탐조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게 된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고요. 할머니도 그림을 그리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은 새 그림을 그리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2: 화이팅!
5: 화이팅!
2: 제가 좋아하는 동네에 마을에 읍내에 2층짜리 단독 책방을 하고 싶은 로망이 있었거든요. 수학책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1, 2층을 다 쓰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더 늦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우리가 집중해서 천천히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지 않게 그래서 좀 시골로 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목동점하고 여기 등산점하고 같이 합쳐서 다 강원도 원주로 갈 계획입니다. 9월쯤에 오픈할 것 같아요.
1: 인스크립트의 어떤 한 부분만이라도 즐기고 가실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 물리적인 공간의 어떤 부분을 즐기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할 거냐?
4: 오신 분들한테?
1: 방문해 주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를 하라고
4: 하죠.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이미 여기? 아 들어오신 분. 음료도 맛있고 토마토헤드가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토마토헤드도 드시고 엄마가 이렇게 양동이에다가 토마토에 설탕을 막 이렇게 갖다 줬어요. 간식으로 먹으라고. 여동생이랑 저랑 막 이걸 먹어요. 허겁지겁. 밑에 토마토 국물이 설탕이 이렇게 녹은 토마토 국물이 남아있거든요. 이제 여동생이랑 저랑 누가 이걸 먹을지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항상 제가 먹었어요. 근데 그게 나이를 먹고 나니까 어느 순간 여동생한테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걸 여동생한테도 좀 맛보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과 함께 토마토 애들을 만들긴 했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네. 제가 음료를 같이 해야 하는 서점이다 보니까 네.
4: 아, 제가 나오긴 할까요? 재밌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희곡 하나 꺼내 읽어도 재밌고 음료 마셔도 야, 이 토마토 헤드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러면서 또 재밌고 그냥 여기가 너무 재밌어서 공연 보러 왔다가 인스크립트 한번 가자 거기 또 재밌는 거 생겼을 것 같아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이게 느껴지는 공간이 되는 게 정말 정말 제 진심입니다. 네.
0: 제가 이런 말 많이 쓰고 있는데 탐조 인문은 탐조 책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를 좋아하지만 새를 어떻게 관찰해야 될지 탐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한테 아 내가 새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책방이 탐조 책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데카르트 수학책방이라는 간판을 딱 보고 아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여기 학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수학책방이라는 곳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그냥 발을 싹 집어넣으시면 된다. 예, 와서 보면 생각보다 따뜻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책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공간은 선생님이랑 좀 반대예요.
2: 거의 반대.
3: 아니요, 거의 반대예요.
2: 굳이 저희 집합이 없어요. 그래서 합집합이 크다.
3: 아니, 정말 많이 달라요, 우리가.
4: 진짜 취미는 물건 싸게 사는 법을 찾는 법인 것 같아요.
1: 신기한 게 이게 누구한테는 되게 취미인데 누구한테는 극심한 고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람의 성향이 진짜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
0: 일상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취향 어디 먼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에 함께 더불어서서 굉장히 나의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 감사합니다.
2: 네.
4: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5: 오늘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0: 와, 여기가 노량진 수산시장이에요? 오, 정말 크네요.
1: 맞아요. 서울에서 제일 큰 수산시장이에요. 8월에는 처음 먹죠?
0: 네, 제 한국 여행 중 가장 큰 도전이에요. 아, 제가 잘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1: 걱정 마요. 제가 진짜 맛있는 생선을 골라줄게요.
2: 어서 오세요.
1: 사장님, 이건 킬로그램당 얼마예요?
0: 와, 정말 싱싱하네요.
2: 이건 킬로그램당 3만 원이에요.
1: 1킬로그램은 몇 인분이에요?
2: 두 분이 드시게요?
0: 네.
2: 그럼 이건 드셔야지. 이건 킬로그램당 3만 5천 원.
0: 와, 정말 커요. 어, 제 팔만 해요.
1: 사장님, 이거 주세요. 얼마예요?
2: 2kg이에요. 7만 원만 주세요.
0: 어? 오, 이 손바닥만 한 새우는 마리당 얼마예요?
2: 타이거 새우, 마리당 2만 5천 원이에요.
0: 회도 사는데 새우 한 마리 주세요. 다 해서 9만 원. 어때요?
2: 그래요. 좋아요.
1: 와.

0: 와, 생선회가 싱싱할 것 같아요.
1: 자, 초고추장이나 간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봐요. 어때요?
0: 정말 맛있어요.
1: 같이 먹으니까 왠지 더 맛있어요.
0: 이건 뭐예요?
1: 우리가 아까 먹은 생선으로 만든 매운탕이에요. 한국에서는 회를 먹은 후에 시원하게 매운탕을 먹어야 해요.
0: 양이 너무 많아요. 제 생각엔 음식이 많아서 남을 것 같아요.
1: 남으면 포장해 가면 되니까 걱정 말아요. 국물이라도 한번 먹어봐요.
0: 너무 배부른데?

0: 싱싱할 것. 이 영상은 왠지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왠지 재밌을 것 같아요.
1: 왠지 오늘 식사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왠지 오늘 식사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